0: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 8월 1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띄워드렸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지만 오늘은 대체 휴일이라서 저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을 느긋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휴일과 상관없이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모토 뭐 잊지 않으셨죠?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번다. SNS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누구나 꿈꾸는 화려하고 이상적인 삶.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오마카세를 즐기고 연휴에는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삶도 물론 네, 물론 너무 부럽고 근사하겠죠. 하지만 휴일의 루틴대로 소박한 일상에 충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요. 베란다 정리나 유리창 청소만 해도 기분 산뜻해지잖아요. 일상과 이상은 리을 하나 차이니까 여기가 호텔 스위트룸 테라스다 생각하시고 네, 좋은 음악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2시간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들 하나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기.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1: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3: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사무엘 E. 라이트의 Under the Sea 그리고 I Just Can't Wait to Be a King, 제이슨 위버, 로만 애킨슨 그리고 로라 윌리엄스의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신나게 시작을 해봤네요. 언더 더 씨를 들었는데 가을 전원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얼디님 짹짹. 장사하는 입장에선 주말처럼 즐거운 대체 휴일이네요. 오전에는 치킨집 사장님들과 점심 내기 스크린 골프 한 판 뜰 예정인데 화이팅 해주세요, 알디 하셨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드라이버 칠 때 좀 힘을 좀 빼시고, 네, 그리고 세컨샷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파5에서 우드 계열, 수풍 계열 잡지 마시고 아이언으로 공략하십시오. 요것만 지켜주셔도 예, 스코어는 좋아집니다. 자, 화이팅해서 꼭 1등 하시길 바라고요. 예. 두남매만님, 작년 봄 휴직하고 쉴 때 알디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했는데 작년 겨울에 다시 일 시작하고 한동안 못 듣다가 오랜만에 라디오 듣습니다. 8월 초에 신랑은 외국 출장을 갔고 가로치고 무려 석 달 동안 아이들은 방학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야 한숨 좀 돌립니다. 여전히 알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라디오는 역시나 일상이라 늘 이렇게 좀 안 듣다가도 오랜만에 이렇게 탁 틀었을 때 반가운 게 좀 있어요. 그죠? 늘 함께하는 친구, 곁에 있는 친구, 가끔 봐도 반가운 친구,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나저나 이렇게 한숨 돌리고 계시는데 오늘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서 더욱 느긋하실 것 같아요. 잘 쉬시기 바랍니다. 최유리, 그댄 행복에 살 텐데, 그리고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요거는 산책님께서 신청하신 곡 듣고 옵니다.

혹한과 혹서의 날씨는 추위와 더위가 이제 끝까지 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날씨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끝에 다다른 기온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인생의 날씨도 그와 같다. 살다 보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어떤 바닥은 혹독한 날씨의 끝과 같아서 거기가 끝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이제 바닥은 우리의 발판이 되어준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던 어느 날 문득 달리기를 하자고 생각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날에 나를 한없이 칭찬한다. 참 잘했어. 그게 너를 구한 거야.

운동장을 처음 달렸던 날을 기억한다. 움직이는 건 분명 나였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 채로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나는 여전히 지금 여기에 남아있다는 감각. 그게 나는 좋았다. 지금 여기에 나는 있다. 살아있는 한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지나간다. 환하고 가벼운 봄꽃들, 서로 겹쳐지는 여름나무들, 노랗고 빨간 단풍과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들이 모두 지나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좋은 나날과 나쁜 나날이 번갈아가며 내게 찾아왔다.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예상보다 더 짧게, 원치 않았던 것은 더 오래 내게 머물렀지만 결국 모두 지나갔다. 그러니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그렇게 계속 나아가기를. 좋은 나날이라면 감사하며 그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나쁜 시절을 지나가고 있대도 멈추지 말기를. 느려도 좋으니 계속 그 일을 하기를. 걷든 달리든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달리기처럼.

자, 아침 행님 편지 오늘은 좋아한다 말하기엔 조금 숨이 차지만 이라는 책에서 김현수 작가의 에세이 좋아하는 일에 매일 시간을 쓴다는 것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제목에서 감을 좀 잡으셨겠지만요. 이 책은 일종의 러닝 앤톨로지입니다. 소설가, 시인, 번역가 등등 7명의 작가가 달리기에 대해 쓴 에세이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요. 러닝은 이제 한때 유행을 넘어서 일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달린 기록을 SNS에 꾸준히 올리는 분들도 많고요. 봄, 가을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 역시 마케팅이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저희 그대창 게시판에도 러너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 책 강추드립니다. 아마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런 공감하는 대목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읽어드린 그 구절에 걷든 달리든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달리기처럼 이라는 말 너무너무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밥 먹고 누워있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지만

밥 먹고 누워 있는 것만큼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뭐 걷든 달리든 그 속도가 어찌하든 방향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러닝 앤톨로지 좋아한다고 말하기엔 조금 숨이 차지만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스티비 원더, 아리아나 그란데의 Faith, 그리고 앨리스 몰튼의 No Roots 듣고 오셨습니다. 펄스님, 알디 저도 주 4회 달리기, 주 2회 라이딩합니다. 더위 지나고 나니까 라이딩도 달리기도 할 맛나네요. 특히 팔당으로 가는 뷰가 너무 예뻐요 하셨습니다. 팔당 가는 길은 날씨 좋을 때 달리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이렇게 대도시 옆으로 한강이라는, 또 한강 자체도 이 강 자체도 서울의 한강과 또 이렇게 경기도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강, 어디로 빠지는 한강의 모습들이 다 구간구간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 동네의 각각 특징과 색깔들을 담고 있는 그 한강들을 쫙 보고 우리가 이제 강변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면 팔당 가는 길이 이제 쫙 나오는데, 그게 길이 언제가 제일 예쁘냐면은 해가 니은니은 지고 있을 때쯤에 정말 예뻐요. 내가 달리고 있는 그 길 자체가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잔잔히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고, 또 내가 가는 방향으로도 물가가 쫙 펼쳐져 있는 게 보이고, 길 건너편에는 이제 산이 이렇게 지대가 좀 높은 데가 이렇게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를 타든, 뭐 예를 들어 전철을 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든, 아니면 달리기라든 오토바이를 타고 그쪽으로 내려가든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 나시면 내려가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럴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예, 또 두 곡 띄워드립니다. 전람회의 취중진담, 그리고 하림의 출국 듣고 올게요.

CBS 그대 창가에 알려드립니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께서 신청하신 퀸의 라디오 가가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0: 지킨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2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아파트 1층을 덮쳤습니다. 경찰과 소방구조대는 매몰된 1층에서 주민 2명을 구조하고 심정지 상태의 주민 1명을 추가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거제에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저수지 원류와 하천 범람 위험으로 주민 긴급 대피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룬면 일부 마을이 침수돼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했고 고현천과 서정천 일대는 통행과 외출이 통제됐습니다.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제주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지며 정부는 오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에도 오후 들어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강한 비에 따른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2년간 이끌 새 지도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49.91%로 정청래 후보를 8.4%포인트 앞선 가운데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과반을 확보할지 정 후보가 막판 역전에 성공할지가 주목됩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1도, 습도는 82%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2: CBS
3: 1분 기상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거제가 806mm, 통영도 671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을 포함한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오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특히 경남 지역은 이 시각 이후로도 강풍을 동반해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더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도 최대 100mm 이상, 전라남도에도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높아져서 서울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 전화 꿈꾸는 여행.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박혜경의 안녕 듣고 오셨습니다. 요거는 까칠 여사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아이고 왜 까칠하실까? 자,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둥근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실 때는요, 인증문자 꼭 저희에게 남겨주시고요. 가셔서 혜택 많이 받으시고, 즐겁게 즐기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 저에게 인증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길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5: 슈가버블,
4: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 콜레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6: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7: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8: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0: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비지스의 Staying Alive 그리고 Earth, Wind and Fire의 Let's Groove 이거는 조윤진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최은지님 알디 저 지난주에 짹짹 가맹점을 다녀왔습니다. 건대 땡찐에 묵은지 갈비찜 계란찜까지 매콤달콤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왔습니다. 가게 규모가 꽤 큰 편인데요. 사장님 혼자 주방과 홀을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능숙하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프로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침샘을 자극하는 묵은지 갈비찜 맛있었어요. 더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건대 땡찐에는 그 좀 알아보니까 이미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건대에서. 오, 대단하십니다. 요게 진짜 모든 일의 순번이 머릿속과 이 몸의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 진짜 힘든 일인데. 그죠? 자, 뭐, 우리 이 땡찐에도 그렇지만 정말 짹짹 쿠폰 가맹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우리 사장님들은 남은 올해 그러니까 몇 달 남았죠? 우리 한 네 달 남았죠? 네 달도 안 남았구나. 이 네 달 동안 참 장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희 이거 커피 쿠폰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드라이플라워님께서 신청하신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옵니다.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파워맨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이거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알디, 혹시 책책 가맹점 말고 재능 기부 쿠폰은 없을까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 더구공단에서 용접 일을 하는데요. 재능 기부를 좀 하려고요. 부러져서 사용 못하는 물건 간단히 용접해주고 사포로 가려주면 멀쩡하게 쓸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한 분이 수레를 끄시는데 뒷바퀴 프레임 한쪽이 부러져서 타이어가 질질 끌려가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고쳐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도 일하는 직원이라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한두 분 정도는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글 적어봅니다. 아이고 세상에, 용접공 분들이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시간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이 되게 많이 드는 네 그런 일인데 이거를 그렇게 재능 기부를 하시겠다고. 아이고 아마도 이거 재능 기부하겠다고 나서시면요 진짜 요청 많이 올걸요. 저희 방송은 심지어 또 이렇게 업주분들이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용접 필요한 곳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자, 저희 게시판에 파워님께서 이렇게 네 한두 분 정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또 사례를 안 드릴 순 없죠. 네, 조금이라도 감사의 표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주머니가 허락하는 만큼만. 자, 이런 감사한 일이 다 있네요. 어쨌든 파워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문경도련님께서 신청하신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돈 맥클린의 Vincent 듣고 옵니다.

7520님. 알디, 여긴 경기도 양주시 택지 현장입니다. 대체 휴일이지만 오늘도 저처럼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전국의 굴착기 기사분들 수고하시고 안전하게 일합시다 하셨어요. 오우, 7520님. 두 배로 벌고 계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분 좋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 한낮의 해는 아직까지 조금 따갑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일 효율도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죠?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안전하게, 네, 무탈하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끼리끼리님께서 신청하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그리고 더 코어스의 Summer Sunshine,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4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오른 5%

0: 54.1%로 3주 연속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3%포인트 오른 47.9%, 국민의힘은 4.5%포인트 내린 33.1%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4분 시작된 이후로 그는 취소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축소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협상 과정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이 나오고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해 방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김 장관은 여러 쟁점이 남아있다며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과 관세 문제에 더해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의 전격 경질로 협상 라인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김 장관이 직접 막판 조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새 미니 앨범 디스 앤 데스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9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발표한 9개 앨범을 모두 차트 진입과 동시에 정상에 올린 것으로 K-POP 가수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번 앨범은 미국에서 36만 9천 장의 판매량을 기록해 스트레이키즈의 자체 최다 주간 판매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경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6도, 습도는 79%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2: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1: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2: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2: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잠깐 인증샷을 찍는 친구가 있죠. 처음엔 그냥 기다려주다가도 어느새 나도 휴대폰을 꺼내서 한 장 찍게 됩니다.

예쁜 꽃을 발견했다고, 구름이 너무 예쁘다고 사진 찍는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추억을 하나씩 남기게 되죠. 그냥 흘러갔을 순간을 사진 한 장으로 붙잡아 두는 것. 시간이 지나면 그 한 장 한 장이 다 추억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냥 흘려 들으셔도 좋고요. 마음에 남는 노래 있다면 문자 한 통으로 살짝 붙잡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사진처럼 간직하고 싶은 한 시간의 음악여행,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두 개월의 넘버원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연휴 동안 사진 좀 찍으셨어요? 여름 휴가 기간 여기저기에서 찰칵찰칵 예쁘게 사진 남기셨겠죠? 이 시간 음악 들으시다가도 사진처럼 남기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CBS 레인보우 앱에서 하트 꾹 눌러두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 문자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참여하셔도 좋겠죠.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예요. 연휴 마지막 날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히.

0: 가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5: 조강.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드래곤플라이 사진 제이워크 서든니였습니다. 하늘별님, 저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용인으로 출퇴근하느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 영동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그럴 때만 느끼는 파란 하늘, 계절마다 피는 꽃들, 푸른 초록 산들이 운전의 피곤함을 잊게 합니다. 여기에 랄랄라까지 들으면 그야말로 작은 여행이랍니다. 와, 정말 초초초 긍정 하늘별님이시네요. 출퇴근 거리가 멀고 때로는 차가 막힐 때도 있을 텐데 그 길을 여행처럼 생각하며 다니시니 랄랄라가 기분 좋은 여행길에 동행이 된다니 저도 막 뿌듯한 거 있죠.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뮤님도 이제 운전하면서 많이 들으시겠는데요. 장롱면허 탈출했어요. 저 15년 만에 장롱면허 청산하고 드디어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긴장하고 다녀서 무섭지만 재밌지만 무섭고 아이들과 안전운전하면서 도로를 누려보겠습니다. 네, 주파수는 98.1MHz 맞춰 두시고 CBS 라디오와 함께 안전운전 하세요. 여왕916님, 틀어주실 거죠? 오늘 기분도 좋고 원경씨가 들려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릴게요. 조선이팝 마음의 숲 전해드리고요. 에픽하이 윤하의 우산 이어집니다.

아소토 유니언의 Think About You 양평땡님 신청곡 같이 들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2306번님 우울한 소식만 가득했던 요즘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문자 보내요. 8월에 대학 졸업 앞둔 큰아이가 외국계 항공사 최종 면접에 합격을 했네요. 그동안 마음 졸이며 지켜봤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만큼은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껏 기뻐하려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셨어요. 정말 잘 됐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사진처럼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바흐 전님 청하셨습니다. 먼데이 키즈 가을 안부.

박효신 야생화 박화요비 라이 먼데이 키즈 가을 안부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찬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마지막 곡 부활 김재기의 목소리 사랑할수록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TBS 창문을 열고 나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오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남 거제 일부 지역에 오늘 새벽 6시간 동안 508.8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으며 50명은 아직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호우에 대비해 전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거제와 통영에 관측 이래 가장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거제에는 1시간 동안 124.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사흘간 여름철 강수량의 90%가량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서부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며 침수와 산사태 등의 주의를

0: 당부했습니다.
1: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를 스쳐 지나갔지만 강풍과 폭우로 주택 100채가량이 유실되고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빅아일랜드에는 최대 916c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며 도로와 다리가 유실됐고 교통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랄라는 열대 폭풍으로 약화했지만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풍 경보가 내려져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 연휴 마지막 날이자 광복절 대체 공휴일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경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5시간 20분이 걸리는 등 주요 도시에서 서울로 향하는데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11시쯤 시작해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절정에 이른 뒤 밤 9시에서 10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에서 차량 50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은 연합훈련 축소를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이란 전 지원 거부와 대미 투자 합의 진전 부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배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잇단 유조선 공격 여파로 사실상 멈춰서는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 집계 결과 지난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화물선은 5척에 그쳤으며 16일에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남권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3도, 습도는 76%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2: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커피 한 잔 기분 좋게 음미한 다음 조금 더 마시고 싶을 때 커피를 리필해서 즐길 수 있죠. 잔이 이미 데워져 있기 때문에 리필된 커피는 조금 더 진하고 깊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같은 날이 바로 그런 날이겠죠.

주말만으로는 모자라서 휴일이 하루 더 리필된 것 같은 대체 휴일입니다. 한 주 동안 빈자리를 잘 채워준 이지민 아나운서 덕분에

저는 휴식을 리필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그동안 부족한 뭔가를 리필하는 날로 삼아봐도 좋겠죠. 멍 때리기, 산책하기, 낮잠 자기, 뭐든 좋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누리지 못했던 느긋한 여유를 오늘 같은 휴일에 다시 한번 만끽해 보시죠.

2021님, 아싸, 지수님 반갑습니다. 하셨고, 컴백해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이 자리 잘 지켜준 이지민 아나운서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또 빨간 날 공휴일이기도 대체 공휴일이죠.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에드션의 파테네리페 씨 였습니다. 요즘 리필 제품을 워낙 많이 쓰시죠. 세제나 샴푸의 비뇨기에 내용물을 다시 채워 쓸 수 있도록 간편한 포장으로 나온 제품들은 용량 대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이로운데요. 비어있는 그릇에 내용물을 다시 채우는 일이 우리 일상에도 종종 필요할 때가 있죠.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잠은 부족해지고 웃음기는 사라지고 체력은 고갈되고 이럴 때가 바로 휴식을 리필해야 하는 순간일 텐데요. 오늘이 그렇게 리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저는 휴가로 충분히 재충전하고 왔으니까 2시간 동안 여러분께 여유와 편안함을 무한 리필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8: 콜레스테롤

앤디님, 오늘 저는 출근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수님 휴가로 충전하셨다니 좋네요 하셨는데, 와, 일상으로의 복귀 우리 앤디님 짝짝짝. 여섯째님은 저는 내일을 위한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듣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뉴의 Because of You였고요. Surfaces의 Laz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우리 림자님이 아 보라를 안 하시는 건 지수님 혹시 얼굴이 많이 타셔서? 네, 타긴 탔습니다. 뿅! 보성님은 아,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저도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지수님 목소리 들으면서 여유 있는 하루 보내려고요. 마지막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되는 일상을 이 기다리는 겸허한 자세. 와, 멋진 사회인의 모습이자 역시 이래서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가는 거다. 보석이님 덕분입니다. 2222번으로 이른 아침에 카페 가서 밀린 책도 읽고 밀린 일기도 쓰고 옥수수, 복숭아, 거봉 사와서 잘 먹고 준비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벌써 우리 식탁도 여름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봉이 올라오고 복숭아의 옥수수가. 잘 먹고 잘 쉬고 다음 날도 살짝 준비해보는 게 또 휴가 끝에 정석이죠. 바람돌이 피로님이 지수님 거의 한 달 만에 듣는 것 같다고. 일주일 휴가 잘 댕겨오셨죠? 목소리가 살짝 잠긴 것 같다고. 아, 저 예리하시다 우리 피로님. 휴가 다녀오니까 가을 내음이 가득해졌고 코도 좀 간질간질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피송은 늘 해오던 것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은 아시죠? 변함없이 넌센스 아재 퀴즈 함께 풀어봅니다. 먼저 몸풀기 퀴즈.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무엇이죠? 빠른 닭. 후다닥이죠?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참 기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음식은 김. 세상에서 가장 야한 음식은 버섯.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이거 우리 풀어봤죠. 최저임금.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오리는 을지문덕입니다. 자, 오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는 무엇일까요? 아, 이름만 보면 진짜 그러네요. 싸움은 잘하는데 이름을 보니까 엄청 느린 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는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우리의 자랑이죠. 자, 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 우리 충무공 이순신 순상님께서 타셨던 바로 그거. 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는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자, 뭐 쉽게 생각하시고 아하, 이름이 그래서 라고 엉금엉금. 자, 무엇일까요? 아, 정답 올라왔고요.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과 신청곡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예요. 세일링.

노직5님, 여름 휴가 마지막으로 보내고 부산으로 갑니다. 1차 여름 휴가 대만, 2차 단양 캠핑, 3차 지난 휴양님까지 무사히 보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셨는데, 와, 대만에, 단양에, 지난 휴양님까지. 세상에, 몇 년째를 한꺼번에 다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무사하게 잘 재미나게 보내신 것 같고요. 아, 부산에 사시나요? 반갑습니다. 잘 돌아가시고 일상도 파이팅입니다. 두 곡이었어요. 플리우드맥의 랜드슬라이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까지 전했네요. 1770번으로 비가 오다 말다 반복하니까 신선하고 또 선선해서 좋긴 합니다. 그죠? 맑은 하늘님도 비가 왔다 그쳤다 반복하는데, 밭일하다가 나무 밑으로 비를 피하다가 또 멈추면 나와서 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좀 흐릿흐릿하고 빗방울도 한두 방울 저도 맞으면서 왔는데요. 우리 햇님이들은 어디서 무얼 하면서 또 해피송을 들으시는지, 그곳 날씨는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넌센스 아재 퀴즈 풀고 있습니다. 아, 홍차군두님이 저는 버섯에서 빵 터졌습니다 하셨고, 비공개로 충무김밥? 자라? 하셨는데 강력한 힌트까지. 자, 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죠. 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 아실 것 같아요. 정답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서바이버 버닝 하트예요. 피론 홀링님 신청하셨네요.

2234님, 여기는 오산인데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은 삐리리 하셨는데, 경기도 오산에 계시는군요. 정답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스틱스의 The Best of Times, 가을 아침 홀링님, 또 서바이버의 Burning Heart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9901님 또 정답 알려주시면서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행님 하셨는데 잘 다녀왔다. 9210님은 내일 개학인 아이가 정답을 알려줘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아 우리 어른들은 짧은 휴가나 휴일의 마지막이지만 우리 아그들은 이제 개학하는 학교 많겠네요. 고생이다. 그리고 엄마들 방학 시작입니다. 우리 9901님, 9210님께도 커피 쿠폰 전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넌센스 아직 퀴즈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 보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코파하는 곰돌이님 레니 크라비츠예요. It ain't over until it's over.

Until it's over 였습니다. 9480님이 예쁜 꽃사진을 여러 장 주셨어요. 지수님 오시면 같이 보려고.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 오늘 보냅니다. 저희 집 아파트 4층 베란다. 이렇게 과꽃이 한창입니다. 과꽃. 사실 제대로 이렇게 유심히 본 거는 처음인데요. 너무나 예쁩니다. 뭐랄까. 제 소박한 이꽃 지식으로 보기에는 작은 국화? 소공 약간 느낌이 나면서 이 아파트 베란다가 그 어느 화원보다도 더 건강한 꽃이 한가득 있습니다. 꽃도 너무 싱싱하고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대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와, 감사하고요. 1612님은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해피송 들으면서 피자와 메밀소바 만들어 먹기 전에 사진 보냅니다. 너무 좋은 팝이 흘러나오네요. 하시면서. 어울릴 듯, 묘한 듯, 피자와 메밀소바의 만남. 아, 이 점심때 좋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닫아요. 옥수토박이님 레인보우의 Man on the Silver Mountain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우는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 4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 2할 9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에 7-1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다음 시즌이 자신의 현역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호날두는 2002년 프로 데뷔 이후 976골을 기록하며 발롱도르 5회 수상 등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현 소속팀 알나스르에서 뛰는 호날두는 은퇴 전 개인 통산 1000골 달성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스코티 셰플러가 PGA 투어 통산 21승을 거두며 통산 상금 1위 등극을 눈앞에 뒀습니다. 셰플러는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서 8타 차 완승을 거두며 우승 상금 360만 달러를 더해 통산 상금 1억 1,99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통산 상금 기록과는 약 104만 달러 차이로 남은 플레이오프 두 대회에서 우즈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13일 만에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날 400만 명을

0: 넘어선 데 이어 하루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작 흥행 4위에 올랐습니다. 예매율도 70%를 넘어서며 경쟁작들을 크게 앞서고 있어 흥행 독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2,300명을 넘어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습니다. 민주 콩고 공중보건연구소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는 4,945명으로 최근 24시간 동안에도 101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발병이 공식 선언된 이후에도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하며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를 사칭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실시간으로 불법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 박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실제 도박에 참여한 국내 이용자는 4만여 명에 달했으며 입금된 도박 자금은 약 78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허리 수술 후 배변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엔 밤까지 많은 비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도 최고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1도, 습도는 87%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2: 1시 5분입니다.

0: 58년 여기사님이 제보 주셨는데 제2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인데요. 비가 엄청 내립니다. 분무기로 비를 뿌리는 것 같다. 여기 비 온다. 우산을 써도 소용없는 비가 흩뿌린다. 이런 얘기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막 세찬 장대비는 아니지만 바람이 좀 불면서 비가 내리니까 비가 여기 사방에서 막 내리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아요. 휴일 마지막 날이라서 차량 통행도 많을 것 같은데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송 2부로 왔고요. 티모시 살치네, 스칼렛 유님, 문경 도련님, 터틀스 해피투게더,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 넌센스 아재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는 무엇일까요? 가장 느린 배. 정답은 아시죠? 그렇습니다. 거북선입니다. 이름이 거북이니까 거북선, 가장 느린 배, 넌센스 아재 퀴즈 정답이고요. 1419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재도전하는 초등학생입니다. 아빠랑 나눠 먹는 커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커피는 아빠께 다 양보하시고 차라리 아이스크림을 아빠한테 득템하시는 걸로. 내일 개학인 거죠? 아이고, 개학하면 선생님들도 아우 개학 앞두고 막 아유 학교 가기 싫다 그러시던데. 파이팅이고요. 정답 맞추셨어요? 0404님은 주방 대청소 중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북이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아셨는데 역시 커피 쿠폰 시원한 쿠폰 보내드릴게요. 1419 0404 0043 4290 1152잘될 거야 1615또4873 9465 6028 주아맘 5092 크리스탈리님 등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아, 휴일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유가 좀 있죠, 그래도. 여유 부릴 때는 네모가 최고. 오늘 2부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명 여유 필수템입니다. 여유 부릴 때는 네모가 최고. 네모를 채워주시면 돼요. 여유 필수템. 여유로운 시간에 꼭 함께 하는 거? 당연히 커피나 음악은 들어갈 것 같고요. 휴대폰이 있다 없다? 아, 나는 있어야지 여유 부릴 때 좋다. 없는 게 낫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영화 보시는 분, 여유 부릴 때 어떻게 무엇이 있어야지 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등등등 알려주시죠. 우리 햇님이들의 여유 필수템입니다. 자,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고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여유 필수템 무엇인지 지금부터 적어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

0: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신청곡으로 세 곡이었어요. 방탄소년단 Fits and the Tantrums의 Hand Clap, 또 선미님 문베이 댄스 밴드의 Rain, 또 주영님 가제보의 I Like Chopi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여유 필수템, 여유 부를 때는 네모가 최고다. 담쟁이님, 여유 부를 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따끈한 라면을 일단 끓여 먹는 것이 여유의 시작이죠. 라면을 후루룩 후루룩 먹으면서 여유를 느껴봅니다. 이제 계절도 봉지라면을 좀 맛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아, 라면부터 찾는다 좋죠. 뭐 이렇게 뭐 근사하고 맛있고 뭔가를 뭐 뚝딱뚝딱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 진짜 여유지 이게. 6993님, 여유롭고 싶을 때 폰은 놔두고 찐방에서 동화책을 본다. 뭐니 뭐니 해도 아아와 함께 하셨는데. 아, 귀여우세요. 동화책. 아아와 동화책. 무엇보다도 찜질방은 우리들의 만남의 광장이기도 하죠. 6887님은 안 믿기실 테지만 여유 있을 때 민화 그림 초안을 뜹니다. 초를 뜬다고 얘기하신대요. 붓으로 하나하나 그리는 거라 급하게 하면 못하는지라 미리 그려놓죠. 인증샷도 주셨는데 와, 붓이 있고 붓도 진짜 이런 서양 붓이 아니라 동양의 붓이네요. 그리고 먹인 건가요? 까만 건 먹과 물감들. 뭔가 이렇게 고즈넉한 조선시대 선비의 방 같다 그런 느낌이네요. 해피그님은 여유로울 때 집 밖으로 나갑니다. 치매에는 새로운 자극이 좋다 그래서 안 해본 거 많이 하는 중입니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진짜. 치매뿐만 아니라 좀 반대로 평소에 밖에서 주로 생활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안에서 주로 계셨던 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좋습니다. 구사구룡님은 저의 여유 필수템은 일기 쓰기와 다꾸입니다. 다이어리에 일기 쓰고 꾸미고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 저는 50대 워킹맘인데요. 어려웠던 어린 시절 못해봐 그런지 예쁜 다꾸 스티커 많이 사두고 틈날 때마다 일기 쓰고 꾸밉니다. 일기를 쓴 지가 9년째인데 20대부터 너무 띄엄띄엄 쓴 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셨는데. 세상에 감성은 아직도 10대신데요. 그죠? 요즘 그런 생각 일기 쓰면 아이고 누가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던데. 아, 구사구룡님. 일기 쓰기와 다꾸가 여유 필수템이다. 그

그 가운데 좋은 거는 뭐다? 커피 한잔 하면서 해피송이 커피 쿠폰 전할게요. 3160님은 여유 필수템으로 휴식용 돗자리, 간단한 간식과 위생 준비물 챙겨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3160님도 어딘가로 나가신다 그런 얘기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커피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3160님, 9496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여유 부릴 때는 네모가 최고다. 여유 필수템. 우리 햇님이들의 여유 필수템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곡 메이플 피카님이 신청하셨고요. 헤일리 웨스트나예요. River of Dreams.

BK님, 여기는 스위스 사스페입니다. 내년에 팔순이신 어머니와 함께 스위스 일주 여행 중인데요. 어제는 산악열차 타고 마테홀른 다녀왔고요. 오늘은 융프라우 갑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일정 잘 마칠 수 있게 응원 부탁합니다. 와, 팔순이신 어머님, 생애 최고의 여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를레히! 요들송은 어떻게 제가 대신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신이님은 휴가 중 이동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신다고 주셨어요. 아이, 좋아라. 눈치워님, 선곡이 기가 막힙니다. 하셨는데, 신청곡들이었고요. 6947님, 마마샌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또 1352님 담쟁이님 진 켈리의 Singing in the Rain까지 전했습니다. 6160님은 모도의 작은 섬 이히로 선생님의 조각공원이 궁금해서 다녀오는 길입니다. 차들이 엄청 밀리네요 하셨는데 저도 여기 얘기만 들었어요. 이히로 선생님의 조각이 있는 곳 멋진 곳 다녀오셨네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아무래도 휴일 마지막 날이라 이동도 많으신 것 같고 여유 부릴 때는 네모가 최고죠. 그래도 여유 필수템. 우리 해피영미님은 조교하는 시간이 가장 여유롭다고 퇴근 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계시는 분들은 발과 이 종아리의 피로를 풀어야죠. 프리스타일님은 마사지 팩을 얼굴에 올리고 음악을 듣는다. 아, 일단 내 몸을 돌보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지 시간과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율무야 사랑해님은 필수템은 걷기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약속 시간 남을 때도 주위에 한 바퀴 돌고 근처 아이 쇼핑도 하고 그래요. 애플리오님은 내일부터 중딩 딸이 계약이라 여유 부릴 시간이 많아져 행복합니다. 밀린 드라마 정주행 하셨는데. 아유, 방학 동안 시중 들랴. 또 참으랴. 밥해 먹이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5765님은 오늘 직원들 식사 준비하고 여유가 있어서 수제 계란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하셨어요. 사진 주셨는데 종이컵 한 20개 정도? 우와. 그러니까 밑에 약간 식빵 같은 거 깔고 계란 한 알, 노른자 깨들여서 얹고 그 위에 파슬리 얹으신 것 같아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아, 이거 먹으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는 거. 그게 진짜 여유지. 뭐 여유가 별건가 생각이 드네요. 모두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윤진님 신청하신 리버, 리틀 리버밴드예요. Lonesome Loser.

예쁜 미녀님, 점심 먹고 아파트 주변 걷기 하며 듣는데요. 선곡이 좋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6291님, 제이 가일스 밴드의 컴백이었고요. 진원님, 에릭 칼맨의 Hungry Eyes였습니다. 축복복 동행님, 진짜 각양각색이다. 하셨는데. 생김이 다르고 성격이나 취향이 다르듯이 여유로운 시간도 각자 다 다른 걸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수누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8030님 리 오스카의 연주예요. Before the Rain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거제와 통영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36명을 구조했습니다. 호우 관련 신고는 1,997건이 접수됐으며 산사태 등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인력 387명과 장비 84대가 투입돼 침수지역 배수와 토사 제거 등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주, 전남과 부산, 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특별교부세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 복구에 쓰이고 재난구호 사업비 4천만 원은 이재민 긴급생활안정에 쓰입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종합특검이 수사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20여 명을 무더기로 기소할 전망입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와 국가정보원 관계자, 전 국방부 대변인 등 기소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에 기소가 집중되며 향후 공소 유지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한도 2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비거주 예외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보완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사주 27만 주를 소각합니다.

0: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자사주 53만 2,334주 가운데 27만 주를 소각하고 나머지 26만 2,334주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은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을 위한 서류 전형을 마치고 이번 주에 면접에 들어갑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후보자들과 조율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임시감독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두 차례 A매치 기간에 걸쳐 대표팀의 6경기를 지휘하게 됩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확전에 대비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정규군에 대한 혁명수비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늘리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 연계 세력이 사우디 석유시설과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전쟁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4도, 습도는 86%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임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4: 2시 5분입니다.
6: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8월 17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요,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하쿠나 마타타님이 물음표 물음표 아, 그리고 통빈마음님은 이제 지난주에서야 또 제가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주셔가지고 처음 인사드렸는데요. 통빈마음님 반갑습니다. 자,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 어떤가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는 우리 송편님들은 보이는 라디오 접속 부탁드립니다. 어플 레인보우에서는 표준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면은 오늘 날짜 실시간 방송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연휴 내내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았죠. 흐리거나 비가 온 곳도 있었고요. 경남 전체에는 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만한 비가 내렸었고 남해안 쪽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송편님들 계신 곳은 날씨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기 목동은 아까는 비가 잠깐 왔었는데 지금은 또 좀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도 내리고 연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또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5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막히는 곳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또 이런 날씨면은 우리 라디오가 제격입니다. 잠시 후 A면에서는요, 원투 찬찬찬 준비하고 있습니다. 꽉꽉 막힌 도로 위에 계신 송편님들, 광복절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출근했다는 우리 송편님들, 이 월요일이 힘겨운 송편님들과 저희가 함께합니다.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에너지와 텐션 갈증으로 목마른 송편님들은 어서어서 입장해주세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828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It's 1998. Michael D.R.V. is coming at you.

디바 조이 터보 굿바이 예스터데이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순규 돌대님이 송디 오늘 하와이 현지 생방송인가요? 오늘 송이찬의 어떤가요는 들리시죠 지금? 예, 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 이 하와이안 갈매기입니다. 또 이 갈매기가 오늘 방송은 하와이에서 저희가 시차 무시하고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원투 천천천 바로 가보시죠.

답도 없고 약도 없는 월요일, 지치고 힘들때면 원스텝 투스텝 바꿔 입장해주세요. 한 주의 시작을 텐션으로 가득 채우는 월요평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두려운 우리 송편님들을 치유할 텐션 닥터 송 인사드립니다. 자, 광복절 연휴로 남들은 여기도 놀러가고 저기도 놀러간다는데 나만 일하고 있다는 송편님들 계신가요? 노는 거

이곳의 진심인 우리 한국인, 어딜 가나 웨이팅 행렬에 도로는 가는 곳마다 막혀서 지쳤다는 송편님들도 계신가요? 오늘이 그냥 월요일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은 송편님들도 분명 계실 건데요. 자, 이 시간 우리 송편님들의 피곤 자랑 대회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니고요, 내가 제일 피곤해. 자, 우리 월요일이 부담스럽고 벌써 지친다는 송편님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힘 드셔야죠. 힘찬 음료 쿠폰 선물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원투천천천 입장 코드 안내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만나는 텐션 충전 타임, 원투천천천 첫 번째 이 곡으로 흥을 올려볼까 합니다. 쉽살 재빙,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18살, 15살의 남자 조카들과 엄마 모시고 여행 왔다가 부산에서 올라가는 차 아니라는 우리 맑은 하늘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밀리는 차 아니라 도파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커피 저도 부탁드려요.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우리 맑은 하늘님 잘 노셨고 올라오는 길 조심히 안전하게 올라오라고 제가 응원 한마디와 함께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하늘님 화이팅! 집에서 뒹굴뒹굴 힘들어 남편 데리고 나간다는 우리 인절미님, 아, 파이어! 6181번님, 송디, 전 앉아서 원투찬찬찬을 참가해야겠네요. 저번 주 일하다가 다쳐서 발이 굴절이라네요. 그래도 아싸! 6181번님, 발 금방 나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월요일 힘차게 재밌게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어려팅! 1250번님, 일이 바빠서 주말 내내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요. 너무 피곤하다고요. 1250번님께 에너지 들어갑니다. 3196번님, 계곡 갔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차가 막힙니다. 5시 도착 예정입니다. 잠 깨워주세요. 우리 3196번님 에너지 충전 완료. 4858번님, 저는 고객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영업직이라 쉬는 날이 따로 없어요. 4858번님,

김현님도 오늘 원투원투 파이팅! 캔디님, 마리님도 오늘 연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인어로 아니모! 넌나의 비타민님, 애들 데리고 가평에 왔어요. 숙소 체크인 기다리는 중입니다. 3시야 빨리 와라! 3시까지 저와 함께 달려보시죠. 아자아자 파이팅! 데니오빠 쪼아님, 마트에서 장 보고 집 가고 있어요. 마트 가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죠? 데니오빠 쪼아님도 텐션 업! 6066번님, 우리 여보가 하던 일 35년간 하다가 새내기 택시를 하게 됐어요.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6066번님, 에 남편분 파이팅!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영지 피처링의 부석순 노래 파이팅 해야지! 7146번님, 아이들 폰 사주러 갑니다. 제가 놀다 깨먹었는데 쏘리한 것도 있고 큰아이 생일도 다가오고 해서 둘 다 사주러 갑니다. 제발 오래오래 쓰길 바라며 좋아의 마음으로 몰래몰래 살아가고 있어요. 돈 쓰러 가는데 즐겁네요. 아이들을 위한 선물, 아, 돈 쓰는 거 언제라도 즐겁죠. 우리 7416번님께는 기합 들어갑니다. 으쌰라 으쌰. 러브레터님, 저는 지금 1박 2일로 홍천에 오케스트라 캠프 와 있어요. 어제부터 밥 먹고 연습하고 간식 먹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계속 연습해서 정신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라 송디 들어요. 응원해주세요. 러브레터님 공연 마지막까지 화이팅! 달려 달려! 아저저저저저! 아이리스님,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다림질 중이고 딸은 어제 친구랑 속초 갔다 오늘 와요. 우리 남편과 아이리스님 그리고 따님 모두 모두 에너지 충전 완료!

5092번님 에너지 들어갑니다. 파이야. 카사블랑카님, 강직근무라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어떤가요? 크게 틀어놓고 일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노래 빵빵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펑키님, 남편의 직업상 남들 쉴 때 제일 바빠서 휴가는 꿈도 못 꾸지만 저는 집에서 방콕 송이찬의 어떤가요로 위로받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도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자, 우리 딩가딩가님, 안교식님도 월요일 좋아. 두분님, 개인 의원에서 일하는데 저희 병원만 2시 30분까지 진료라서 또 점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두분님과 청소 이모님, 약국 선생님, 주차관리 선생님 모두 모두 텐션 올려가죠. 초콜릿님, 강아지 풀님도 베트남어로 응원 들어갑니다. 골렌!

스페셜 찬스 송이찬의 어떤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곡 로제 아파트.

2218님 친구 원룸 이삿짐 싸면서 듣고 있어요. 더워서 화이팅 해주세요. 자, 우리 원룸 이삿짐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수지맘님, 송디 오늘과 내일만 버티면 드디어 계약이에요. 오늘 이틀만 조금 더 잘 버티고 그간 방학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수지맘님 포함한 모든 어머님들께 응원 들어갑니다. 짜요! 짜요!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달콤님, 날씨가 흐리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코감기 심하게 걸려서 기운이 없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셔요. 맞아요. 또 이런 날씨 우리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기는 열로 다스리는 거죠. 달콤님, 에너지 들어갑니다. 파이어! 아들 3명의 최애곡이라는 우리 3196번님께도 에너지 들어갑니다. 가자! Now you know the game. Are you ready? 남은 1분 동안 한 번 더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동네 노는 언니님이 수지야 학교 가자! 얘들아 이제 그만 학교 가자! 비타민님, 티빙 연휴 동안 중드에 빠져서 이러다가 이상할 것 같아서 송디 들으면서 운동 중입니다. 좋아요. 2시 5분부터 4시까지 우리 운동하면서 땀 한번 쫙 빼보자고요. 아저저저저저! 산청바라기님, 나가서 사무실 정리해야 되는데 송디의 흥겨움에 미적미적거리네요. 저희 노래 지금 한 20초 남았거든요. 한 30초만 더 듣고 그 다음에 일 합시다. 힘차게 합시다. 달려 달려. 자 우리 송편님들.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짜요. 간발에 아니모 걸랭. 자,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차. 우리 송편님들의 월요일이 좀 더 가볍고 힘차고 조금은 즐거울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신명나게 스텝 밟으면서 입장해보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텐션도 원투 천천천!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너드 커넥션, 그대만이 있다면, 카더가든,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면면면, 세 곡 운치 있게 듣고 왔습니다. 클레란스님은, DJ가 바뀐 줄은 알았지만, 오늘 처음 들어요. 생방이라니 더욱 반갑네요. 그리고 마틸다와 레옹님도, 와, 생방으로 어떤 가요를 듣다니 너무 감격스럽네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제 평소에는 좀 일, 업무 이런 시간 때문에 잘 못 들으시는 거죠. 또 이렇게 휴일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잼마님이 진짜 햇빛도 없는데 선글라스 쓰셨네요. 제가 선글라스를 거의 1년에 10번 미만으로 쓰거든요. 진짜 안 쓰는데 오늘 이제 또 컨셉 아니죠. 여기 하와이입니다, 여러분. 바다 소리 들리시죠, 지금? 갈매기, 끼룩끼룩. 네. 그러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왔는데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오랜만에 썼는데 그냥 쓰고 와야죠. 네. 그리고 힘내라 해피맘님이 15살 노견 해피한테도 잠만 자지 말라고 활기찬 에너지 넣어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우리 해피야 잠만 자지 말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엄마랑 많이 많이 놀자. 강아지풀님, 송디, MBTI가 궁금해요. 원래 흥이 많으신 건지 노력하시는 건지. 제 MBTI는 ENFP긴 한데요. 근데 약간 그 강도가 있다면 좀 약한 ENFP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보다 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막 기가 빨리고 제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 진짜 많은데 그 이번에 이제 깨달은 게 걸스 토크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막 제가 기가 빨리는 느낌. 그리고 또 PD님이 봤을 때는 내면에 끼와 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숨겨두고 있는 것 같다. 제 끼와 흥이 어디까지 더 터질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어지는 곡은 태양 Live Fast Die Slow입니다.

라이즈 수어 그 전곡은 태양 리브 페스트 다이 슬로우였습니다. 하리보님께서 급 궁금. 송디는 음악 나올 때 그곳에서 무슨 대화를 하나요? 제가 아까 이 노래 소개할 때 라이브 페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이제 PD님께서 혼내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리브 페스트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주로 혼나는 역할을 혼남을 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 스위스로의 드라이브입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참여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원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포천시 선단동과 신읍동에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28호를 준공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입주 자격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민간 동물보호시설 9곳을 찾아 보호동물 717마리의 예방접종을 하고 33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현장 진료에는 수의사 67명과 일반 봉사자 100명 등 167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6개 시설을 추가로 찾아 올해 모두 15개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오는 31일까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매일 2,0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쿠폰은 하루 한 번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주문 금액은 15,000원입니다. 다른 매장 쿠폰이나 결제 수단별 할인과도 중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지방정부 가축방역 우수 사례 특별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리 조기출하와 사육 제한,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등 예방중심 방역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고 우수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화성 매향리 평화기념관과 용인 법륜사, 하남 아쿠아필드 등 7곳을 올해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인증했습니다. 지난해 인증된 15곳을 포함해 도내 웰니스 관광지는 모두 22곳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인증 관광지에 전문가 자문과 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공공갈등관리 우수 사례의 대상에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갈등 해결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은 경기교통공사, 우수상은 과천시, 장려상은 용인시가 각각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선정된 우수 사례를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에 공유해 갈등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거제에 오늘 하루에만 577.4mm의 비가 쏟아져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0: 1.1mm를 기록했습니다. 거제에는 1시간 동안 124.5mm의 비가 내렸고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폭우로 분석했습니다. 통영도 409.7mm의 비가 내려 관측 이래 하루 강수량 신기록을 세웠으며 두 지역 모두 여름철 강수량의 90% 이상이 사흘도 안 돼 내렸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2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통하면 통할지니 숫자로 전하는 제 마음 들리십니까? 오늘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송디와 텔레파시. 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숫자가 그 어느 날은 아무 의미가 없다가도 또 어느 날은 의미 부여가 팍팍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아, 오늘 이 숫자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진짜 텔레파시로만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마음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힘차게 텔레파시 보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송편님들도 두 자리 숫자를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0부터 99 사이에서 아, 느낌이 왔다 싶은 숫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1, 2, 3과 같은 한 자리 숫자를 보낼 때는 반드시 앞에 0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0, 1, 0, 7 이렇게 두 자리로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만 보내주셔야 되고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계 시간은 3시 8분부터 하겠습니다. 3시 8분부터.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숫자는 3시 8분부터 15분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3시 8분부터 15분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텔레파시 보내겠습니다. 자, 저는 확실하게 제대로 보낸 것 같은데 아직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텔레파시 갑니다. 자,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적었을지 텔레파시 받으셨다면 숫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에픽하이 플라이 슈프림 팀 슈퍼매직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텔레파시 행운의 주인공 오늘 저와 텔레파시가 통한 분을 뽑아볼 건데요. 오늘은 1의 자리부터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적은 1의 자리는요. 5입니다. 자, 제가 적은 1의 자리는 5고요. 앞에 10의 자리는 자, 살짝 보이는데요. 10의 자리는 5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숫자는 55였는데 시계를 봤는데 갑자기 55초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송편님들께 보낸 텔레파시는 55였습니다. 자, 당첨자 뽑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Everything okay, my man? Turn the music up.

지코 피처링 제니의 스팟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노래가 나가는 동안 당첨자를 뽑았는데요. 오늘 저의 텔레파시를 받은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의 주인공은요? 주인공은 없었습니다. 송편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55를 보지 않았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숫자를 생각했다면, 여러분께서는 치킨과 커피를 드실 수 있었겠죠. 네, 오늘은 빵빠레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월요일에 텔레파시를 하고 금요일에 번호판을 돌리는데 초유의 사태입니다. 벌써 이렇게 일찍 안 나올 줄 몰랐거든요. 미안합니다. 자, 0326번님. 5 할까 하다가 7땡 했어요. 3362번님도 휴가를 제대로 못 가서 오늘 고은항에 갔는데 물이 빠져서 작은 개가 엄청나더라고요. 잡아오고 싶었지만 맛있어 보였어요. 숫자 77. 근데 3362번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PD님이 이 77이 꽃게 집게 같아서 77한 거 아니냐. 맞나요, 이거?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좀 봤는데요, 진짜 1, 2, 2, 3, 3 다 있었습니다. 딱 없던 게 두 개가 있었는데 5와 8이었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다음 주 텔레파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숫자로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으로 마음의 안식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무진, 잠깐 시간 될까?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이무진 잠깐 시간 될까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개를 보고 77번 이게 집게발 모양을 표현한 게 맞냐라고 여쭤봤는데요. 3362번님께서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집게발을 보고 77을 생각해내는 상상력. 아 저한테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넌 나의 비타민 님이 송디는 어떤 커피를 주로 드시나요? 아, 라떼? 아니면 음료? 저는 원래 라떼, 그 단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바라라고 하죠.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이런 걸 좋아했는데 점심 먹고 우리가 주로 밥 먹고 커피를 먹잖아요. 근데 이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유제품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먹으면은 당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은 직후에는 요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오후에 커피를 먹게 되면은 라떼 뭐 이런 거를 좀 챙겨 먹는 편입니다. 스위트하트님, 공주 야밤 맥주 축제 갔다가 변산 비치 파티 갔다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름 축제 이젠 끝이에요. 연휴 끝은 차 막힘으로 합니다. 그래도 오늘 2시간 지금 이제 1시간 반인데 함께하면서 텐션 지치지 않으셨죠? 스위트하트님. 무조건 고우님.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대청소해서 너무 힘들어요. 옷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한 티는 하나도 안 날까요? 아 이게 집안일 중에서 청소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청소는 해도 해도 티가 안 나는 거냐. 이것도 약간 돌청 돌청 아닌가요? 돌아서면은 청소하고 또 돌아서면은 청소하고. 아 청소도 참 이게 반복입니다. 아, 무한 반복입니다. 추석풍님 쉬는 날이라고 생각 못하고 이제야 출석을 했는데 내 애착티 어디 갔어요? 아 이게 제 애착티가 아니고 우리 추석풍님의 애착티가 된 건가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애착티 입고 오겠습니다. 약속. 5868번님 내일 5시 출근이라서 지금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출근이 제일 좋아. 그 어떤 만화, 그 네모난 그 스펀지 노란색 나오는 만화 있죠? 그 친구가 이제 월요일 좋아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 캐릭터가 생각나는 5868번님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권은비 언더워터.

권은비 Underwater 아이들 라타타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이 라타타라는 곡의 유래 송편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그 옛날에 봉숭아 악당에서 곤잘레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송준근 개그맨이 연기한 건데 곤잘레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아라따라따 아라따 이거에서 라타타를 따와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저는 진짜 이게 천재가 아닌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노래를 만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이 송디 찬머리인가요? 비가 와서 차분한 건가요? 제가 오늘 찬머리란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직모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정확히는 약간 저는 반곱슬이에요. 그냥 보면은 좀 직모처럼 보이는데 반곱슬이다는 점. 6297번님 안녕하세요 송디 오늘도 쉬지 않고 음식 배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단가가 좋지 않아서 쉬지를 못하네요. 그래도 화이팅 해야죠. 내일을 위해서요. 우리 6297번님의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하는 우리 6297번님을 위해서 제가 응원 파이팅 한번 신나게 드리고요. 응원만 드리면은 또 좀 살짝 아쉽잖아요. 제가 커피 쿠폰까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님 더울 때는 선글라스를 꼭 써야 돼요. 자외선 차단의 백내장 예방 필수품입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는 게 저도 약간 멋부리기 싫어가지고 좀 그래서 안 쓰려고 했는데 서양인들이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게 눈 보호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선글라스 당당하게 보호의 목적으로 많이 쓰고 다닙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날이 흐려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맑은 날 이거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장혜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4: 천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4: 4호성 캠퍼스
1: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7572번님, 비의 요정을 몰고 다니는 1인입니다. 휴가 때마다 저희가 가는 지역마다 비가 와서 사람들이 우리 지역만 빼고 휴가 지역 선정했다고 했었네요. 첫째, 둘째 때는 계속 비가 오다가 아주 늦둥이 셋째가 태어난 후로는 안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비가 억수로 쏟아졌네요. 서울에서 창원까지 비를 몰고 갔다가 집에 가는 중인데 야, 비가 쏟아졌다 개었다 하네요. 아, 이게 참 내가 가는 곳마다 비가 오면은 괜히, 그러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괜히 약간 조금 막 자책감이 들고 그러죠. 근데 7571번님 괜찮습니다. 절대 뭐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고요. 뭐 앞으로 다음에 또 여행 갔을 때는 비가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날씨의 요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8506번님 봉디 가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휴일이고 생일인데 근무 중입니다. 노래가 느려질 듯한데 송디의 추천 음악으로 축하받고 싶네요. 자, 일단 우리 8506번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자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함께 같이 축하드립니다. 오늘 비면 끝곡 말씀드리기 전에 8506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한 잔 또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비면 끝곡은 DJ의 추천곡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정물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3: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0: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 지시에 대해 한미 양국은 그동안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을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한 데 주목한다며 북미 대화가 재개돼 한반도 평화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위기 때보다 더 강한 정당으로 성장했다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하나라며 새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 과정의 갈등을 두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를 포용해야 한다며 단 한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당대회가 끝나는 즉시 갈등을 덜어내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1989년 태난먼 민주화 시위 당시 당 중앙의 결정을 지지하고 집행한 장 전 주석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홍콩 마카오 반환과 대만 독립 반대, 아시아 금융위기 대응 등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 전 주석의 용기와 결단력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 공산당의 단결과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의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초악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금융민원의 81.4%, 금융회사 본점의 91.6% 등 금융 관련 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이전 시 감독 현장과의 단절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독 비용 증가와 전문 인력 이탈로 감독 역량이 악화되고 비용 부담이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고 서영철 대표 사망을 계기로 정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7: CBS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7: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걷고 싶으면 걷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하루가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아요. 평소 같으면 마음부터 바빠지는 월요일이지만 오늘은 그 월요일에 휴일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삐 생각하지 말고 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예요. Come on over.

0: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Like It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It Pop, 하유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평소와는 좀 다른 월요일, 빨간 날, 휴일인데요. 아, 오늘도 편하게 쉬는 분들 계실 거고, 아, 오늘 전 일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 오늘만큼은 우리 좀 마음이 가는 대로 신나게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가고 하면서 그렇게 추억을 만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진의 Like It Pop, 좋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그 추억의 배경음악 깔아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립싱크의 펑키 타운이었고요. 조윤진님 신청곡 빌리 오션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그리고 마이클 잭슨과 폴 맥카트니가 함께한 곡이었어요. Say, Say, Say 함께 들었습니다. 7652님이 입맛 없다고 부실하게 먹으면 기운이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여름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이따가 또 고기 먹으려고요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편하게 그렇게 하는 하루가 되자고. 잘하셨습니다. 고기 맛있겠다. 현아님은 할머니 댁에 왔다가 용돈 받았어요. 5만원 한 장, 만원 한 장 받았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할머니 눈에는 이러나 저러나 다 내 새끼, 우리 손주, 아우 예뻐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 용돈 챙겨주시고. 너무 좋으셨겠다. 현아님 행복하게 또 용돈 받으셨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존 덴버의 Sunshine on My Shoulders 띄워드리고요. 제니스 연의 At 17 들어보죠.

택팀의 Womb 30이었고요. Without Me, 에미넴의 곡 8887님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이에요. 5284님 보내주셨어요. 나나 무스크리의 Plastic Damu 그리고 리사 우노입니다. 베사멜 무초.

리사 오노의 베사메 무초 함께 들었습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인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역대급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도 곳곳에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우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거제에 무려 906.9mm라는 엄청난 호우가 쏟아졌고요. 통영에도 745mm로 두 지역 기상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남 남해안과 경북 남부에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현재 경기도 이천과 여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내일도 오후부터 충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의 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7: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9: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0: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1: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0: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1: 작은 안전 습관이

0: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CBS 경제 연구실.
7: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이것이 동맹이다 보여주는 듯한 듣도 보도 못한 미국과 일본의 환율 방어 액션. 그 복잡한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성상현 중소기업중앙회 부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8: 암이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10: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9: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IN코.
11: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미국이 일본 엔화같이 방어에 나섰다는 얘기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음 타깃을 원화로 삼는 듯한 발언까지 나와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궁금합니다. 성상현 중소기업중앙회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십니까?
8: 지난달 30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틀간 우리 돈으로 126조 원 규모를 꽉 투자해서 일본 엔화 방어해야겠어. 너무 많이 떨어졌어 가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IMA라고 불리는 해외국제통화당국 환매조건부 채권. 이것도 내가 활용할 의향이 있어.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9: 그 정도로 미국이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관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8: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타격인 거예요?
9: 금리는 모든

0: 자산시장의 기준점이 됩니다. 올라가면 일단 모든 산업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는 GDP분의 부채 비율이 거의 한 120%에 육박합니다. 부채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이자 규모는 더 커진다로 내는 이자 비용이 연간 1조 달러가 넘어간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의 국방비보다 지금 초과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금리가 리파이낸싱 될 때 어느 정도 레벨로 리파이낸싱 되는지에 따라서 네. 미국 부채의 평균 금리가 바뀐다. 그런데 GDP분의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게 국가가 영속하는 방식입니다.
1: 그쵸.
0: 그런데 GDP가 커지는 규모보다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1: 망하는 거죠.
0: 분자가 분모를 잠식시켜버립니다.
1: 그쵸.
0: 역방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성장과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게 국채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불안정성 같은 불확실성이 포함돼서 이 세 가지의 큰 팩터가 합쳐져서 장기 금리를 만들어냅니다. 장기 금리 레벨. 그런데 성장을 부러뜨리려고 하면 투자를 멈춰야 됩니다.
1: 그렇죠. 지금 AI가 네. 국가 수준에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인데 네. 그럼
0: 불가능합니다.
1: 안 되겠죠.
0: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야 되려고 하면 또 투자를 멈춰야 됩니다. 소비가 죽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이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결국은 국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수요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들고 있는 애가 누군가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모든 불확실성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이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면 금리는 튀어버립니다. 그런데 공급량은 떨어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수요는 지금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린다고 하면 이 상황은 심각해진다고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일본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미국 국채를 판다면 네.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이다. 네. 그래서 미국이 한 게
0: 니네가 안 팔고
1: 내가 나서줄게 라면서 유로를 내다 버린 거잖아요.
0: 그런 방식도 있고 네. 이게 삐마라고 하는 그게 결국은 돈 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1: 원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게 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0: 네. 굳이 팔지 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엔화 약세가 되면 네. 일본이 그 엔화를 방어하게 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엔화 약세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막아줄게. 그래서 미일 공조하자라는 게 그런 뉘앙스에서 나온 거고 그렇게 되면서 실질로 엔화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굳이 팔아야 될 물량을 안 팔아도 되는 거고 이게 시장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한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환 당국까지 동원해서 도와줄게라는 메시지 자체도 시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런데 문제는 그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갔는가.
0: 오래 안 가죠.
1: 네. 왜 오래 안 가요? 그 126조 원 우리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라는 느낌인데 이 금액이 작은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로 커버하기에는 더 큰 거시 환경이, 거시 조건이 더 너무 강력한 건가요?
0: 거시 조건이죠. 거시 조건. 환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전망을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양 국가 간의 성장률에 귀결됩니다. 명목 성장률. 그 명목 성장률에 들어가는 게 결국 실질 성장과 또 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은 쪽이 계속 환율이 강세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결국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워낙 강세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외국에 있는 애들도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러면 워낙 약세가 됩니다.
1: 그쵸.
0: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금융시장에서 매우 영향을 미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해외에다 자꾸 해버리면 공급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1: 네.
0: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미국의 캐펙스 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가 하라고 난리를 네. 치니까.
0: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돈도 미국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두고 볼 수 없으므로 네. 어떻게 좀 개입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있나 싶어요. 엔화 일본 당국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든지 해서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일본 내각은 굉장히 돈을 풀고 심지어 식품세 깎아준다는 그런 약속도 하고 그런 네. 걸 보면 그럼 이 상황은 엔화 가치는 계속 낮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0: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환율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확하게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엔화 약세는 근데 그 어떤 국가들보다 지금 좀 과도하게 약세인가 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환율의 추이를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0: 기준금리 차이 있잖아요. 기준금리 미국 금리 빼기 뭐 우리나라 금리의 차이와 이 환율의 그 움직임 자체가 유사한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2022년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금리가 꼭 높은 곳으로 돈이 이동하진 네, 않는다.
0: 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어허. 이게 대투자의 시대 보통 이런 게 일어납니다.
1: 아, 대투자의 시대. 네.
0: 투자를 하러 자꾸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가 일어나는 쪽에 금융돈들이 또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돈이 수급적인 측면들이 이게 밀려들어간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최근 3, 4년 동안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네.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에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뭘까라고 제가 보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 고분에 네. 그 국가의 통화량. 외환보유고는 별로 없는데 광희통화만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싸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나라의 환율은 박살납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외환보유 고분에 광희통화.
1: 아, 돈 많이 풀었죠. 일본 네. 정부가.
0: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거기도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넉넉해라고 하지만 그거는 절대적인 거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봤을 때 풀린 돈이 너무 많군요. 다카이치 네. 내각은 더 풀었잖아요.
0: 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돌려보면 딱 나옵니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금액 아, 그 규모보다 광희통화가 늘어난 규모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 어떤 나라보다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1: 그래서 배센트가 우리나라도 걸고 넘어진 건가 봐요.
0: 광희통화 그만 풀라고.
1: 원화도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왜 갑자기 우리한테 또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합니다. 광희통화가 풀리는데 네. 실질 성장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풀리고 있으면 이거는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
1: 나쁘지 않네.
0: 근데 실질 성장이 나오지 않는 생산성이 없는 산업으로 이 광희통화가 풀린다. 그게 전형적인 부동산입니다. 어허. 거기로 풀렸다? 네. 그러면 미래는 밝지가 않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성장에 의해서 환율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네. 지금 광희통화가 풀렸더라도 성장이 세게 올라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다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1: 투자의 개념인데.
0: 그런데 네. 풀었는데 성장이 안 들어온다.
1: 부동산이 무슨 성장이 있어요? 가격만 오르지.
0: 건설 때문에 성장은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굉장히 협소한 섹터에서. 네.
0: 그런 부분들은 환율에서 박살납니다.
1: 우리는 근데 미국 국채를 일본만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일본처럼 원화 가치가 굉장히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이 이번에 보여줬던 방식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네요.
0: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네. 약달러를 원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1: 그거는 제조업 좀 팔 게 있을
0: 네.
1: 때.
0: 네. 근데 지금 제조업 팔 게 있습니까, 미국이?
1: 그러니까 없죠. 네.
0: 그리고 미국은 그 소비자 물가에 달러 강세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많은 것을 수입해서 쓰고 네. 있죠.
0: 그래서 단순하게 약달러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하고 있는 제조업 부흥강이랑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1: 그것도 역시 일종의 블러핑이에요.
0: 강달러를 더 원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국채금리, 그러니까 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가지고 이게 수급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을 해치는 그런 악순환 고리 때문에 공조를 하는 방식이지 네. 단순하게 예나 약세를 우리가 뭐 이걸 막아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큰 흐름에서 이걸 놓고 관리한다라는 관점이지 뭔가
1: 제조업 경쟁력 이슈와는 관계 없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0: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됐건에 동아시아 국가에서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통화 약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미국은 어떤 국가든 간에 이게 감시 국가로 항상 지적을 한다고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환율 이슈도 좌시하지 않겠어.
0: 니네가
1: 요 정도의 메시지군요.
0: 환율을 인위적으로 약세를 만들어 가지고 니네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1: 네, 그런 식으로.
0: 그게 중국이 방식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토대로 상품을 쏟아내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 국채에 위협을 주는 국가냐 아닌 국가냐에 따라서 이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은 일본의 환율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는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최근에 저는 원화 강세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고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 파킹했던 달러들을 일정 부분 가져오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1,500원까지 갔을 때는 그거에 되게 겁을 먹은 네.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환율이 떨어지니까 좀 안심하고 배센트가 이런 얘기까지 해주니까 약간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서서 우리 원화 같이 좀 세게 좀 방어 좀 해주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환율의 적정 수준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거죠?
0: 뭐 그건 있죠. 이게 지금 환율 자체가

0: 실시로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금리 차이에서 지금 현재 그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네. 근데 그런 이론적인 건 말고 지금 뭐 1,300원이 적정하냐, 1,400원이 적정하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어보고 네. 지금의 이 환율 상승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이 환율에 정확한 그 해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 약세가 계속 일어나면 안 좋은 점이 뭐냐고 하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되면 좋겠죠. 근데 달러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안 좋겠죠.
1: 이자 비용이 네. 달러로 내야 되니까.
0: 근데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지금 대기업들이고 달러에 부채가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입니다.
1: 그렇군요.
0: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잖아요.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1: 기업 간 양극화.
0: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빌려준 중소기업들이 부채가 계속 커진다고 하면 불안해서 그쵸. 부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채를 회수. 그러면
1: 더 어려워지네.
0: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데 박살나고 있다고 하는 그쵸. 거죠. 이런 건 막아야 되잖아요.
1: 숫자는 좋은데 내실이 안 좋아지는
0: 네.
1: 거군요.
0: 그래서 신영성 총재나 이런 분들이 이 환율의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
1: 되게 세게
0: 왜냐하면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이거를 관리해서 빼올 수 있는 거잖아요.
1: 근데 그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환율은.
0: 워낙 많죠.
1: 그러다 보니까
0: 신현선 총재의 논문을 몇 개 읽어보면 네. 그분은 금융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뭐 하이닉스가 해외로 많이 돈 들고 나와서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나라 애들이 돈 들고 나가는 게 훨씬 더 미국에 투자하려고 돈 들고 나가는 게 훨씬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논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쓴 논문이 아니라 과거에 썼던 논문들을 네. 보면 비슷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뭐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1: ISA 같은 네. 거.
0: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1: 그렇죠. 이슈가 많죠. 뭐 고친다고 하니까 지켜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만 금리 상황이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돈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 증시가 좀 안정한 상황에서 유동성 덕분에 증시 상황이 나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어느 수준일까요?
0: 지금은 저는 그게 미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금리를 올리는 부분 환율이 뭐 안정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들을 멈춘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안정됐다. 지금 뭐 모든 게 다 안정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1: 전쟁을 비롯하여
0: 네. 네. 유가가 일단 안 잡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한국은행은 긴축적인 스탠스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왜 우리는 소형 함선이라 그런가요? 바로 이렇게
0: 우리가 조금 빠릅니다. 근데 올릴 때도 내릴 때도.
1: 왜 그런 거예요? 민족성이에요?
0: 아니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내리는 것도 그러니까 뭐 동결하는 것도 빠를 거라고 보고 있고 내리는 것도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그 스탠스를 따라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조차를 압도하는 수준의 재정 지출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시나리오는 가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조금 더 한국은행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 조건을 기억하고 좀 지켜봐야겠다.
0: 네,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돼도 유동성 환경이 안 무너지면 점진적으로 광기통화가 풀릴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무려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가지만 않으면
0: 그렇죠.
1: 부동산으로 갈까 봐 걱정이네요. 뭐 갈 분은 가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실 코스닥이 요즘에 삼전닉스 쪽으로 코스피에 막 몰렸던 돈들이 코스닥으로 막 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환매인지 아니면 질려서 간 건지 아니면 아 주도주가 변하는 거구나 인지가 궁금한데 우리가 앞서서 부부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주도주가 좀 다양해지고 그런 측면이 네.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순환매는 아닌 거예요?
0: 아니요. 건강한 장세는 건강한 기존 리더가 붕괴되면서 뭔가 이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기존 리더가 쉬는 동안 확산되는 게 저는 건강한 장세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1: 어허.
0: 그리고 7월 달의 조정은 이런 건강한 장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재료 역할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손실이 많이 나서 왜냐하면 7월달 상황이 그 전반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증시가 붕괴됐어야 되나 정도로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1: 실적 등등을 봤을 때.
0: 네.

0: 근데 이게 모든 게 우려도 있었지만 반도체 피크아웃에 우려도 있었지만
1: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말이야.
0: 빠질 때 가속화시키는 재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빠지면 안 됐었는데 빠져서 빠진 것도 있다. 네. 특히나 7월 말 쪽은.
1: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흐른 것도 그 집중된 분야를 보면 이제 뭐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소부장 이런 쪽이거든요. 네. 이런 섹터들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항아리론의 근거에서 갈만한 곳으로 갔다라는 판단까지 하시는 네. 건가요?
0: 저는 탑다운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잘 모르겠으면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 섹터를 네. 중소형주에서 찾아봐라. 분명히 나온다. 전체적인 섹터가 올라온다고 하면 거기에 종목들인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쪽은 항아리들이 항아리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AI를 뭐 활용해서 했던 아니면 얘들의 캐펙스를 그대로 수혜를 받았던. 그래서 제가 소부장 정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1: 이를테면
0: 이게 퍼지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확 브로드닝의 핵심은 소수 종목에서 종목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게 브로드닝의 핵심입니다.
1: 지금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AI와 직접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소부장처럼 그런데 예를 들면 신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AI를 이용했을 때 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0: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저 바이오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한데 바이오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1: 아, 워낙 변동성도 크긴 합니다.
0: 네, 그건 실적이 없잖아요.
1: 아, 그렇기도 네, 하고요.
0: 기대로 가는 거고. 근데 아까 소부장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자했던 게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갔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섹터들이 나온다니까요. 멀티플로 기대로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타로 대응해라.
1: 코스닥의 경우는 특히나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영업이익률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꿈만 보고 테슬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의 어떤 질주 지금 매수 사이드카가 며칠 연속으로 걸리고 그랬었어요. 네. 이 정도 근데 가파른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측면은 없어요? 혹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쫙 올라가는데 우리가 요즘에 코스피에서 너무 당해가지고 올라갈 때 잘못 들어갔다가 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공포가 있거든요.
0: 네, 전 과열일 때는 안 들어갑니다. 기술적 지표를 보고.
1: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단타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네. 코스닥도 이제는 차례차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0: 제가 근데 코스닥을 막 좀 하는 건 아니고 AI 산업에서 항아리 이론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그렇죠.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코스피 기업에도 있다고 하는 거죠.
1: 코스닥에도 있다.
0: 네. 코스닥에도 있겠지 않겠지만 코스피에도 많다고 하는
1: 코스피에도 있고 코스닥에도 있다. 이러는 거죠. 네. 전 코스닥을 질문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코스닥이 전력은, 요즘에 뜨고 네. 있으니까 코스닥은
0: 전력도 사실 그 수혜주고 뭐 터빈 쪽도 수혜주고 말씀하신 로봇도 수혜주고
1: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이 과거보다 조금 더 영업 이익률을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지 않습니다.
1: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 저는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철저하게 일정 수준만 가져갑니다. 큰 거를 훨씬 많이 가져가요.
1: 큰 거. 네. 그거 영업 이익률도 보고.
0: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보는데 코스닥이 아무리 영업 이익률 좋아도 거기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상
1: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0: 좀 그런 것도 있고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결국은 흔들릴 수 있는 이게 크다고 하는 거잖아요.
1: 한번 바람 불면 휙 날아갈 수 있죠.
0: 물론 이게 뭐 많은 돈을 벌려면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7월 달에 우리가 한번 힘들어 봤잖아요.
1: 많이 힘들었죠.
0: 그런 것들을 또 겪어주지 않으면 철저하게 시총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일정 수준 좀 실어도 된다. 근데 이게 AI 사이클이 레이트 사이클로 점점 갈수록 시장의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1: 뒤로 갈수록 더 커져요?
0: 네. 99년도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80%가 올랐는데 10% 조정이 수시로 나왔습니다. 96년에서 97년, 98년, 99년 계속 올랐는데 첫 해보다 둘째 해, 둘째보다 셋째 해 10% 지수 조정이 횟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우려도 많다고 하고 우려가 있는데 또 한 번 더 끌어올리는 시장이 계속 가다가 결국은 2000년 이후에 꺼졌잖아요. 이게 레이트 사이클로 갈수록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 변동성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그런데 AI 사이클의 지금 핵심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라고 하는 기업들이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0: 한도체색 다 움직이는 수준이 국가 변동성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우리 변동성은 안고 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도 지수 투자하면 10% 이상 손실 안 보겠지. 지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 지수가
0: 지금.
1: 거의 뭐 네. 레버리지 수준이다.
0: 네. 그래서 어.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레버리지 하지 마시라고.
1: 네, 레버리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정말 거의 한 세 달 동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작은 국가에 하는 게 맞아요.
1: 그렇죠.
0: 작은 지수.
1: 그렇죠. 금융시장도 크고 시총이 한두 개 기업에 몰려있지 않은.
0: 나스닥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 쓰시잖아요. 뭐 TQQQ 같은 거 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변동성이 작으니까 레버리지를 키워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미 지수 자체가 레버리지인데 거기에 무슨 두 배를 쓰고 거기에 또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를 왜 쓰는 건지는.
1: 심지어 돈을 끌어다 쓰더라. 반대매매 장렬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유동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체크 좀 하고 갈까요?
0: 그게 지금 가장 유동성이 풀리는 거에 악재가 뭐냐고 하면 미국이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에서 장기 채권으로 조달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단기 채권으로 계속 짧게 롤오버를 하려고.
1: 1년짜리요?
0: 네. 1년 이내. 금리가 일정 수준 떨어지기 전까지는 단기 채권으로 롤오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발행을 하는데 수요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러면 유동성이 붕괴돼버립니다.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하고 싶은데 단기 채권을 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1: 그렇네요.
0: 단기 채권을 지금 누가 사느냐?
1: 돈 많이 쓰는 기업들이 사겠죠.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
0: 뭐 기업들도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한 수요처가 원래는 이제 MMF 같은 시장이 펀드입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지금 이 단기 채권의 수요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냐고 하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채권을 담보로
1: 그렇죠.
0: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뭐 자산이잖아요.
1: 네.
0: 이 부분을 확장시키면서 단기 채권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AI 시대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머신 대 머신 간에
1: 그렇겠죠.
0: 기계 간에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이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이는 최적화된 화폐거든요.
1: 기계가 알아듣는 화폐여야 할 테니까요.
0: 네. 그러면 이 AI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 지금 이 부분이 그런데 뭐 클라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8월 달에도 여전히 상원에서 계류가 되어 있다.
1: 아.
0: 이거를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1: 네.
0: 근데 이게 계속 늦어진다라고 하면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1: 확보가 안 되겠네요.
0: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막 무한정 못 늘립니다. 그러면 섞어서 늘려야 되는데 섞어서 늘린다라고 하면 또 금리의 발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1: 안정적이고 큰 규모의 수요처를 스테이블 코인에서 만들어낼지 여부를 좀 하반기에는 네.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0: 국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면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거는 유동성 환경에 변동성을 크게 키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불안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반기에는 집중하면서 경제적인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상현 중소기업중앙회 투자전략실 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CBS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경남 일대에 사흘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당대표 경선의 경우 김민석 후보의 우세 속에 정청래 후보의 역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오늘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피해자 모습에만 머물지 않고 역사 왜곡과 망언에 맞서 존엄을 지켜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치열한 투쟁기를 생생히 짚어봅니다.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핑크.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K핑크.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인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경남 남해안 일대에 기록적인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거제에는 오늘 새벽 1시간 동안 무려 124.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첫 소식 경남 CBS 송봉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오늘 새벽 거제 지역에 단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진 폭우로 인해 도심 전체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요 도로에는 황토빛 흙탕물이 몰아쳐 주차된 승용차가 바퀴까지 잠긴 채 떠내려가는가 하면 강한 물살에 도로 아스팔트가 뿌리째 뜯겨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거제 지역에는 1시간 동안 124.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인근 통영지역에도 시간당 97.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사흘간 거제 지역에 내린 비는 800mm, 통영은 670m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제와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2분쯤 거제시 옥포 등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아파트를 덮치면서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통영 골리도에서는 60대 여성 한 명이 산사태로 매몰됐다가 2시간여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거제 고현동과 수월동, 이룬면, 둔덕면 일대에서는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으로 주민과 차량이 고립돼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거제와 통영 등 주민 125세대 165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거제와 통영, 고성 일대 2천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CBS 뉴스 송봉준입니다.
5: 네, 자세한 날씨 소식은 기상청 연결해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 주시죠.
7: 네, 올여름에 내릴 비

0: 마치 한꺼번에 다 쏟아붓기라도 하듯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남 남해안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강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 최신 기록에 따르면 어제부터 지금까지 거제에는 무려 900mm가 넘는 909mm 안팎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상태고요. 통영에도 746mm로 지역 기상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영남과 전남 남해안에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추가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과 여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 5에서 60mm,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충청과 남부 지역에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가 모두 그치고 난 뒤에 내일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광주, 대구 모두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대구가 32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가 3주간의 순회 경선 끝에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김민석 후보의 당대표 선출이 확정적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전당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정치부 박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황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와 함께 오후 5시쯤 모든 투표가 종료됐고 지금은 축하금과 함께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표는 조금 후인 6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발표된 권리당원 선거인단 누적 투표 결과에 더해 오늘 집계되는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 또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반영한 최종 득표 결과를 선출해냅니다.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으면 오후 6시 20분 정도에 확정되고 과반을 넘지 않으면 선호 투표 결과까지 반영한 새로운 결과가 그로부터 1시간 뒤에나 나옵니다.
1: 네, 지금 접하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당원 약 만여 명이 모인 이곳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머리띠, 머리끈, 티셔츠, 가방 등을 푸른 계열로 맞춰 지역별로 나눠 앉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후보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3: 김민석 후보님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손 맞춰서 철없이 일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응원합니다.
4: 당을 화합시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탁월한 리더십도 있습니다.
5: 손흥민 후보가 또 민주당에 공헌을 지금까지 많이 했었고 헌신을 한 분입니다. 당연히 뽑아드려요.
2: 다만 응원하지 않는 후보가 나오면 비난을 하거나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원들은 차기 당대표가 후보들 간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과열된 분위기를 봉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6: 분열보다 통합과 화합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응어리진 것들을 좀 더 풀어주고 어떻게든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7: 지금 당이 상당히 훌륭하고 이번 상당히 통해서 많이 과열이 된 것 같아서 통합을 많이 좀 했으면 하고.
1: 네, 오늘 있었던 각 후보별 그 연설 내용도 살펴볼까요?
2: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당정일치, 정성래 후보는 개혁, 송영길 후보는 총선 승리를 각각 강조했습니다.
8: 민주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고 당정공개가 흔들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릴까 봐 우리는 절박합니다.
9: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다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10: 그러나 제가 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느냐. 근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실패했습니다.
2: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네거티브성 발언도 있었는데요. 김 후보는 다시 한번 정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의혹을 언급했고 가짜 당원에게 조용한 퇴장의 기회를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후보도 여기에 반면과 분열주의자와 신천지가 어딨냐고, 김민석만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지난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권리당원 투표는 어제 모두 끝났는데 김민석 후보가 과반에 근접해는 상태죠?
2: 누적 득표율 49.91%를 보였습니다. 41.51%를 받은 정

0: 송내 후보를 약 6만 4천여 표로 앞서고 있었고요. 송영길 후보는 8.58%로 득표율 3위입니다. 초반까지만 해도 박빙이었던 두 후보의 득표율이 김 후보 측이 주말 사이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고 수도권에서도 선방하면서 정 후보와의 격차를 벌였습니다. 따라서 정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가까운 격차로 압승을 해야만 대역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 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들 간 그 접전도 치열한 것 같아요.
0: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친정계와 친민계 중 어느 쪽이 3명을 차지하냐입니다. 현재까지 당선권인 5위 안에 든 후보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인데요. 친민계로 뽑히는 김용 후보가 당선권에서 밀려나면서 같은 진영에 있던 임미애 후보와 김영호 후보가 어제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김용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사퇴를 한 건데 이를 두고 친정계 의원들은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위를 지키던 친정계 최민희 후보와 친명계 박선원 후보도 0.31% 차이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어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최종 결과는 저희 CBS 뉴스룸이 끝나고 박정우의 한판 승부 시간에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그 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또 다른 노림수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합훈련 자체가 불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물었지만 사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을 지낸 에덤 페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 부족이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간 안보 공조와 연합훈련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1: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 지시에 대해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은 오늘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측의 구체적인 훈련 규모 조정 요청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광복된 지 8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그늘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인데요. 광복절을 맞아 사회부 김지은 기자가 할머니들의 생생한 투쟁기를 그간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 기자? 알려지지 않은 자료라면 어떤 것들이었어요?
4: 네, 5개월 동안 전쟁과 여성인권 아카이브를 통해 그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활동을 분석했는데요.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본에 어떻게 끌려갔고 위안소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지 등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기억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친 욕설과 함께 호통을 치거나 다른 나라의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른바 싸움꾼이기도 했습니다. 위안부는 가짜라는 역사 부정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존재 자체로 살아남은 할머니들이기도 했습니다.
1: 네, 가장 인상적인 그 피해 할머니부터 소개해 보신다면요.
4: 네, 황금주 할머니는 수요 시위 현장의 경찰들부터 활동가들까지 욕쟁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0: 했습니다. 수요 시위 도중 화가 나면 일본 대사관 앞으로 달려갔고 일본과 미국까지 찾아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기 때문인데요. 정의기억연대 2002년 증언 영상에서 황금조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1: 일본 정부에서 그래도 내가 가서 저거야 국회의원 두드려 패는

0: 내 힘을 보탠 겁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에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왔던 그런 할머니들도 있다고요.
0: 네, 나비기금을 설립한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입니다. 두 할머니는 2012년 우리 같은 일을 당한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안다며 세계 각지에서 전시 성폭력 피해를 겪는 여성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나비기금은 설립 첫해 콩고 내전 당시 성폭력을 겪은 여성들을 지원했는데요. 피해자이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지원하는 콩고 여성 마시카 씨는 거리에 상관없이 매일 고통당하는 콩고 여성들을 기억해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나비기금은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전시 성폭력 피해를 막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연대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또 꼭 소개해야 하는 할머님이 있다면 또 누굴까요?
0: 네, 경북 포항에 사는 박필근 할머니입니다. 남은 생존자 5명 중 1명인데요. 작년 5월 위안부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극우단체가 할머니 집 앞을 찾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존재 자체가 증언이 돼 꿋꿋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반응을 아들인 남모 씨가 전해줬습니다.
2: 내가 일본에 안 갔는 거를 갔다거나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와가 그런 짓을 하노?
1: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 자체가 증언이 되는 생존자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인데 박필근 할머니 그 건강 상태는 어땠어요?
0: 네, 지난달 포항에 가서 만난 박필근 할머니는 반찬을 집는 젓가락질에 흔들림이 없었고 제가 밥그릇을 절반 정도 비웠을 때 이미 한 그릇을 다 드셨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면 100세가 되는데요. 할머니의 아들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죄송하다. 이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평생에 어머님 돌아가셔도 눈을 감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머님 전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본한테 사죄를 옳게 받으면 눈을 꼭 감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1: 네, 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일본군 위안부 그 피해 속에 뼈아픈 진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민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구조공단이 인건비는 더 많이 쓰면서도 정작 변호사 수와 송무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1년에 1,000건 가까운 사건을 맡는 실정인데 제 역할을 다하려면 공단 운영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이 최근 5년간 인건비는 폭증했지만 변호사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가 확보한 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은 인건비로 664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2021년 인건비는 590억 원이었는데 70억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변호 업무에 쓰는 돈인 송무 비용은 정작 2021년 203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67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법률구조공단이 인건비는 늘었는데 변호 비용은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변호사 수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2021년 공단 소속 변호사는 110명이었는데 지난해 10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단 소속 변호사 한 명이 한 해 동안 맡은 사건의 수가 996건에 달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사 수사권 폐지로 변호사를 찾는 시민들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단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1: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메가 프로젝트가 노동정책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이어 메가특구법 노동특례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그 뿌리를 김동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쟁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발단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라고 거듭 지시했고 결국 노동부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영훈 장관입니다.
5: 업무 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걸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노란봉투법에는 쟁의 대상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 시행령으로

0: 규율할 경우 위법, 월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파견 규제 완화 등 노동 특례를 담는 방안까지 겹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 규제를 풀려는 시도와 투자 계획이 노사 교섭과 쟁의 대상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 두 논란 모두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셈입니다. 여당에서도 노동특례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는 속도전보다 대화가 먼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노동 문제는 별도로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1: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사진과 사흘 동안 조문객을 맞는 유족들.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장례의 풍경인데요. 화장이 보편화하고 빈소 없는 장례와 산분장이 등장하면서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25년 전만 해도 사망자 10명 중 6명가량은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화장률은 94.9%. 이제 10명 중 9명 이상이 화장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늙음과 죽음은 왜 국가의 일이 되었는가 보고서를 보면 장례식 자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빈소 없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무빈소 장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3일장 비용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비해 무빈소 장례는 300만 원 수준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 등에 모시는 대신 바다나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도 지난해 제도화됐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로 높일 계획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가족이 장례를 맡는다는 오랜 전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변화한 가족 구조에 맞춰 공영 장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죽은 뒤 남기는 유산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SNS의 사진과 글, 이메일과 온라인 계정, 암호화폐와 디지털 저작권까지 디지털 유산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고인의 계정과 데이터를 누가 어떤 절차로 넘겨받을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유산의 승계 절차와 온라인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1: 국내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과 증시 B2 증가로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에 1993조 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분기에 가계대출만 21조 원 이상 늘면서 2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3: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은 김재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4: 구글이 한국의 정치 유튜브 채널 400여 개를 무더기로 차단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4: 구글이 최근 공개한 2026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를 보면 한국어 정치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449개가 차단됐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4월 22개, 5월 367개, 6월 60개의 유튜브 채널이 차단됐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5월 한 달에만 81.7%에 달하는 채널이 차단된 겁니다. 구글은 지방선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지방선거 이후 6월에도 채널 차단은 이어졌습니다. 5월 차단된 채널의 사유를 보면 한국 정부 비판, 정부 지지, 특정 정치인 지지, 정부와 특정 정당 동시 비판, 정부 지지와 특정 정당 비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문제 삼은 건 여론 조작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했다는 이유로 차단한 게 아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여론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겁니다. 차단된 채널들은 복수의 재정을 동원해 마치 여러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처럼 눈속임을 했습니다. 다만 구글은 유튜브 채널의 배우나 운영 주체, 채널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한국의 정치 채널을 차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국어 언론 채널이 차단된 적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의 조치가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후 파장, 여파도 짚어봐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도 전해볼까요?
4: 네, 여성 수감자와 팬팔 하실 분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엔 여자교도소 팬팔 명단이란 게시물이 확산 중입니다. 국내 교정실에 수감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수용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매칭해주겠다는 겁니다. 팬팔이 매칭되면 1인당 7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고

0: 최대 3번까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보장해 줍니다. 이름뿐 아니라 지역, 출생 연도, 혈액형, MBTI 등의 신상 정보가 기재돼 있고 애교 많고 착함, 쿨한 성격 등 소개팅 상대의 프로필을 연상케 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1: 네.
0: 같은 수용자도 펜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연령대와 스타일, 남은 형기 등을 적어내면 조건에 맞는 수용자를 연결해 줍니다. 수용자 간의 일반 남성 역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죄명도 같이 써주지 그랬냐, 누가 봐도 불법으로 보인다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수감자하고 펜팔을 한다는 거잖아요. 황당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0: 우리 조상도 혹시 친일파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친일 인사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배우 하영 씨가 방송에서 증조부 안상호를 언급한 이후 그의 친일 행적이 조명되면서 관심을 모은 건데요. 이른바 친일파 스캐너라는 사이트입니다. 성과 본관을 입력하면 같은 본관을 가진 독립유공자와 친일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 등을 토대로 한 겁니다. 실제 하영의 본관인 순흥 안 씨를 입력하면 증조부 안상호를 비롯해 친일 인사 3명이 검색됩니다. 독립유공자로는 안중근 선생 등 25명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본관이란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이트 측은 하나의 본관에 수십만 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따라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겁이 나서 검색을 못하겠다. 후손까지 제값을 치러하는 건 아니지만 거짓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 네, 오늘 어텐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기자였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제작 고무성, 김재환, 기술 이현민,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총선까지 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한판 승부는 오늘 90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남에서 압승을 한 데 이어서 어제 수도권에서도 격차를 벌렸던 김민석 후보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할지, 그리고 막판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4위부터 6위까지의 싸움도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오늘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순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공지된 계획대로라면 6시에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가 개시되는데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잠시 후 전해드리고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차기 여당 대표의 과제는 무엇일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6: 네, CBS 박종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시죠? 자,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이제 최종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다가오는 28년 총선은 물론 또 이재명 정부 4년에 또 명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판 승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방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특별한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7: 네, 안녕하세요.
6: 예, 아이 컨택 해주세요. 예. 사이 안 좋아 보이잖아. 예, 그리고 요즘 그 라이징 하고 있어요. 우리 한겨레 하영 기자님. 예. 아, 이 세상에 뷰티핑.
8: 예, 뷰티핑 진행자 하영입니다. 예.
6: 마이크에게 안 보여 지금 티셔츠가.
8: 아 예. 예.
6: 아, 그렇죠. 뷰티핑. 아, 됐어. 뷰티핑. 한겨레 TV의 뷰티핑 오전에, 그죠? 예. 예, 아주 핵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또 의리의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9: 네, 안녕하세요. 예.
6: 네. 요즘 그 오마이뉴스 그 노조 현장 짤이 굉장히 많은 그 한판 승부에서 그 제가 한번 딱 짚어줬는데 그게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9: 이 지부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설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예, 발생하고 예. 자체가 좀 불행하긴 한데요. 아무튼 뭐 네, 여러모로 착잡합니다.
6: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곽우신 기자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자, 박지훈 변호사는 그 일부 후반부부터 그 합류하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일단 우리 하영 기자 그 드디어 한판 승부 그 본방송에 진출하셨는데 소회 예. 한 말씀 해주세요.
8: 저는 뭐 예정된 결과였다.
6: 예. 아, 예정된 결과다.
8: 예, 필리핀 진행자로서는. 예. 예, 예견된 결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눈이 밝으시다. 제대로 짚으셨다.
6: 제대로 짚으셨다.
8: 예, 드디어 왔다.
6: 알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한판 승부에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 자, 주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였죠. 호남. 서울 수도권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곽우신 기자가 간단히 짚어주시면.
9: 네, 김민석 후보가 최대 승부처였던 호남과 수도권 모두 가져갔습니다. 예. 토요일 호남에서는 김 후보가 57.54%를 얻으면서 정청래 후보 32.69%를 24.89%포인트 차로 크게 이겼는데요. 예. 어제 서울 경기에서도 김 후보가 46.66%, 정 후보가 46.28%로 불과 0.38%포인트 차이긴 했지만 어쨌든 1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예. 전국 순회 경선을 모두 합친 권리당원 누적 득표는 김민석 383,373표 49.91%였고요. 정청래 318,806표 41.51%였습니다. 격차는 64,567표 8.4%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인데요. 예. 김민석 후보 6차례 순회 경선 가운데 부울경을 제외한 5차례를 이겼고요. 특히 호남의 압승 덕분에 수도권 신승까지 더해 당권 경쟁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6: 예, 일단 당대표 후보 경선은 김민석 후보가 일단 유리한 상황이고 최고위원 선거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특징이 인미에 근데 김영호 두 후보가 어젯밤 사퇴 의사를 밝히고 김용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잖아요.
9: 네. 최고위원 선거 막판에 후보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인미의 후보와 김용 후보가 어젯밤에 잇따라 사퇴를 했는데요. 예. 두 사람 모두 김용 후보를

0: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1: 예.
0: 다만 이미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모두 끝난 뒤의 사태였는데요.
1: 예.
0: 기존의 인미의 김영호 후보에게 들어간 표가 김영호 후보에게 옮겨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오늘 투표하는 대의원 1만 7천 명 정도의 표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이제 당선권 경계가 워낙 박빙이라서 이게 또 지금 관심인데요.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의 격차는 2,312표, 0.37%포인트입니다. 최고위원은 한 사람이 투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인미의 김영호 후보 지지 대의원들이 실제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면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1: 예.
0: 김용 후보가 역전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 5명 중 소위 친명계가 3명, 친청계가 2명이 되고 만약 한민수 후보가 자리를 지키게 되면 친청계가 3명, 친명계가 2명이 됩니다.
1: 예, 자, 일단 호남에서 결과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결과가 김민수 후보가 1위지만 결과의 내용을 보면 좀 차이가 있긴 했었습니다. 호남에서는 압승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는 박빙이지만 이제 김민석 후보의 신승 이런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 건지 노 변호사님 살짝 말씀 주시죠.
2: 네. 우선 호남은 항상 그 좀 현명하게 투표를 많이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네. 이제 판단해 봤을 때 근데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을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 흔들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정권을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쪽에 좀 더 방점을 둔 것 같고요.
1: 예.
2: 저는 전북에서의 그 김민석 후보의 놀라운 승리 이거 사실 좀 되게 중요하게 봤습니다.
1: 아, 그런가요?
2: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후보 쪽에서 전북에 엄청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1: 맞아요.
2: 그래서 네. 이번에 광주 전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승리하더라도 전북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훨씬 더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차이로
1: 예.
2: 이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는 게 매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실제 뭐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지방선거 때 어떻게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마도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1: 예.
2: 그다음에 제가 좀 놀랐던 건 서울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에 대해서 그동안 여론조사상으로는 계속해서 정청래 후보에게 밀린다라는 얘기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좀 나왔고요.
1: 아, 그래요?
2: 더 중요한 게 요즘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대통령 특히 부동산 정책이랑 주식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ETF? 많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연결되어 보이는 김민석 후보에 대한 표심이 어떻게 나올까가 사실 좀 걱정이었는데
1: 예.
2: 물론 신승이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정청래 후보보다 조금 앞서는 식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1: 예.
2: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보면서 실제 이 당원들이나 지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 대한 승리를 조금 더 우리가 일단 기회를 줄 테니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래서 전 이번에 이 지도부에서는 그 점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고마워요. 브리핑?
3: 예, 그 지난주에 김민석 후보가
1: 예.
3: 그 한겨레 브리핑하고의 인터뷰 약속이 있었는데요.
1: 그거 취소하고
3: 그게 취소되고 전북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전북 쪽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1: 예.
3: 실제로 지난주에서 지난주까지 걸쳐서 전북은 밀리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원택 지사를 지지했던 조직들이 여전히 강고하게 버티면서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공을 들이는 것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는데
1: 예.
3: 지난주 넘어오면서 그쪽 조직 쪽 그러니까 이제 캠프에 몸 남았던 사람하고 좀 통화를 해보니까 조직 상당히 흔들렸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북 수혜론 자체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집중되면서 약간 뭐라고 희석됐다 할까요?
1: 예.
3: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1: 예.
3: 그때 김민석 후보가 전북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실제로 성과를 좀 가져왔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1: 예.
3: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이게 승기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1: 아하,
3: 예, 예. 그렇게 하고요.
1: 예.
3: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적으로도 좀 잘 방어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쪽인 것 같아요.
1: 김민석 캠프에서?
3: 예, 김민석 캠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북을 포함해서 호남에서 10% 이하로 한 자릿수로만 방어를 해주면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는 크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아하.
3: 그래서 호남을 지나면서 일단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승기가 꺾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하고 김민석 쪽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1: 아무래도 당대표 1년을 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아무래도 조직표의 기반이 서울 수도권에는 강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0: 정도 작용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는 그래도 김민석 후보는 좀 잘 방어했다 이런 해석인 거죠.
1: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은
0: 예.
1: 수도권에서는 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호남에서 좀 넉넉하게 이기면은 수도권에서 조금 지더라도 합산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정도의 구상을 했던 건데
0: 예.
1: 호남에서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크게 이겼고 수도권에서도 신승이지만 어쨌든 이겼다란 말이죠. 몇 표 차이가 안 되지만
0: 그렇죠.
1: 이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지금 제시하는 리더십을 한 번 더 주는 것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조금 더 대통령과 정부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리더십에 조금 더 한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니까 호남은 이번에 전략 투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원래 또 호남의 유권자들이 전략 투표에 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주
0: 예?
1: 했었던
0: 예?
1: 플러스 이익 투표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가지고 호남에 확실히 이 메가 특구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작용을 했을 것이라 보고요. 또 이 이익 투표 같은 게 저는 왜 호남과 수도권 차이가 많이 났을까? 수도권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이슈가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후보나 소위 말한 팀 정청래 후보들이 반명으로 프레임되는 건 좀 과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을 지지하는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스스로를 최소 비명, 반명화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0: 그렇죠.
1: 이런 분들 입장에서 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조금 이런 것들을 견제해줄 만한 여당 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확실히 수도권엔 호남보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예, 아, 분석 좋아요. 예, 장성준 소장 긴장하셔야겠어요. 자, 자 오늘 자 이러한 투표 상황 오늘 이제 투표가 합산되는 게 여론조사랑 권리당원 투표인 거죠?
1: 네, 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70%고요.
0: 예.
1: 국민 여론조사가 30% 이렇게 합산이 됩니다. 권리당원 투표에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후보가 49.91, 그러니까 50에서 0.09% 포인트 모자란 상황인데요.
0: 예.
1: 가장 큰 변수는 14일과 15일에 이미 완료된 국민 여론조사일 것 같습니다.
0: 예.
1: 대의원 투표는 사실 전체 환산 비중이 약 1.1%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아주 높더라도 판을 완전히 뒤집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많고요.
0: 예.
1: 결국 이 시나리오처럼 김민석 후보가 만약 최종 1순위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 여조에서 정청래 후보가 꽤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공개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은 엇갈렸습니다. 김민석 후보 우세도 있었고 초소 접전 결과도 있었고 이제 조사 기관마다도 달랐는데요.
0: 예.
1: 마지막까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종 1순위 합산에 누구도 50% 넘지 못하면 이제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이분들의 두 번째 선택이 당대표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0: 만약에 과반이 안 되고 송영길 후보의 선택이 어떤 2순위로 넘어가면 송영길이 하면서 또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죄송합니다. 예, 진지한 분위기에서.
2: 아니 근데 진짜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0: 예.
2: 왜 이렇게 다들 성대모사를 잘하세요? 아니 제가 방송을 여러 군데 하는데 한 달마다 다 이렇게 성대모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0: 아, 네.
2: 연습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저는 이제 매주 훈련을 하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매주 공부를 하니까.
2: 아, 그래요?
0: 자, 근데 이 전화가 070으로 온다면서요.
2: 아,
0: 그래가지고 잘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3: 아마 휴대전화로 070으로 오면 받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0: 저도 일단 스팸이거든요.
3: 예. 예.
0: 일단 안 받거든요.
3: 예.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전준이가 여러 가지로 잘못했는데
0: 예.
3: 이것도 바꿔야 합니다. 070하고 015 동시에 한 대는 015 그냥 통일해서
0: 그러니까
3: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예. 그렇게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저도 어저께 070으로 왔어요. 근데 안 받았어요.
0: 그게 어떤 전화인지 모르겠으나
2: 뭔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거 물어보는 전화였더라고요. 그래서
0: 그래요?
2: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전략을 세울 때 이 팀 캠프별로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얘기도 사실 나왔는데 이거는 이번 전준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민주당.
0: 뭐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 수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설계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인 거죠.
1: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들이 많잖아요.
0: 네,
1: 처음에
0: 네.
1: 룰 세팅도 그렇고 네. 뭐 청년 최고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중간에도 왜 연설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연설을 하기 전에 이미 투표를 해가지고
0: 네,
1: 이게 지금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여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아마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민주당 전당대회 좀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요. 투표 한 다음에 연설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미 투표 다 했어.
3: 예.
0: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김빠지잖아요.
3: 그러니까 예전에 전당대회 보면
0: 예.
3: 전국적 단위에서 관심이 좀 덜 모여지는 게
0: 예.
3: 당시에 가서 지역에 대한 공약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0: 예, 예, 예.
3: 근데 이번에 지역에 대한 공약을 발표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0: 그 다음 지역을 향해서 연설을 한다든지 아하. 그리고 그것도 수위를 굉장히 높여서 비판 수위도 높여서 연설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예. 실제로 지역에 있는 당원들한테는 좀 그런 불만들도 좀 있었죠. 대체 우리한테 뭘 해주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어요.
1: 저는 포인트. 지금 이번에 이상했던 게 그 네. 일정도 조금 되게 이상했지만 예. 특히 이번에 그 70% 정도 되는 이 권리당원의 70%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표심이 예. 막판에 몰렸잖아요. 예. 이 경기하고 서울하고 그다음에 호남권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다 된 거잖아요.
2: 예, 맞아요.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미애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그 누구였죠? 김영호 후보라든가 후보. 예. 이분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사퇴한 것에 대해서 이제 꼼수라니까 나와버린 상황이 됐는데 예, 예.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5등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예.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당대표를 위해서라도 표를 몰아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2: 예.
1: 근데 그거를 나중에서 결국 봐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표들이 남아있었으니까.
2: 사전 차단한 거다? 결과적으로.
1: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막판에 막 몰아쳐버리면서 또 이 투표하는 또 이 마지막 끝나는 날은 오늘 또 지금 대전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도
2: 충청에서 시작해서 네, 충청에서 끝나네.
1: 뭔가가 좀 이상하고 네.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0: 예. 예전 같으면은 호남이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종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2: 아하.
0: 그러니까 제주부터 시작해서 일단 제주에서 보면 호남을 제주가 일종의 미리 예고한다라는
2: 맞아요,
0: 예, 그런 있었죠.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제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울산이라든가 예. 경남 쪽 한번 갔다가 다시 호남으로 가기 때문에
2: 예.
0: 아, 호남에서 뭔가 결정짓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2: 예.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박빙이면 진짜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2: 예.
0: 이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몰려가지고
2: 아하.
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 아하.
0: 그런 오해를 임미애 후보와 김영호 후보 사퇴가 그런 아하. 오해를 예. 사기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3: 예. 근데 또 전당대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호남에서 이렇게 합동 연설회를 이렇게 쭉 했는데 자 그래서 호남 결과는 다음에 보시죠 하고 해서 끝나고 넘어가 버리면
2: 네.
3: 이것도 전당대 열기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2: 예.
3: 호남 표심을 확인하는 게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인 건데 이러다 보니까 또 연설을 그럼 미리 먼저 했다가 또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컨벤션 효과를 끌어올려서 당이 좀 도움받고 탄력받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행사를 띄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이미 행사 끝난 이 투표가 끝난 상황인데 그
2: 예.
3: 지역구 유권자들이나 이제 당원들한테 예. 저를 뽑아주십시오 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투표를 했는데 연설을 봤더니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2: 예.
3: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한 번 더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든가 뭐 일정을 바꾼다든지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당도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 자 지금 이제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한겨레에서 파악한 거는 지금 개표 발표 언제입니까?
0: 그러니까 원래는 6시 4분으로 예고가 됐었습니다. 6시 4분? 4분인데 6시 14분으로 미뤄졌고요. 지금은 6시 30분 깨로 미뤄졌습니다.
2: 아, 그래요?
0: 제가 예,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2: 예, 예.
0: 왜 미뤄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설왕설래 좀 이게 지금 혹시 뭔가 그 다음
2: 과반
0: 예 과반 때문에 좀 복잡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2: 사이다.
0: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2: 현재 취재 기자의 보고 받고 계시는 거죠?
0: 아 보고는 아니고요.
2: 예예
0: 예, 예. 뭐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차원이다.
2: 예 겸손한 예. 데스크네요.
0: 예.
2: 아 세상에 자 그러면 오늘 전당대회 도중에 한 당원이 고공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3: 네 전당대회가 오늘 진행되던 도중에 오후에
2: 예.
3: 한 당원이 행사장 안에 설치된 조명탑에 올라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 조명탑에?
3: 네, 이 보도된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
2: 사진 나오고 있어요. 저분 철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 네, 지금 저기 매달려 있어요.
2: 있어요?
3: 지금. 그래서 생중계도 됐었는데요.
2: 예.
3: 대전 컨벤션 센터 제2 전시장 안 조명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농성을 벌였는데 저 조명탑만 5, 6m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2: 예, 예.
3: 당원이 난간에 매달리면서 소방당국이 현장에 충돌을 했는데요.
2: 예.
3: 이 때문에 전당대회가 한때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2: 예.
3: 일부 보도를 보게 되면 이 당원이 행사 진행 등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발언 기회도 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2: 예.
3: 일단 아직 정확한 저 시위 이유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2: 예, 대통령 사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일단은 민주당 지지하는 거 확신한 것 같은데.
0: 예.
2: 예.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0: 아, 예. 지금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터를 들고 올라가서
2: 아, 아까 사진에
0: 예, 예. 그쪽 뭐 지지자다.
2: 예.
0: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친명 쪽 지지자다라고 알려져
2: 아.
0: 있었는데
2: 아.
0: 발언하는 것을 보니까
2: 아.
0: 개혁당 대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또 들려요.
2: 개혁당 대표.
0: 예, 예. 뭐 그런
2: 아.
0: 이야기도 들리고요.
2: 아.
0: 보수적인 인사들을 중용한 것에 대한 비판
2: 아.
0: 뭐 이런 것들도 나왔다고는 합니다. 이건
2: 예.
0: 현장에서 이분이 뭐 이렇게 일관되게 예.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0: 지금 예. 현재 지금 저 5, 6m고 예. 그 아래 기자들이 있거든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게 이제 와시바라는 아. 구조물, 아, 와시바가 괜찮아요. 예. 예. 구조물인데 이게 아래에서 올려도
1: 굉장히 네. 좋아요. 아, 만족스러워요. 예.
0: 그래서 예. 정확하게 들리진 않습니다만 예. 뭐 지지자로 분류해 보자면 예. 친청 쪽이 아닐까 뭐 그렇게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예. 그 선거에 대한 뭐 불만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옆에 지금 소방관이 올라간 모습 또 아, 보이시잖아요.
1: 결혼상에서 예. 설득해서 이제 내려와라. 예, 예, 예. 안전 요원 같이. 예.
2: 여기 30분 정도 매달려 있었다 그러고 친청 친명 뭐 그냥 상관없이 자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1: 된다?
2: 싶었다.
0: 예, 중구난방 했다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2: 중구난방까지.
1: 알겠습니다. 예. 예, 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분석할 거 아닌가 예. 예, 해프닝이 있었다 정도. 예. 로 정리를 하고 한 30분께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고 해서 최종 결과 발표하는 현장을 저희가 연결을 할 예정이어가지고요. 그때까지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뭐 결정적 장면도 많았고 했었었는데 세 분도 한번 뭐 기억나는 장면이라든가 이것이 또 전당대회의 어떤 변곡점이 됐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 노 변호사님부터 살짝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뭐 이번에 제일 최대 수혜자인 송영길 후보.
1: 아, 송영길 후보? 송영길의 재발견.
2: 네, 송영길 후보가 사실은 되게 재미도 없고 그냥 제가 그냥
1: 뭘 또 재미도 없어.
2: 아니,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재미도 없고.
1: 표회 발언인데. 끝났다고 너무 네. 저격이야.
2: 아니, 그리고 막 누구를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챙겨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 이렇게 너무 대의적이고 아~ 항상 그런 분이었고 네, 이제 그랬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별로 이번에 나오신다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네. 뭐 또 당선을 노리고 사실 온 것보다는 아~ 이제 여러 다른 아~ 이유로 나오다 보니까 네. 또 게다가 네. 이제 1, 2등 아~ 후보들이 사실은 아~ 이분에 대한 공격을 심하게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왜 나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싫으니까 뭐 내지는 뭐 사골국 뭐 세 번 먹으면 어쩌고 저 이런 등등등 여러 개 많이 나왔잖아요.
1: 해장국도 몇 번 끓이냐.
2: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이 송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예. 이번에 되게 변곡점으로는 사실 이분의 역할을 왜냐하면 이 양쪽의 분들이 좀 조심조심하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이거를 송영길 후보가 오히려 재미를 좀 주면서 우리들에게 좀 관심을 쏟게 또 만드는 그런 요소가 좀 됐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자 박정현 판승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동접자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휴일에 또 한 판승부를 듣고 계시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광고 짧고 듣고 올 테니까요. 가지 마세요. 잠시만요.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네, CBS 박종현 판승부 휴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이제 최종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약 한 5분 안에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저희가 연결할 예정인데요. 세 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변곡점 주요 포인트 짚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짚어주셨고 우리 하 기자님도?
0: 전 전국내 후보가 네. 그 본격적으로 네거티브를 시작한 그 경선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노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호남에 투표를 예. 호소하기 시작한 예, 예. 그 순간이 일종의 변곡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SNS도 이제 그 호남으로 가서 독려해달라 이런 예. 또 글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0: 예. 호남표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 이미

0: 굉장히 고관여층이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하. 예,
1: 그리고 누가 누구를 가르쳐? 뭐 이런 느낌인가요?
0: 뭐 가르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아하. 호남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번에 오히려 역결집을 가져온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1: 오히려
0: 있습니다.
1: 오히려 그 부분, 예. 정청래 예. 후보가 노삼을 동원해서 호남을 이게 했던 그 포인트.
0: 거기에서 조금 더 연결해 보자면, 예. 그 송영길 후보가 던졌던 질문. 예. 그러니까 1호 국정과제가 아하. 무엇이냐.
2: 1호 국정과제.
0: 이게 아마도 서사로 볼 때는 이 맥락이 연결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하. 예, 다 엮여지면서 아마 호남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
1: 자, 8.17 전당대회 변곡 좀 질문 드렸는데 우리 곽우신 기자도 한 포인트 짚어주시면.
3: 저는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관련 이슈에서 페이드아웃한 게 조금 중요한 분기점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김 후보 측에서 신천지 관련 이슈를 조금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역풍이 예. 좀 불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뭔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 증거라든가 당과 연관된 혹은 이제 해당 후보랑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그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예. 이게 상당히 좀 여기저기 얽혀있고 뭔가 좀 그림이 분명히 나오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당 전체에 안 좋은 게 아니냐 시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물론 이제 계속 팀 정청래 쪽에서는 명확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데미지가 들어간 건 맞지만 이거를 김민석 후보가 시종일관 쭉 끌고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나 이제 포지티브로 전환할 거야 예. 라고 이제 이쪽을 조금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의제를 좀 바꿨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본인의 어떤 표를 방어해내는 데는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또 이제 우리 박스타 우리 박지윤 변호사님 방금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변호사님.
4: 안녕하십니까. 박지윤입니다.
1: 예, 지금 변곡점 얘기하고 있어요.
4: 저는 변곡점을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가십 논란들이 좀 꽤 많았어요. 어떤 영상들.
1: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4: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1: 혹시 그 영상이라 하면
4: 볼콕? 우리가 다 아는 폴콕이나 예, 예. 뭐 최민희 의원님 뭐 그런 예, 영상들이나 사진이나
1: 카틀마 예, 사진 예,
4: 그런 모든 영상. 것들이 아하. 저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 투표를 하지 않거나 관망하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오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아하. 그렇게 좀 온라인 투표이긴 하지만 예, 예. 뭐 그냥 뭐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건 아닌데 내가 나라도 투표해서 해야 되겠다 이거를 좀 끌어내 그리고 호남에 많이 된 게 저는 예. 그런 어떤 가십성 논란 때문에 좀 많이 김민석 후보가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또 저희 뉴스에서 많이 등장했던 이름이 유시민 작가였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엄청 화가 나고 이분이 거의 뭐 이제 이재명 정부가 거의 필연적인 어떤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몇 차례 주요 큰 유튜브에 나와서 발언했던 게 많이 조명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도 이분이 발언을 멈춰 있긴 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오히려 호남이 결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한 기자님은
0: 저는 반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왜냐하면 막판으로 갈수록 호남에서의 선택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루어졌다. 예. 이재명이냐 아니냐. 3대 메가 프로젝트냐 아니냐. 예, 이 조직이냐 저 조직이냐. 예, 아주 심플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전반적으로 애초에 유시민 작가가 등장할 때는 노선 경쟁이나 노선 투쟁이 있을 것으로 본격적으로 그렇게 예.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 예. 사실은 그런 흐름보다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상대적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주 심플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예. 우리 노 변호사님은.
5: 그러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다 말씀하신 거 동의하는데 예. 저는 약간 예방적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방? 어떤 예방?
5: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 한참 올라가고 있었었거든요.
1: 맞아요.
5: 예. 그러다가 그 유시민 작가 이제 발언 이후로부터 사실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쓴소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막 엄청나게 기세를 몰아서 뭔가 이제 하다가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고 예, 이런 게 있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것이 물론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 것이 별로 싹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민주당 안에서는 다 정리가 한번 된 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예?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야, 우리가 좀 밀어줘야 되는구나 대통령 힘을 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또 단합을 하고 단결하는 데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 예.
4: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집권 초반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당대 앞서서 이제 좀 일찍 한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4: 가장 최악인 거는 네. 집권 중반이나 후반에 이래 했으면
1: 그렇죠.
4: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 어려워집니다. 제가 판단

0: 담당컨대는.
1: 예.
0: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뭐 여러 어떤 유시민 작가님의 그 말씀들이 뭐 본인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고
1: 예.
0: 호남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더 득표를 받은 게 아닌가 김인석 후보가. 그래서 뭐 조금 반만 얘기해 저도 반반으로 보거든요.
1: 예.
0: 유시민 작가가 뭐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경계심을 좀 발동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1: 예,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이제 사회자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 최종 개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곽우신 기자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2: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님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 패널이나 평론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 예.
2: 지지자들에게 이제 언어, 말로서 무기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예. 프레임과 이런 단어로 싸우시면 됩니다라는 일종의 예. 무기 공급이라고 보는데
1: 예.
2: 유시민 작가의 이번 참전이 전당대 구도를 바꿨느냐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러니까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1: 예.
2: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소위 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지지하는데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아라는 분들이 가시화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럼 주로 쓰는 언어의 무기가 뭐냐 유시민 작가가 공급하고 제공했던 그 언어들을 쓰신단 말이죠.
1: 예.
2: 그러면은 이분들이 앞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이게 전당대 끝난다고 갑자기 싹 그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2: 이분들은 잠재적으로 관망세로 계속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내년 서울시장 선거 잘 되나 한번 보자. 김인석 대표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이런 식으로 볼 텐데
1: 예.
2: 그때 뭔가 미스가 나오거나 예. 뭔가 여권에서 실력을 발휘 못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예. 이분들이 바로 이제 들고 일어날 거죠.
1: 예.
2: 역시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역시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지. 지금 이 정부 실패한 길로 가고 있잖아. 그때 그 위기의 파고를 어떻게 넘겨? 저는 사실 전당대 이후에 그 번곡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1: 저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 게시판, 그죠? 이제 김어준 씨 스탠스는 뭔가 어느 순간 약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바뀌었는데, 파리, 예, 파리 다녀온 이후에 굉장히 이제 새 후보에게 중립적인 좀 바뀌었는데, 딴지 게시판을 가보면 엄청나잖아요. 사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엄청나던데요?
3: 엄청나죠. 딴지 게시판뿐만 아니라 딴지 게시판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SNS에 활동하는 분들도
1: 그래요.
3: 예, 대단합니다.
1: 그러니까
3: 본인 스스로 이 탈당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 그래요?
3: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고신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 예.
3: 이 갈등을 어떻게 좀 해소하느냐. 빨리 해소해야 한다.
1: 예,
3: 그런 예, 그런 비상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예. 정치인들끼리는 이제 그냥 뭐 사실 새 당대표가 되면 그냥 그 리더십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가고 또 아마 좀 메시지도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지지자들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김어준 총수 어떤 지도력 해야 되나요? 그걸 네. 갈피를 잃은 것 같거든요. 딴지 게시판은.
1: 네.
0: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김어준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 김어준 마저도 지금
0: 통제가 좀 안 되는
1: 상황이다.
0: 그런 어떤 적개심이라든지 그런 불만이
1: 네.
0: 집단화돼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1: 네.
0: 이제 좀 전에 막 정치인들은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 뭐 최고인이 3명이 네. 친청이 되든 뭐 3명이 친명이 되든 그분들이 뭐 최고인 되는 게 뭐 국가민족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하겠죠. 다음 공천에
1: 그러니까요.
0: 유리하기 위해서 최고인 되면 뭐 공천 받겠죠. 잘 보면 공천 받으면 다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은 그렇게 불협하면 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
1: 그러니까요.
0: 공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니면 자기가 맞지 않는 당대표가 된다. 그게 김민석이든 정신이 되든 반대편이 뭐 사사건건 트집 잡는 예전에 새누리당이었나요? 집단 최고 서청원 의원이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모습은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민주당 그렇게 되게 어렵다고 보고 안 그럼 지가 불리한 자기가 불리한데요. 어차피 공천 받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단합이 될 거라고 예상해요.
1: 시원했어요.
0: 죄송해요. 단합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최고위회의는 아침마다 긴장이 있잖아요. 막 이제 뭐 최고위가 당대표령의 쓴소리를 막 직격탄 날리고. 근데 더불어민주당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인다?
4: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최민 의원을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최민 의원을 제가 잘 아는 사람으로서
1: 잘 아세요?
4: 그럼요. 옛날에 사실 다 친해요. 이성윤 의원도 친하고 저 다 친해요. 근데
1: 대통합의 전도사.
4: 아니 그건 아닌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반기를 뜨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1: 예, 예.
4: 그리고 어차피 최고위원 되고 나면은 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치겠다고 다들 옛날부터 약속을 했었던 사람들이고. 예, 예. 저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최고가 사실 이제 강득권 뭐 등등 해가지고 이번에 전당대회 예, 예. 또 내지는 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서로 갈등이 좀 있었으나 예.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뽑힌 최고위원

0: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잘 될 겁니다.
1: 아, 잘 된다.
0: 네. 예. 별로 안 좋아하지. 잘 안 되기를 원하시는.
1: 아니 잘 되기 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안건이 처리되고 있다고 해서 아직 최종 결과 발표는 아니어가지고. 이번에도 최고 후보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5위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막판에 이제 김용호 후보와 임미애 후보가 사퇴 선언하고 김용호를 밀어달라 이렇게 막판에 얘기했는데 대의원들이 17,000명이란 말이죠. 이분들의 투표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김용호 들어갈지 안 할지 요거 어떻게 전망하시는 누구부터?
2: 예, 계산을 제가 조금 해봤어요. 함수를 제가 못하지만
1: 박지원의 AI 시스템으로 예.
2: 그 계산 결과 김용호 임미애한테 갈 수 있는 표들이 예. 이제껏 그 하면 10% 난파이면 그게 이제 만약 김용호 쪽으로 이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기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이겨도 근데 근소한 이제 차이다.
2: 아주 많이 이게 벌어져서 이기긴 어렵고 여론조사는 뭐 비슷하다고 보면 결국은 대의원 표에서는 정말 조금 해서 저는 수백 표 차이로 김용이 좀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1: 아주 근소한
2: 두 사람의 사태로 인해서
1: 그러면 김용이 5위가 되면
2: 저는 그렇게 예상을
1: 6위로 떨어지는 사람 누구예요?
2: 지금 분위기에서 한민수 같거든요.
1: 아, 그래요?
2: 이성윤 후보가 수도권부터 전북부터는 뭐 승기를 좀 잡힌 모양새예요. 여론조사까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 예?
2: 이렇게 된다면 한민수 후보가 떨어지지 않을까.
0: 저도 취재를 했는데
1: 취재하셨어요.
0: 바로 여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했어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하고 비슷하게 지금 사실은 현장 분위기가 좀 나왔어요. 현장에서 나오는
1: 현장 분위기는 5위로 김용이 들어가고
0: 그러니까 김용 후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여론조사도 생각보다 좀 잘 나왔어요. 것으로 보이고
1: 예.
0: 그다음에 대의원 표도 어차피 이제 뭐 17,000명 뭐 다는 안 하겠지만은 결국은 친청이나 친명이나 반반 정도가 이제 나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김용 후보의 표 차이가 2,312표밖에 안 된단 말이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아마 이제 뒤집어져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는 조금 그래서 캠프 쪽에서도 조금 좀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과거신 기자 취재는?
3: 그러니까 저는 그 저희 또 그 저희 회사에서 여론조사 했었을 때 김용 후보가 5위였기 때문에
1: 예.
3: 제가 여기저기 방송할 때부터 김용 5위설을 밀고 있었거든요. 밀고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김용 후보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약간 조금 네거티브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1: 예, 좋아요 그런 거.
3: 그러니까 김용 후보는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서 배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3: 그 말은 본인이 어떤 확고한 조직 기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의원 표심을 가르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 예.
3: 그것들 중에는 대의원 어쨌든 지역이 추천을 통해서 지부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과 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표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지역구가 있거나 이렇게 기반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으로 방어해서 가져가는 표들이 깔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김용 후보는 그게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없고 여론조사로만 승부를 해가지고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표를 벌어놨어야 안정적일 텐데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라서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1: 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종 개표 결과 나올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4: 개표 결과를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5: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전국 대의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지난 7월 21일 예비 경선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제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6조에 따라 선호 투표 결과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48조의 2에 따라 1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 후보자 사퇴에 따른 득표율 산정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영호 후보와 기호 8번 임미애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이미 개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는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제외한 뒤 남은 후보자의 득표율 합계를 100%로 재환산해야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누적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후 당헌 제25조에 따른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인을 공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리당원 선거인단 누계 투표 결과입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152만 7,261명, 투표자 수 76만 9,051명, 투표율 50.35%입니다. 먼저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투표수 26만 98표, 투표율 18.78%. 기호 2번 김용 후보, 투표수 20만 9,432표, 투표율 15.13%.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투표수 23만 3,562표, 투표율 16.87%.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21만 1,806표, 투표율 15.30%. 기호 6번 이상윤 후보, 투표수 21만 4,499표, 투표율 15.49%.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투표수 25만 5,262표, 투표율 18.44%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33만 8,809표, 투표율 44.06%.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43만 242표, 투표율 55.94%입니다. 이어서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입니다.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 수 17,667명, 투표자 수 14,306명, 투표율 80.98%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수 1,955표, 득표율 6.84%.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율 8,513표, 득표율 29.77%.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수 2,711표, 득표율 9.48%.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득표수 3,990표, 득표율 13.95%.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득표수 3,649표, 투표율 12.76%.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득표수 7,777표, 득표율 27.20%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4,765표, 득표율 33.31%.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9,541표, 득표율 66.69%. 다음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율 17.88%.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율 14.90%.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율 16.33%.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득표율 17%.

0.24%.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득표율 18.49%.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득표율 15.15%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득표율 50.70%.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득표율 49.30%. 이상 발표된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전국 당원대회부터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모두 1인 1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에 한하여 당헌 제25조에 따른 전략지역인 대구, 경북, 경남의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유효투표 결과에 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의 비율로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별 최종 득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율 18.35%.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율 15.26%.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율 16.60%.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15.86%.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16.35%.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17.57%입니다.

0: 당대표 후보자별 선호 투표에 따른 최종 득표 결과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득표율 45.92%,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득표율 54.08%. 이상으로 개표 결과를 마치고 당선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 당선인입니다. 호명 순서는 득표율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는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네, 네, 자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생중계 최종 발표 현장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선호투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선호투표를 적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1위 당선자는 김민석 후보가 54.08%로 당선이 됐고, 2위는 정청래 후보가 45.92%로 됐고, 최고위원 후보는 지금 최민희 후보 그리고 박선원 후보 이어서 서미화 후보,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 이렇게 딱 다섯 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용 후보는 낙선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하영 기자.
2: 예.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정청래보다 팀 정청래가 훨씬 결집이 높았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물론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그 두 사람 그러니까 김용호, 임미애 후보의 그 중도 사퇴보다 역결집이 더 있었다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여론조사는 메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대로 예. 그 추세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1: 예. 박 변호사님 30초.
3: 맞습니다. 예.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 사퇴 시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결국 권리당원밖에 안 된 거거든요. 예. 권리당원은 대의원 죄송합니다. 예. 대의원권은 지금 얼핏 봐도 예. 김용한테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음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다 보니까 이른바 친청 세 분이 되게 유리한 상황.

0: 되었던 게 아닌가 당선이 돼버렸네요.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2부에서 더 풍성한 이야기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계속 계셔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지금까지 거제 900mm가 넘는 역대급의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내일 아침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가 호우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강원도 화천과 춘천, 횡성, 원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60mm, 그 밖에 영남과 전남 남해안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소나기의 경우는 오늘 밤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에 5에서 60,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충청과 남부 지역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예상됩니다. 서울 32도까지 내일 오르겠습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0: IH
3: 인천도시공사.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7: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6: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7: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6: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7: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6: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7: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6: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박종현 판승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 최종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호투표제가 적용된 결과로 당대표 후보 최종 당선자는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선호투표

0: 제도를 적용해서 54.08% 득표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로 확정이 됐고, 최고위원 후보는 최민희, 그리고 2위는 박선원, 그리고 3위는 서미화, 4위 이성윤, 5위 한민수 후보 5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일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노 변호사님부터.
1: 우선 당선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거 약간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0: 절묘하다.
1: 예, 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분열 양상이었었고 서로 간에 예. 상대방이 막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너무 좀 슬픈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삼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어느 한쪽을 원사이드하게 이제 이겨주지는 않으면서 어쨌든 선호 투표에서 50%를 넘겨주게 해서 예. 결국에는 이 결과에 승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하나가 준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0: 예.
1: 그런데 또 최고위원을 보게 되면은 그 친청계로 분류되던 세 분이 또 쭉 나란히 이제 올라가면서.
0: 맞아요. 예.
1: 결론적으로는 균형을 조금 맞춰준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0: 예.
1: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선 갈 수 없다는 거를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과 현 지도부, 현 집행부는 이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사실 이제 들어간 거다라고 보고요.
0: 예.
1: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저는 이게 앞으로는 정말 더 분열하지 말고 오히려 예방주사 맞았던 것처럼 서로 좀 다른 생각들을 조금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를 삼아라. 저는 이게 이번에 주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과거신 기자.
2: 일단 김민석 후보가 선호투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될 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그러니까 당대표는 이변은 없었던 것 같고요.
0: 예.
2: 다만 이제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팀 정청래가 처음부터 3명을 딱 조직을 해가지고 예. 이대로 밀고 갔다라는 게 이전 예비 경선 때부터 주요하게 전략적으로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예.
2: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후보 등록했을 때 팀 정청래가 3명밖에 없고 나른 쪽이 많으니까 정청래 후보 쪽이 불리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고위원은 본 경선 올라가고 최종 당선될 때까지 이 세 분이 쭉 유지가 된 거잖아요. 한 팀으로서.
0: 그렇죠.
2: 그렇게 나란히 2인 3각을 그러니까 3명에서 같이 달렸기 때문에
0: 예.
2: 무사히 다 안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 그러니까
2: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후보 측의 어떤 전략적인 실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목표가 명확하게
0: 예.
2: 조금 더 김민석 당대표에 가까운 최고위원을 많이 넣을 거라고 했다면은
0: 예.
2: 사퇴 시점이든
0: 아하.
2: 처음부터 이제 대진업이든 라인업이든 이런 것들을
0: 예.
2: 면밀하게 짰어야 되는데
0: 예.
2: 막 판 단일화 요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려웠다. 그리고 여기에 정청래 후보가 미리 당대표 시절에 했던 1인 1표제 대의원 표도 똑같이 권리당원과 한 표만 적용되는 것도 꽤 먹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3: 전 첨가해서 예. 전당대 일정에 한몫했을 것 같아요.
0: 예.
3: 만약에 호남이 좀 빨라 호남하고 서울하고 차이점이 좀 있었다.
0: 예.
3: 결과를 보는
0: 예, 예.
3: 그러면 좀 일찍 사퇴를 했을 것 같아요. 김영우 후보나 임미애
0: 예,
3: 후보나
0: 예, 예, 예.
3: 그게 좀 같이 투표되고 사퇴했기 때문에 사퇴가 하긴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대의원 얼마 정도 반영이 됐을 뿐이에요. 대의원은 1인 1표제니까 의미도 없고
0: 예.
3: 그것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3명 친청계 의원 3명이 생존하게 된 결과로 된 거로 보입니다.
0: 예, 사실 1차 투표 그러니까 이제 경선 1차 경선 보면 친청계 최고위원 진짜 딱 3명밖에 처음,
3: 네.
0: 처음부터 시작이었고 사실 친석 혹은 친명계 최고위원 굉장히 많았다가 다시 또 좁혀지고 하면서 최종 정리도 안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뭐 어떤 게 정상적이고 어떤 예. 게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는
0: 예.
4: 팀 정청래로 묶였던 거는 처음에 좀 어색하기는 했죠.
0: 아,
4: 그리고 예. 1인 1표부터 이 설계가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설계가 다 된 거잖아요.
0: 맞아요.
4: 그런 네.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게 고려를 할 수 있었던 여유가 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총리 사퇴 시점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을 했었던 지점도 있었고요.
0: 예.
4: 그렇게 본다면 아까 노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선전했다. 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0: 아하.
4: 균형을 좀 이루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0: 예.
1: 저는 지금
0: 예.
1: 이게 여론조사가 사실은 되게 조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0: 예.
1: 여론조사 결과가
0: 예.
1: 아까 제가 070 얘기했잖아요.
0: 네,
1: 이거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1: 이렇게 디테일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지금
0: 예.
1: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0: 예.
1: 사실은 이게 다 정말로 요소 요소마다 디테일 측면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뭔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0: 그렇군요. 자 일단은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 더불어민주당 또 최고의 분위기 당 지도부 분위기를 어떻게 좌우할 건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2: 근데 저는 그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들 포함해가지고 출마한 예. 팀 정청래 예. 세 분이 김민석 대표랑 사사건건 나를 세울까라는 의문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0: 기본적으로 어차피 당대표가 지명직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최고위원 구성을 놓고 보았을 때 지도부에서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가 뭐 과반이 돼가지고 뭘 뒤집는다거나 의사결정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1: 아,
0: 또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끝났고 전당대회 예. 막판에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두 사람의 SNS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1: 예.
0: 톤앤 매너가 좀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도 본인에게 표를 준 분들한테 감사해 하면서도 이것도 다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잘 정리가 됐잖아요.
1: 정책 후보가.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진영 모두 큰 진영 안에서 소진영으로 나눠 싸웠던 건데 당장 내년 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서 굉장히 높고 그 서울시장 선거를 분기점을 해가지고 다음 선거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건데
1: 예.
0: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은 같이 멸망할 것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싸울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후에 뭔가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의제가 있었을 때 이견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견을 건전한 토론으로 승화시켜가지고 당이 좀 풍성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매 아침마다 봉숭아학당 돼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기자들이 다 받아 적게 만들 건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갈린 거겠죠.
1: 네. 예, 예측해 주세요.
2: 제가 먼저
3: 예. 6대 3이 되는 거예요. 지명직 두 명까지 포함해 원내대표 합치면
1: 예.
3: 그래서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거라 보는데
1: 예.
3: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팀 정청래, 팀 김민석 해야 되나요?
1: 예.
3: 팀 송정길 무슨 정책의 차이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쓰다 방송 얘기를 하지만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은 사람들 같은데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봤을 때 뭐가 확실히 차이. 한동훈, 장동혁은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1: 예, 그렇죠.
3: 어떤 지침이
1: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고
3: 여기는 뭐 크게 차이가 없고 다 이재명 대표 위한다고 보는 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비록 이렇게 심하게 했지만 결국은 세 명의 이제 비주류로 이제 될 건데 그 최고위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아하.
3: 낸다고 한들 이분들의 목적이 지금 뭐 대통령과 큰 정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 예.
3: 다음 공천이 뭐 목적이라면
1: 2028년.
3: 예, 다음 공천 목적이라 오히려 여기 잘 흡수돼가지고 있다가 제가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기보다는 슥 껴가지고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1: 슥
3: 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1: 슥 껴갖고 슥 친석이다 이거다.
3: 왜냐면 정책이 뭐 차이가 뭐가 있냐?
1: 슥 끼면 친석.
3: 슥 친석. 아니 뭐 이게 뭐 정책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1: 아니, 왜냐면 최민희 후보가 오늘 연설을 할 때 들어보면 막 얘기하다가 불합리하다 막 이해하다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 현 정부가 내놓은 그 세제 개편안 부동산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지역구 걱정하지 말고 밀어줍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 그러니까요.
1: 네, 그 얘기를 보면 이제 대통령 판 들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해 그쪽이 상징적이었어요. 사실은.
2: 그렇죠. 네. 네. 아마도 경쟁적으로 단일 대우를 만들 겁니다.
1: 친명.
2: 그렇죠.
1: 극명.
2: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주는 거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아마 서로 앞장설 텐데 이건 시한은 좀 있어 보입니다.
1: 시한이 있다.
2: 예, 시한이 있다.
1: 2028년 총선을 임박해서.
2: 아니죠. 서울시장 선거가 일단 관문이 될 겁니다.
1: 첫 관문은 서울시장.
2: 서울시장 선거 관문이 될 거고.
1: 아직 재판 판결 안 났습니다. 왜 확정하세요? 2심도 안 나왔는데.
2: 가정입니다.
1: 오세훈 시장 측에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있어요.
2: 아, 예, 예. 아직 와시바는 쌓이지 않았으니까요.
1: 아, 예, 그러니까 예,
2: 관문을 아직 쌓지는 않았으니까 가정이고요.
1: 예.
2: 다만 서울시장 선거가 성립이 되고 그 대우에 어떤 후보들이 나서고
1: 그렇죠.
2: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신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1: 예.
2: 각자 도생이냐 아니냐로 갈 것 같아요.
1: 각자도 이거 좋은 포인트네.
2: 예.
1: 각자 도생이죠. 사실은.
2: 예, 각자 도생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김민석 당대표가 본인의 당대표직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변수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내년 봄에
1: 당대표직을 걷다는 것은 차기 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면
2: 그렇죠.
1: 거기 승리를 못하게 되면 나는 당대표직을 걸겠다.
2: 그럼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가거든요.
1: 아하.
2: 그것까지 뭐 노리고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변수까지는 봐야 어느 정도 단일 대우를 만드느냐 또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느냐. 그런데 의원들은 결국은 각자 도생이라고 합니다.
1: 그래요. 각자 도생 맞습니까? 박 변호사님 웃고 계세요.
3: 공천이 최고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천만 받을 수 있으면 뭐라도 할걸요. 그래서 저는 하영 기자님 말씀 맞다고 보거든요.
1: 예.
3: 처음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년 내후년에 있을
1: 2028년
3: 예, 그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네. 각자 노선이고 한 명씩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세 명이 같은 목소리 내기 어려워.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예. 뭔 있어요? 뭐 세 명이 똑같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저만 모르는가요? 강우승 씨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1: 이럴 때 보면 그 디바이드 앤 룰이 있어요.
3: 진짜 모르겠어요.
1: 예, 디바이드 앤 룰. 이게 예.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028년에.
0: 근데 어쨌든 예. 그 서울시장 선거가 저희 계속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예.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뭐 열리게 된다면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예. 마찬가지고 예. 사실상 당대표의 명운이 걸려있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특히나 김민석 후보 측에서 김민석 대표죠. 대표 측에서 이번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랬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또 진다.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명분이 약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로 최고위원 되신 분들께서 당연히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예. 그게 또 당연히 있는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예. 장동윤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분명히 당에서는 장동윤 얼굴로 서울시장 선거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 파고를 마냥 넘고 시장선거를 치렀는데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그럼 장동욱 대표 이제 바로 8월까지 쭉 가고 연임까지 노려보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두 당대표가 모두 일종의 데스매치가 내년 서울시장선거로 걸릴 것이다.
1: 그래서 저는 내심 김민석 당대표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없기를 바랄 수 있다. 아, 왜냐하면
4: 아이고
1: 날카롭죠.
2: 배웠는데요, 싹.
1: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구도가 아니에요. 그 부동산 악재와 세제 개편안 자체가 굉장히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다 한들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보장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노 변호사님?
4: 가셔야 되겠어요. 네. 우리 방행커님이 진짜 네. 지난번부터 사실 방송 안 나가지만 중간 중간 말씀하시는 게 많았거든요.
1: 아, 마이크 꺼졌을 때.
4: 지금 무섭게
1: 제가 말이에요. 한 말이 맞는데 아니야.
4: 어, 맞아요. 아니,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정신이 갑자기 번쩍 씁니다.
1: 정신이 번쩍. 네. 그렇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네.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선거해봐라. 이게 민주당 이긴다고 장담 못 한다고 굉장히 자신감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4: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1: 그렇게
4: 진짜로.
1: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오케이. 맞아. 보궐선거도 우리 받으면 좋다.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 국민의힘 맞아. 출입하는 우리 박우신 기자.
0: 아,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이제 그 온도차가 좀 확실하게 있는 게 예. 한쪽에서는 아니 그 이전까지 선거도 오세훈이니까 이겼던 거야. 네. 오세훈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은 선거들이었는데 우리 오세훈 없이 대안으로서 중도층 표심 잡을 만한 후보 얼굴이 있는 상황인 거야? 장동현 얼굴로 간판 세워서 하면 안 될 텐데 지난 선거도 장동현과 오세훈 분리해가지고 이긴 거야? 이런 분들이 한 축에 계시고
1: 그러니까
0: 또 다른 축에서는 아 이런 분위기에선 서울시장 선거 질려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내년 초에 갑자기 또 훅 올라가기 좀 어렵다는 말이죠. 어쨌든 임기가 지나고 나는 시점이고 네. 드라이브 걸고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거는 서울시장은 누가 나가든 안정적으로만 치르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본선을 치르기 전에 빨리 당내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아하. 쪽에 신경 쓰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아하. 때문에 당권파 입장에서는 예. 지금 조강특위 가동하는 것도 예. 사실상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위시하고 있는 서울시당을 좀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번 달 말 임기 말 끝나고 정리되면 바로 자동위원장 안 시켜줄 거야. 싸우는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는 거는 소위 확실히 장동윤 대표가 사전 정지 작업으로 깔아놓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4: 안철수 의원이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4: 네, 지금 현재 구도상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지 질지 모르고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랑 세제 개편 낸 것 때문에 좀 불만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1: 그렇죠.
4: 서울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당대회 구도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내년에 물론 아까 가정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다는 걸 가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1: 예.
4: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서울시장 선거가 나와 네, 서울시장 선거 그 보궐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분이 뭐 이렇게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이번에 장동혁 대표하고 손잡은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자기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 구도를 되게 좋아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나가든 뭐 누가 나가든 어쨌든 간에 이번 예. 기회에 내가 공천만 받으면 서울시장 후보로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산다. 그러면 나중에 대권까지 다시 노려볼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예. 서울시장 선거 자신 없다. 이게 이쪽이에요. 민주당은 자신 없을 것이다.
1: 예.
4: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기뻐할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다.
0: 요새 개몽되셔가지고 전한길 씨가 인증해 주셨잖아요. 개몽됐다고. 안철수 의원 개몽된 것 같다고. 네. 최근에 스탠스도 많이 바뀐 것 때문에.

0: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 안철수 의원이 이번 그러니까 이분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한이 있는
1: 어,
0: 분이잖아요.
1: 한이 있잖아요.
2: 옛날에 박원순 전 시장 때 양보회로 시작된.
0: 그렇죠. 그게 예. 있기 때문에 그전 선거에서는 요 지방선거 때는 아는 지역구를 지켜야지 서울 안 나갈 거예요라고 정리가 있었지만 예. 이번 보궐은 약간 판세 다를 수 있죠.
2: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동훈 친한동훈계도 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0: 그런
2: 상황도
0: 거죠,
2: 있고 네. 안철수 의원이
3: 그 심지를 보면 돼요. 행동을 왜 저렇게 하냐.
2: 심지.
3: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이상하잖아요. 아, 아, 예. 안철수 의원이 예. 무슨 어떤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 그 맥락을 보면 그 무렵에 오세훈 시장 예. 재판 결과가 났거든요. 또 재판이 예. 이제 뭐 선거권 상실하는 걸로 나오니까 예. 예. 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거예요. 아 서울시장 자리 본인이 국회의원 하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예.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어허. 최소한 서울시장이 본인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을 만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중도적인 정도 또 개혁적으로 보이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 그 김민석 이제 당대표는 이상한 이벤트가 없기를 바랄 것 같아요. 2028년도 선거 때까지.
2: 그렇죠, 그렇죠.
3: 그냥 쭉 있으면 공천하면 되는데
2: 그렇죠.
3: 개난 이벤트가 아, 자기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예. 이벤트가 없으면 쭉 가서 공천해요.
2: 예,
3: 공천하면 그러니까요. 되는 거잖아요.
2: 예, 예, 예.
3: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2: 예.
4: 그 예 유명한 말 중에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말 있잖아요.
2: 묻고 더블.
4: 예, 묻고 더블로 예. 가. 이게 뭐냐면 예. 그 승부사 기질이 있는 사람은 내년에 예. 선거 예. 예. 그렇게 겨냥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 예.
4: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2: 예.
4: 이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
2: 예.
4: 개헌 문제라든가
2: 예.
4: 주가 문제라든가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지금 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2: 예.
4: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구도를 그릴 수 있냐면 이전에 대통령 못지않은 정치력을 갖고 있는 새 인물
2: 예.
4: 또는 대통령 못지않은 후보 그러니까 이후에 그 이후 대선을 꿈꿀 사람들 이게 이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구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서울시장을 정말 잘 준비해서 이후에 서울시 판도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2: 예,
4: 예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다고
2: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스스로 발광체가 너무 활활 타오른다기보다는 뒤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근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런 선거가 있다가 한다면 그거를 발판으로 더 대선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이벤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묻고 더블로 가자.
4: 그러니까 그래서 당대표의 자리를 걸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2: 예.
4: 이게 한번 뱉었기 때문에 다시 주어도 받아볼 수는 없거든요.
2: 아하.
4: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0: 실제로 네. 어제가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 그 전당대회 연설이 마지막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2: 예.
0: 김민석 후보 연설은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내가 판메이커다. 20년 동안 쭉 판을 짜온 사람이고
2: 아하.
0: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이런 사실 그 전략이었거든요. 일단 우리 정원우 후보도 다시 북돋아 주고 다른 후보도 다 모아가지고 서울시장 경선 어떻게 후보 경선 할 건지 그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저는
2: 예.
0: 보면서 연설에 꽤 많은 시간을 저기에 할애하는 것부터가 이미 김민석 후보도
2: 예.
0: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2: 예.
0: 그 운명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2: 아하.
0: 미리 청사진을 조금 그렸다. 그걸 또 당원들에게 발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예. 말씀드리면
2: 추가하세요.
4: 그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의견 그룹이 갈라져 있잖아요.
2: 예.
4: 이걸 하나의 대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2: 서울시장
4: 선거가.
2: 아하.
4: 예, 그런 이벤트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2: 예, 사실 뭐 그 이벤트가 또 열릴지 안 열릴지는 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또 다르게 판단하면 저희 얘기는 아무런
0: 그 가치가 없는
2: 무용한
0: 그렇죠.
2: 영상을 삭제해야 됩니다. 노벨상으로 재방송 되게 좋아하시네.
4: 그냥 묻히는 거군요.
2: 묻히는 거예요. 영상 박제가 돼, 박제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저희 제작진이 또 최고위원 당선자 중에 한 분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예,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 연결 돼 있군요. 아 예, 그러면 최고위원 당선자인 한민수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수 후보 나와 계시죠?
5: 예, 한민수입니다.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2: 예, 네. 최고위원 당선자시죠. 이제 축하드리겠습니다.
5: 아유, 고맙습니다.
2: 예, 일단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5: 힘든 과정이었고요.
2: 예, 예.
5: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그 일반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2: 예.
5: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통합과 개혁을 통해서
2: 예.
5: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인이 되겠다.

0: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진심 알아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1: 정말. 예, 최종 5위로 당선되셨는데 어떤 당심, 어떤 민심에 작용됐다 판단하십니까?
0: 제가 이제 초반에는 3등을 했었죠.
1: 예, 예.
0: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권리당원들께서도 이제 저랑 방향과 속도를 같이 하는 또 최고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1: 예.
0: 그 후보들도 이번에 5위 당선권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번 결과에 너무 만족스럽고요.
1: 예.
0: 그리고 이 구성에서 잘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아쉬운 거는 우리 당원들의 지지와 사랑, 기대를 한 몸으로 받았던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안타깝게 낙선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부분인데요. 예. 우리 후보님은 이제 정청래 후보의 낙선을 안타까워하시는데 이제 김민석 예. 후보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팀 정청래 세 분이 들어갔고 친석계 후보 두 명에서 3대2 구도가 돼서 일각에서는 예. 이제 또 이제 그 개파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회의,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0: 저희 민주당의 DNA는 예.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되
1: 예.
0: 결론이 나면 한 팀으로 원 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1: 전 예.
0: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때
1: 예.
0: 5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 도움이 된다면. 무슨 친청 친석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1: 예.
0: 신인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고요.
1: 예.
0: 뭐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 것과 다르다. 그러면 저희들 의견을 당에 전달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목표는 단순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지도부입니다.
1: 예.
0: 그 뒷받침을 통해서 28년 총선 승리, 30년 대선을 승리하는 게 목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예. 근데 지금 또 전당대회 국면은 굉장히 그 좀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았습니다. 신천지 문제라든지
0: 네.
1: 그리고 이중당적 문제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네.
1: 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후보 때는 또 박시영 TV 같은 또 어떤 가짜뉴스를 네. 만드는 또 유튜브들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이후에 네. 또 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갈등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불거질 문제는 아니고요.
1: 예.
0: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신임 당대표 말씀을 이제 들어봐야겠죠.
1: 예.
0: 그죠? 아직 뭐 회의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대표께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시급합니다. 민생 문제, 개혁 문제. 이건 뭐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도 없는 거고.
1: 예.
0: 계속 추진을 하는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지도부 내에서 잘 협의하고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김민석 당대표와 잘 지내시겠다?
0: 아 그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께서 선출한 지도부 아닙니까?
1: 예, 예.
0: 당연히 저들은 협력하고
1: 예.
0: 당연히 우리 목표 아까 말씀드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 예.
0: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가가는 과정에서
1: 예.
0: 뭐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면 논쟁은 하겠지만
1: 예.
0: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팀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예. 한민수 최고위원 당선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한 1분 남아서 우리 또 게스트분들 말씀 짧게 20초씩 듣겠습니다. 자, 앞으로 과제 무엇일지 우리 노 변호사님.
2: 이제는 이제 단합이죠.
1: 예.
2: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두들 그동안의 앙금을 좀 씻어내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화구신 기자.
3: 네.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났으면은
1: 예.
3: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잖아요. 지지자분들끼리 더 이상 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땠고 뭐 했으면 뭐가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결과는
1: 예.
3: 나왔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그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박 변호사님.
4: 그냥 한편으로는 또 유튜버 역할이 또 있는 큰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유튜버도 하고자 하지만
1: 예, 예,
4: 좀 큰 유튜버나 이런 데서 좀 예. 싸움 붙이기보다는
1: 예.
4: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1: 아.
4: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좀 전에 말했던
1: 예.
4: 단합 그리고 지지자들의 갈등 그런 예.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지지자 통합에 또 유튜버가 중요하겠다.
5: 네,
1: 10초.
5: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5: 당정청 관계도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하고요.
1: 네.
5: 시적인 것 같습니다. 예.
1: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특집 방송 네 분과 함께 했는데 드림팀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오늘 특집 방송 휴일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박종현 판승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제작진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또 같은 시간 6시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8: CBS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일 계속되는 폭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중장년층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데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출타를 알려주시고요. 에어컨 온도는 27도에서 28도에 맞춰주시고 얇은 겉옷을 준비해주세요. 발목을 찬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8호로 11번째 페이지 녹화일 기준 아침마당에서 동물농장으로 넘어온 대스타 썬킴 역사 속의

0: 기자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K본부 아침마당에서 신라의 달밤을 데뷔했죠. 이제 거의 무슨 트로트 가수로 성공.
0: 첫 이제 가요 무대에서 부르겠어요.
1: 가요 무대 예. 전국 노래자랑에서 안 불러주나 몰라요.
0: 오늘 이상부터가 자 이제 마당에서 농장으로 건너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온 8월 17일은 조지 오웰의 대표작 동물농장이 처음 출간된 날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 되었지만 한때는 이 책이 금서 취급을 받았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발한 작품이 탄생했는지 작가 조지 오웰의 삶을 따라가 보고 또 동물농장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조지 오웰이 본명이 아니라면서요, 쌤?
1: 그렇죠. 이 조지 오웰이 많은 분들이 그 조지 오웰은 많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또 동물농장이라든지 아니면 1984의 저자로 그렇죠. 많이 알고
0: 네.
1: 있죠.
0: 네.
1: 조지 오웰은 본명이 아니라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가 본명이 맞습니다. 보통 에릭 이제 블레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죠.
0: 네.
1: 1903년도에 인도 당시 영국령 식민지 인도에서 아편국 소속 하급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도 태생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금전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 내 자식만큼은 뭐 공부를 잘 시키고 싶어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그 조지 오웰이죠.
0: 네.
1: 에릭을 보낸 다음에 비싼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0: 오.
1: 굉장히 비쌌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요. 예, 예. 사립초등학교에 보낸 거죠.
0: 예.
1: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0: 네.
1: 나름 어린 조지 오웰이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0: 네.
1: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공부를 못하면은 난 장학금을 못 받을 것이고 난 쫓겨날 것이다. 내가지고 정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야뇨증.
0: 야뇨증까지 생겼어요.
1: 이제 이불에 지도 그리는 야뇨증까지 이제 예. 겪었다고 해요. 예. 어린 8살, 9살짜리 조지 오웰이요.
0: 예.
1: 교장이요. 따로 부릅니다. 알죠. 나머지 그부들은 진짜 빵빵한 집안의 자식들이고.
0: 그렇죠. 그렇지. 명문사립이니까.
1: 명문사립이니까요. 근데 조지 오웰은 딱 봐도 뭐 아버지가 인도의 아편국. 뭐 정말로 무리해서 들어왔구만. 알게 모르게 차별을 했었는데.
0: 학교에서.
1: 예, 예, 예. 했다고 해요.
0: 예, 예, 예.
1: 게다가 오줌까지 싸잖아요.
0: 놀림 받았겠네.
1: 놀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불러가지고. 그 말 채찍으로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0: 버릇을 고친다고?
1: 네, 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여기서 조지 오웰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0: 어떤 진리를 발견합니까?
1: 불편한 진실.
0: 어떤?
1: 네. 학교라는 거대한 전체주의를 위해서는
0: 네.
1: 나 같은 한 개인은 희생돼도 아무도 눈 깜짝 안 한다.
0: 신경도 안 쓴다.
1: 더 큰 거는 학교라는 조직의 명성이다. 이튼스쿨이 영국에서 총리 생산 학교라고 하거든요.
0: 아, 총리를 많이 배출했나요?
1: 그렇죠. 뭐 카메론 총리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예요.
0: 네.
1: 졸업을 합니다.
0: 네.
1: 졸업을 한 다음에 엘리트 코스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때 어렸을 때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가 잘못 돌아간다. 이런 걸 느끼고 어디로 지원을 하냐면 당시에 영국 또 다른 영국 식민지였던 미얀마 당시 버마죠.
0: 예, 버마라고 불렀죠.
1: 당시 버마라고 불렀죠.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버마에 가서 영국 식민 경찰이 됩니다.
0: 아 조지 오웰이요.
1: 조지 오웰. 예. 그래서 식민지였던 버마에 가가지고 영국 식민 경찰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러면서 아 식민 국가와 피지배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차별을 당하는구나. 는 걸 또 느꼈대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0: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1: 힌트 드릴게요.
0: 예, 예, 예. 코끼리.
1: 역시! 역시!
0: 코끼리.
1: 녹화기.
0: 요러고 해주시면 안 돼요?
1: 예. 비스킷!
0: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1: 녹화 기준으로 제가 예. 그 오늘 그 아침마당에서 연기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0: 아 예, 봤습니다.
1: 피디님과 작가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아침마당에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능청스러운 연기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0: 배운 다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코끼리 사건 설명해 주세요. 예.
1: 코끼리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0: 어.
1: 그래가 신고가 들어온 거죠. 지금 코끼리 때문에 사람 다치고 있다.
0: 경찰한테.
1: 그러면 조지 오웰이 경찰이기 때문에 갔겠죠.
0: 그렇죠.

0: 예. 사살 명령을 받고 갔다고 해요.
1: 예.
0: 가니까 너무 평온한 거예요.
1: 코끼리가
0: 풀뜯어 예. 먹고 있었대요.
1: 어.
0: 사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1: 예.
0: 총을 들고 왔지만 얘는 지금 풀뜯어 맞고 있는 온순한 엘레판트였어.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1: 아, 경찰이 왔으니까 뭘 하겠지.
0: 왜 안 죽이냐. 어, 예. 왜 안 죽여. 웅성웅성. 예. 저 영국 경찰이야. 왜 코끼리 안 죽이냐. 어. 우리 집, 우리 옆집 뭐 또리는 벌써 밟혔는데 말이야.
1: 예.
0: 이런 식으로.
1: 예, 예.
0: 그 사람들의 눈길이 따가워가지고
1: 네.
0: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코끼리에게 총을 겨눈 다음에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팡!
1: 아, 마음은 훈방조치하고 싶었는데.
0: 그렇죠.
1: 눈총 때문에. 예.
0: 거기서 진짜 현타가 온 거죠. 이게 제국주의구나.
1: 아, 또 깨달음을 얻는구나. 예.
0: 코끼리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전체주의를 동시에 느낀 거예요. 주변에서 다수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난 죽일 수밖에 없었다.
1: 아.
0: 그 코끼리 사건 이후에 이제 편하게 조지 오웰이라고 할게요.
1: 아, 예, 예.
0: 조지 오웰이 이제 그 경찰 그만둔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1: 네.
0: 그리고 정말로 다른 길을 걸어요.
1: 어떤
0: 길? 이튼스쿨 나왔으면 뭐 그냥 잘 살 수 있었어, 평범하게요.
1: 그렇겠죠, 예.
0: 그런데 일단 프랑스 파리를 건너가가지고 식당 노동자 등등등 노동자 계급이 일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1: 아.
0: 그래서 진짜 노동 현장에서.
1: 예, 예.
0: 노동자들과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1: 네.
0: 아, 이런 게 정말 계급 사회에서 최하층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구나.
1: 어.
0: 라는 걸 몸으로 진짜 몸소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1: 네. 어. 조지 오웰 눈엔 자꾸 그런 게 보이는구나. 학창 시절부터 계급에 의한 어떤 차별과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0: 예. 다시 이제 본국인 영국에 돌아가 가지고도 영국에서 똑같이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1: 예.
0: 근데 여기서 자기의 본명인 에릭 블레어란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왜죠?
0: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돼요.
1: 아.
0: 야, 아빠 친지가 야, 네 아들 에릭이 어디 저기 이튼 스쿨 나와서 지금 접시 닦기 하고 있다더라, 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자 네네네. 해서 가명을 만들자.
1: 아, 그게 조지 오웰입니까?
0: 그게 조지 오웰인데 조지가 네. 영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1: 아, 그래요?
0: 우리 저기 그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유니언 잭에서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것이 성 조지잖아요.
1: 아, 그러네.
0: 조지.
1: 어, 그러네.
0: 그리고 오웰은 뭐냐면 자기 고향에 있었던 강 이름이었다고요.
1: 어.
0: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조지 갖고 오고
1: 네.
0: 내 동네에 있는 강 이름 오웰 갖고 와가지고 조지 오웰.
1: 한철수 느낌이네요. 그때의 경험을 이제 발판으로 조지 오웰의 첫 자전적 소설이 나오는데 1933년에 제목이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라고 하니까 본인의 경험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위건 부드로 가는 길 이런 것도 경험에서 나온 책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조지 오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스페인 내전이라고 합니다.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왜 참가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스페인 내전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한번 쌓아보면 좋겠는데요.
0: 스페인 내전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에 정말 대스페인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남미 중미의 모든 제국들을 갖고 있던 무적함대 등등등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삐삐뽀뽀뽀뽀뽀뽀뽀 네. 쪼그라들어요.
1: 아, 쪼그라드는 소리입니까?
0: 줄어드는 스페인 제국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맞은 거는 바로 1898년에 이른바 미국 스페인 전쟁이었어요. 쿠바를 놓고 싸웠던 거요.
1: 예.
0: 그 쿠바를 놓고 미국과 스페인이 싸워서 미국이 이겨요. 스페인이 집니다.
1: 네.
0: 그거로 스페인이 갖고 있던 나머지 조그만 시민지 다 잃어버려요.
1: 그렇죠. 괌이나
0: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그리고 쿠바까지요.
1: 예예.
0: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식민지에 있었던 스페인 병사들이. 이제 식민지가 없다 보니까 다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좋은 말로 다 실직자가 된 거예요, 이게요.
1: 네.
0: 그러니까 스페인 군부에서 슬슬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이런 꼴을 당한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이 왕정, 당시 왕이었거든요.
1: 네.
0: 스페인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1: 군부가
0: 1차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1: 네.
0: 알퐁소 13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알퐁소 13세가 머리를 잤어요. 잠깐만! 난 그대로 왕으로 있을 테니까 권력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세요.
1: 아,
0: 해요.
1: 네.
0: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뭐 왕이 바지 사정으로 안 있으면 아. 우리가 주락펴락 왕을 좀 이용할 수 있겠지 해서 불태는 동거가 시작이 돼요.
1: 아, 예.
0: 이게 1920년대 일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931년도에 처음으로 공화정이 탄생을 했는데
1: 네.
0: 진보 정권이었어요.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이요.
1: 예예. 예.
0: 근데 이 사회주의 계열 정권이 너무나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한 거예요. 가톨릭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다 몰수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1: 네.
0: 뭐 분배를 한다고 하면서

0: 네.
1: 그러면서 원래 있던 부르주아 계급과
0: 네.
1: 그다음에 그 이 성직자 계급들이 불만인지 보글보글 붙기 시작하죠.
0: 네네.
1: 그러면서 2년 후에 또다시 총선이 시작이 됐는데 3년 총선에서는 우파 연합이 승리를 해버려요.
0: 아, 그래요?
1: 그러면서 그전에 이른바 진보 정부에서 실시했던 개혁 정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0: 아, 정권 바뀌었어요. 예.
1: 그리고 1936년도에 또 한 번 그 선거가 치러지는데 아, 이때는 그 진보 정권이 뭉칩니다. 겨우 총선에서 승리를 해버려요.
0: 오, 36년에.
1: 36년도에.
0: 네.
1: 근데 이때 군부랑 이른바 옛날 기득권층, 그다음에 성직자 등등등 돈을 갖고 있던 성직자들이 우리가 이대로 정권을 넘겨줘야 되겠냐?
0: 아, 승복을 안 했군요.
1: 승복을 할까? 하다가 그럴 순 없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보수 군부에서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0: 아, 그게 내전인가?
1: 그 선봉장을 섰던 사람이 그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프랑코 장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0: 프랑코 장군 들어봤지.
1: 프랑코 장군이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선거 결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면서 구태타를 일으켜요.
0: 예.
1: 36년도에.
0: 예.
1: 이게 36년부터 39년까지 이어졌던 스페인 내전입니다. 내전이다.
0: 거기 조지 오웰이 참가하는 거예요?
1: 그래서 이른바 진보 공화국 정부랑
0: 네.
1: 선거 이겼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진보 공화국 정부랑 네. 보수 쿠데타 세력과 내전이 일어나요. 그
0: 군부를 포함한.
1: 군부를 포함한.
0: 예, 예.
1: 이게 이제 스페인 내전인데
0: 네.
1: 그 프랑코 장군이 이끌고 있던 이제 그 우파 쿠데타 세력이 히틀러와 무솔리니까지 끌어들여요.
0: 아, 그래요? 스케일이 커지네. 예.
1: 예, 2차 대전에 어떻게 보면 예선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1: 어차피 지금 당신이 2차 대전 준비하는 거 알고 있다.
0: 네.
1: 그러니까 나한테 군대를 주면은 당신도 공산주의 싫어하지 않냐. 히틀러가 공산주의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당신이 그 개발하고 있는 무기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0: 아, 유럽 전체의 이념 전쟁처럼.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프랑코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0: 뭉쳤어요.
1: 파쇼 정권이 이제 연합이 되어버려.
0: 네.
1: 그래서 점점 이른바 진보 공화 정부. 세력이 밀리게 됩니다.
0: 네.
1: 여기에 전 세계에 있던 지식인들이 전체주의가 유럽에서 성공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0: 아, 조지 오웰도.
1: 그리고 조지 오웰도 여기 참전을 해요.
0: 예.
1: 참전을 했는데
0: 네.
1: 여기서 정말로 실망을 했습니다.
0: 어떤 걸 뭐 느꼈고 어떤 걸 실망한 겁니까?
1: 똑같은 예. 사회주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0: 네.
1: 다 같은 사회주의가 아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두 파로 나뉩니다. 한쪽은 뭐냐면은
0: 네.
1: 소련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0: 네.
1: 일단 혁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권력부터 잡자라는 현실 뭐 좋게 말하면 현실파.
0: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참여한 공화국 진보 세력 안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1: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단은 그 이념 혁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권력부터 잡자. 라는 약간 권력 지향파가 있었고 한쪽은 진짜 순수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냐? 혁명과 사회주의는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냐? 라고 하는 약간 이념을 더 중요시하는 파 나눠요.
0: 예.
1: 이게 뭐라고 할까 프랑코 장군과 싸운 것보다 자기들끼리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안에서.
0: 약간 내전 속의 내전 느낌.
1: 내전 속의 더 치열한 내전이 된 거예요.
0: 더 치열한 내전이야.
1: 더 치열한 내전이에요.
0: 같은 진영 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1: 같은 진영 내에서요.
0: 조지 오웰은 어느 쪽이에요?
1: 그러면? 이거 조지 오웰은 이념이 더 중요하다.
0: 이념이 더 중요하다.
1: 일단 혁명도 같이 달성하자 이쪽
0: 네.
1: 파였거든요.
0: 네.
1: 이러다 보니까 저 소련의 지원을 받는 약간 현실파에서 저 이상주의자.
0: 아, 이상주의자.
1: 약간 반란군으로 찍혀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 또 목에 총까지 맞습니다.
0: 조지 오웰이요?
1: 조지 오웰이요.
0: 아.
1: 뭐 극적으로 살아나긴 나는데 여기에 진짜 실망을 해요. 조지 오웰이요.
0: 네.
1: 이거 그러면서 타겟을 어디서 삼냐면은
0: 네.
1: 아무리 봐도 지금 저 소련이란 나라가 지금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지만 소련이란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맞냐라는 그런 회의감을 갖게 돼요.
0: 그렇죠. 그 권력 지향파에 의해서 자기 목에 총까지 맞았으니까.
1: 그렇죠.
0: 소련의 지원을 받는.
1: 그리고 예. 이 과정을 다 담은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까탈루냐 참가인데 왜 조지 오웰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고
0: 네.
1: 왜 그런 식으로 사상이 정립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다.
0: 어쨌든 그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지 오웰이 갖게 된 건.

0: 네. 그때의 경험이 그러면 동물농장을 쓰게 된 밑바탕이 되는 건가요?
1: 조지 오웰이 내가 책을 왜 쓰는가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책에서 맨 마지막 결론인데 나는 직설적으로 정치적으로 글을 쓸 것이다.

0: 이 동물농장을 썼던 때가 1943년경이거든요.
1: 어, 예.
0: 이때쯤에 벌써 이제 스탈린이 정적들 다 제거를 해버리고 더 이상은 사회주의가 아니었어요. 그 구 소련도요.
1: 예, 예, 예.
0: 이른바
1: 스탈린주의죠.
0: 스탈린 일당도 아니라 1인 독재 체제였죠. 저거를 내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 실명 써가지고 네. 스탈린 나빠요. 스탈린 뗐지 이렇게 쓰면은 몰입이 안 될 거잖아요.
1: 재미가 없죠.
0: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걸 내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내가 풍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때 마침 마차가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1: 예예.
0: 그 마부가 채찍으로 말을 치는 걸 봤어요.
1: 아 예. 그때 자기 예전 야뇨증 때 채찍 맞았던 거 생각났다 분명히.
0: 그렇죠.
1: 생각난다.
0: 그래.
1: 예.
0: 저 말이 지금 핏밥 박는 노동자들이고 지금 앉아 있는 저 마부를 부르주아로 내가 이걸 한번 우화적으로 내가 풍자할 수 있겠구나. 쓰자 애니멀 팜을 동물농장을.
1: 동물농장을. 아.
0: 그래서 동물농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동물농장 네네.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1: 그래도 뭐 줄거리를
0: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예. 예. 그 동물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동물농장이 있었죠.
1: 진짜 짧게 말씀하시네. 동물농장 짧게 말씀해드립니다. 동물농장이 있었어요.
0: 있었어요. 끝이에요.
1: 예.
0: 당연히 이제 주인이 사람이고 네. 밑에는 뭐 말도 있어, 아, 그 뭐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다 있었어요.
1: 네.
0: 나 그래도 애니멀 팜이었거든요. 진짜 학대를 많이 해요.
1: 아 주인이
0: 인간 주인이요.
1: 네. 존스라는 사람이죠.
0: 그 존스라는 네. 사람이요.
1: 네. 네. 네.
0: 학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 올리버라고 하는 그 늙은 돼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1: 올리버예요? 메이저 영감 아니에요?
0: 메이저 예, 예. 메이저란 그 늙은 돼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1: 그쵸.
0: 이 말을 해요.
1: 네.
0: 지금 우리 돼지 아니 우리 동물들은 말이야 진짜 근력이 남았을 때는 네.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다가 진짜 우리가 근력이 떨어지면 바로 비참하게 도살당한다.
1: 그렇죠.
0: 이게 예. 우리의 운명이다.
1: 네.
0: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냐.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우리의 애니멀 세상이 올 수가 있다는 꿈이었다. 우리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메이저가 네. 쭉 자기 꿈 얘기와 사상을 펼칩니다.
1: 원래 그 동물농장의 지도자격이었던 거죠?
0: 지도자격이었죠.
1: 네, 동물들의 지도자.
0: 누가 봐도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요.
1: 아 그래요? 레닌이라고도 하던데.
0: 아, 레닌과 마르크스 합친 거예요.
1: 합친 거예요.
0: 그 농장 주인은 그 부르주아들이고 자본가들이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프롤레타리아들도 뭉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정신을 처음 세팅을 해준 그 이제 메이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닌과 마르크스다라고 네. 이제 풍자를 한 거로 보여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메이저는 죽습니다.
1: 그렇죠. 예.
0: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그 정신을 받아들인 두 마리의
1: 돼지들
0: 페퍼피그가 등장을 해요.
1: 네네.
0: 이 돼지 이름은 뭐냐면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이었어요. 나폴레옹과 스노우볼. 스노우볼은 굉장히 쾌활하고
1: 네.
0: 현실적이고 하지만 지도력은 없고 끈기가 없는 애로 나와요. 그런 반면에 나폴레옹은 굉장히 지도력도 있고 말 한마디에 그 군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나와요.
1: 예, 예, 예.
0: 이 두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이제 뭐라고 할까 다음 돼지들 동물 농장의 예. 그 지도자로서 예. 자 우리가 메이저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뒤집어엎자 인간을.
1: 예.
0: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 인간 농장주를 쫓아내요.
1: 예.
0: 쫓아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동물만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여러 규율을 만듭니다.
1: 네.
0: 그리고
1: 무슨 뭐 7계명 이런 거 있었어.
0: 7계명 이런 거 만들어요.
1: 뭐 가장 뭐 침대에서 자지 않고 뭐 술 마시지 않고.
0: 술 마시지 않고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1: 두 발은 나쁘다.
0: 두 발은 나쁘다. 네 발은 좋다.
1: 그렇죠.
0: 예. 등등등을 만듭니다.
1: 예예예. 예, 예. 우리 다 나쁜 거예요 지금.
0: 아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인간 네. 나쁘다. 네, 우리가 네, 인간 네. 쫓아냈다.
1: 네.
0: 봐라. 일단 나폴레옹과 스노우볼 우리 덕분이다. 그래서 영웅이 돼요. 와 나폴레옹 스노우볼 인간을 쫓아냈다. 그런데 슬슬슬슬 나폴레옹이 이제 스노우볼을 견제하기 시작을 해요.
1: 나폴레옹이 스노우볼을.
0: 예. 누가 봐도 나폴레옹은 스탈린이고 스노우볼은 트로츠키라고 해가지고.
1: 잠깐만 나폴레옹이 스탈린이고 스노우볼 트로츠키?
0: 트로츠키라고 해가지고 예. 솔직히 트로츠키가 볼셰비키 혁명을 거의 완성시킨
1: 아, 그래요?
0: 사람이에요.
1: 그런데
0: 그 스탈린과 그 권력 투쟁에서 져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폴레옹과 지금 이렇게 풍차 얘기만 애니멀 팜 얘기만 쭉 하면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슬슬 이 강아지를 왁왁왁왁

0: 아파트도 이용해가지고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계명을 슬슬 하나둘씩 무너뜨립니다.
1: 예.
0: 인간은 정말 우리 적이지 않습니까? 예. 인간과 거래까지 해요.
1: 나중에 맞아.
0: 특히 스퀼러라고 해가지고
1: 스퀼러 걔가 아주 얌생이 같은 친구예요.
2: 아하, 제가 스퀼러입니다.
1: 스퀼러 맞아. 스퀼러도 돼지죠.
0: 스퀼러가 돼지인데 스퀼이 여러분 영단으로 자 여러분 또 다시 보는 걸 돌아와가지고 스퀼이 돼지가 꿀꿀이 아니라 이거잖아.
2: 야 나 폴란이 정말 대단한 돼지야. 그러니까
1: 선동가 선전가죠 선전가. 예.
0: 그래서 뭐 KGB를 상징한다. 뭐 프라우다라고 하는 그 소련 공산당 그 기관지를 얘기한다. 그 선동기구.
1: 거기 대응되는 거예요 스킬러는. 네. 예.
0: 그리고 박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 박서를 전 참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0: 박서는 진짜 시키는 대로 합니다.
1: 우직한 말이죠. 일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해요. 진짜. 예.
0: 그 박서가 진짜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상징한다. 하죠.
1: 네.
0: 나중에 박서를요. 다쳐요 박서가.
1: 맞아요. 예.
0: 근데 치료를 해준다는 핑계로 인간 밖으로 보낸 다음에 박서를 도사시켜버립니다.
1: 맞아. 맞아. 슬펐어 그때.
0: 슬펐죠 진짜. 엉엉엉 박서야.
1: 그 사냥 깨들은 그럼 뭐예요? 스탈린의 어떤 뭐 친위대
0: 이런 건가? 이른바 뭐 KGB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KGB. 뭐
1: 비밀경찰이나.
0: 비밀경찰들이요.
1: 예.
0: 인간과 거래하기 시작해요. 이제 네. 나폴레옹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1: 어떤 뭡니까? 그게.
0: 동물농장 맨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1984도 그렇고 동물농장도 그렇고 둘 다 진짜 sad ending이에요. 동물농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딱 보니까 나폴레옹도 두 발로 서가지고 술잔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1: 직립보행을 합니다.
0: 직립보행을 해요.
1: 두 발이 나쁜데.
0: 디스크 바로 와요. 허리 디스크.
1: 갑자기 전지를 발로 쓰지 않고 그렇죠. 후지로만 걸어 다니는
0: 아 전지
1: 예. 그래 나폴레옹이 맞다 직립봉했을 때 충격적이었지
0: 이거
1: 예.
0: 술 마시죠
1: 예
0: 맨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1: 뭐야.
0: 창 밖에 있던 동물들은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1: 네.
0: 창 안을 보니 누가 돼지인지 누가 인간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다.
1: 사람이랑 돼지랑 섞여 있는데 구별이 안 가더라.
0: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권력의 속성이죠.
1: 네.
0: 누가 권력을 잡던 시작이 무슨 혁명이든 뭐든 간에
1: 네.
0: 권력을 쥐면 누구나 다 똑같이 된다.
1: 그리고 두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좋고도 나중에는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고로 바꿔놓죠.
0: 그렇죠.
1: 슬쩍 바꿔놓고.
0: 그러니까 네. 모든 동물들은 다 평등하다.
1: 있었죠. 그렇죠? 그게 처음에 개명이었는데
0: 바꿔요. 돼지들은 더 평등하다.
1: 더가 들어갔는데.
0: More
1: 어떻게
0: 평등.
1: 평등일 수가 있냐는 네. 거죠. 아 맞아. 명작은 명작이에요.
0: 명작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1943년도에 나왔잖아요.
1: 네.
0: 3개월 만에 썼대요. 필력이요.
1: 네네네.
0: 근데 이게 45년도에 나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1년 넘게 출간이 안 된 거예요.
1: 왜 안 됐습니까?
0: 영국에서 이거를 내려고 했는데 좀 본국이니까
1: 네.
0: 놀랍게도 45년은 한창 2차 대전이 진행되는 때였고 영국과 소련은 동맹국이었어요.
1: 그렇지. 아 눈치 보이니까.
0: 영국 출판사들이 딱 누가 봐도 스탈린 욕이잖아요.
1: 그렇죠.
0: 영국의 동맹이었던 네. 출판 못하겠다.
1: 아 그러네.
0: 그래서
1: 네.
0: 나중에는 그 2차 대전이 거의 끝난 무렵 대서양 출간에서 나와요.
1: 네.
0: 그런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1: 아 그게 45년. 그리고 오늘 날짜 8월 17일입니다. 예.
0: 네.
1: 자, 8월 17일 동물농장 출간일을 맞아서 조지 오웰과 동물농장 이야기해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0: 재단.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한 난민 수용소에는 소련에서 떠나온 우크라이나인들이 대거 머물고 있었는데요. 1947년 이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어판 동물농장이 만들어졌고, 조지 오웰은 이 특별판에 직접 서문을 쓰는가 하면 이 판본에 대해서는 인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스탈린 체제와 또 소련의 우크라이나 지배에 반감을 품은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책을 즐겨 봤다고 하는데요. 자, 그로부터 75년이 흐른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이 모습을 조지 오웰이 본다면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4: CBS
5: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7: 예술이 일상이 되고
8: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7: 우리의 일상이
8: 문화가 된다.
7: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8: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7: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8: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7: 공정하게
8: 함께
7: 새롭게
8: 마음껏 꿈꾸자
7: 경기도에서.
9: 꿈꾸자 경기도에서.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0: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선호 투표를 통한 결선 투표 끝에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45.92%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득표율 순으로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거제와 통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진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가 2,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호우 피해 신고는 주택 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총 2,324건이고 거제 옥포동 산사태로 인근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사망 1명, 부상 4명.

0: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부산, 경남, 제주 등 3개 시도에서 약 400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 행렬이 길어지면서 일부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 각 도시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입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3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등으로 예상됩니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9시에서 10시쯤 해소될 전망으로 특히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이 가장 혼잡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그간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에 주목한다며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대표팀을 이끌 임시 감독 선임을 위한 서류 전형을 마무리하고 면접 절차에 들어갑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주말 지원자에 대한 서류 적격 심사와 결과 검수를 완료하고 지원자들에게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현재 전형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합격자와 불합격자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번 주 중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과 증시 B2 증가로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에 1,993조 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분기에 가계대출만 21조 원 이상 내면서 2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3조 2천억 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견디는 청년의 때가 희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반도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사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다니는 안기현이라고 합니다. 아, 먼저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집.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경기도에 있는 기흥, 동탄, 또 평택, 이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줘야 될 곳입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반도체 제조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휴대폰 많이 쓰잖아요. 휴대폰에 우리 통신하잖아요. 선이 없잖아요. 그 통신하게 하는 것도 반도체가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잖아요. 센서 자체가 반도체예요. 찍잖아요. 저장하잖아요. 옛날에 필름이 있었는데 없어요. 반도체가 저장합니다. 또 꺼내서 보내잖아요. 다 반도체가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기계, 전자기계. 이건 다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아마 인류 문명에 있어서 반도체가 없으면 문명 자체가 100년 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우리 인류 문명의 현재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근데 이런 반도체를 우리 앞서 얘기한 기흥 또는 화성, 평택, 이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드는 반도체량이 전 세계의 20%나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물량의 60%를 만들어서 공급해요.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못

끌고 다닙니다. PC 없습니다. 자동차 똑똑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없으면, 특히 우리나라의 그 지역이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선발국이라고 하죠.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얼굴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지역. 그래서 기흥, 또 화성, 또는 평택, 이천 이런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해외에서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얼굴이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 우리 인류 문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반도체를 시작한 게 1974년입니다. 반도체 공장 처음 지어서 운영한 게. 전 세계적으로는 1957년에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어요. 뭐 페어차일드랑 미국 회사인데 우리는 한 20년 뒤에 시작했죠. 1974년에 삼성전자, 또 현대전자, 또 LG 반도체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반도체를 제일 잘하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야, 반도체 시작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잘 못할 거니까. 왜? 반도체가 과학기술이에요. 단순한 제조사업이 아니고요. 첨단 산업인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데 대한민국은 이 첨단 과학기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해냈어요. 1992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용량인데요. DRAM에서 그 당시에 최초 64메가 DRAM을 일본보다 먼저 개발했어요. 그리고 94년도에 256메가 DRAM을 먼저 개발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1등을 한 거예요. 과학기술 기반이 없는데 과학기술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선발국 미국이나 일본을 추월해서 우리는 하면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하면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했어요. 아,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에 등락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비싸게 팔고 나쁠 때는 싸게 팔아요. 좋을 때는 비싸게 팔 때는 이익을 많이 얻잖아요. 나쁠 때 싸게 팔 때는 이익이 없어요. 미치고 팔아요. 그럼 회사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실제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반도체 회사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들어갈 때는 우리 4메가, 16메가, 64메가 이게 대한민국 반도체 쉽다. 이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2000년 초반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요. 이 반도체 제조 회사는 막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이 모자라면 증자라는 걸 해요. 그래서 추가로 주식을 또 발행해서 또 주식을 팔아서 돈을 얻어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럴 때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 해서 직원들한테 시중에 파는 가격에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나눠줘요. 이야, 시장가보다 20% 디스카운트에 사야지. 막 샀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주식이 30분의 1이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또 국가에서 어려우니까 회사를 팔자. 우리 IMF도 회사 많이 팔았거든요. 이 회사도 우리가 극복하려면 회사를 팔아야 된다 해서 미국 회사에 팔려고 막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근데 다행히 안 팔렸어요. 회사 안에서 이제 이사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 팔렸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싹할 정도로 큰일 날 뻔한 일이에요. 지금 꽤 유명한 회사, 옛날보다 더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그 회사가 빨간색 로고를 사용한 회사인데 정말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그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도 어려웠어요. 왜?

30분의 1이 됐으니까 그동안 뭐 저축했던 그 자산, 저축 자산이 제로가 된 거야.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돼. 우리 내가 다니는 회사도 새로 시작해야 돼. 저는 중간에 뭐 좀 나왔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아, 10년 만에 정말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회사. 왜? 그 직원들, 남아있는 직원들과 회사는 경제 공동체가 됐습니다. 회사가 잘 된다, 내가 잘 된다 라는 정신으로 회사를 살린 겁니다. 그 회사가 지금 우리 경제를 바치고 있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반도체를 제일 잘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제일 잘했어요. 제일 안 되니까 D램 회사를 모아놓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미국 회사에 팔았어요. 다시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은 10년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버티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를 살린 듯한 기분입니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뭐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아마 주식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에 업황은 언제 살아납니까? 이 얘기는 주식은 언제 오릅니까? 좀 오르긴 했어요. 그렇다고 오늘하고 내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하고 3개월 뒤, 오늘하고 6개월 뒤, 오늘하고 1년 뒤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저희야 옛날부터 등락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우려를 하지 않으신데요. 국민들의 우려는 반도체 업에 계시는 분보다 많다. 그래서 우리 좋잖아요. 전 세계 위상도 좋고 그리고 우리 경제를 잘 뒷받침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대는 지금보다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달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라들은 반도체를 태생시킨 나라들입니다. 반도체 종주국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없어서 자기들 나라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공장을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생산성 문제 때문에요 반도체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왜? 반도체 생산은 싸게 해야 되는데 싸게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생산은 한국, 대만에 맡기고요. 그 나라들은 반도체 장비, 소재, 설계를 잘하는 나라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달에 우리 매스컴에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다. 그래서 공급받지 못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자국의 첨단 산업이 존립이 어렵다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급기야 2021년 4월이죠. 우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도 지금부터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선언하면서 두 단어를 썼는데요. 반도체는 인프라다. 반도체가 모든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의 인프라입니다.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요. 두 번째 단어는 반도체는 안보다. 왜? 반도체가 그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민수산업으로 보지 않고요 국가 안보산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또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에게 공장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도 미국에 이어서 우리도 공장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이 반도체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70년 역사에서 지금 현재가 가장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상대는 반도체 종주국인 미국, 일본, 유럽입니다. 지금까지 기회고 앞으로도 기회를 누려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산업이 위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 선발국은 정부 지원으로 풍부한 이 자본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원천 기술이 있고요, 소재, 장비가 있습니다. 아마 경쟁은 10년 동안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의 10년을 버티면 기회는 우리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10년을 버텨야 되는데요, 이 10년을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각 제조시설의 경쟁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제조시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경기 남부에 설치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지금 경기 남부권이죠. 원산면이라는 곳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제조공장 한 50곳의 소부장 기업하고 같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요. 바로 옆에 용인 남사면이라는 곳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반도체 설계 업체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그 다 연결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 기업들이 집적된 곳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생산 시설로서 가장 효율이 좋은 클러스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장비, 소재, 설계까지 다 집적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곳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니까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모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인재.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반도체 제조를 포기한 것은 인재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의 인재들이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앞으로 버텨야 될 10년은 젊은 청년들에게 일하고 싶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산업이 성장하는데 지금보다 많은 수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의 인재들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타 국가로부터 인재 스카우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재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수성에 특공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경기도는 중견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대, 특성화고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버티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베이스 캠프가 돼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곳이 될 것이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으로 전 세계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 세계 최대 초인류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강대국에 맞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국가 안보이고 곧 국력의 바로미터입니다.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위상이 반도체 인재 강국으로 거듭나서 글로벌 반도체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견디는 청년의 때가 희망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의 제목, 반도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였고요. 안기현 이사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원더걸스가 부른 노바디 감상했고요.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입니다. 꼬인 인생을 푸는 뇌과학자의 접근. 뇌과학자 장동선 한양대학교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탄탄대로를 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꼬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장동선 교수는 모든 게 계획한 대로 잘 풀리는 인생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쓰라고 진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동선 교수는 어쩌면 자신이 뇌과학자가 된 것도 인생이 꼬였을 때마다 뇌를 쓸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꼬였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베베 꼬인 인생을 푸는 뇌과학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뇌과학박사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현재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베베 꼬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어느 쪽인가요? 아마도 정말 모든 것이

탄탄대로 뜻하던 대로 계획하던 대로 굴러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좀 많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경험할 때 쭉 비디오처럼 연속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스냅샷, 순간사진으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삶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디오 영상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초당 24개에서 30개의 사진들이 빨리 연사되는 것을 우리의 뇌는 움직임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에서 잠깐의 순간들로 경험을 하죠. 아니면 잘 아는 사람도 내가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잠깐 봤던 장면들로만 그 사람의 삶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의 삶은 뭔가 뭉쳐있고 구겨져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삶만 매끈하고 예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꼬인 순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 꼬인 순간들의 연속이 진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사는 게 계획대로 안 될 때 꼬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쓰라고 뇌가 진화를 한 겁니다. 사실은 뇌가 없는 존재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게 계획대로만 굴러가요. 왜냐하면 뇌가 없는 아메바나 박테리아나 식물들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DNA가 만들어준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항상 먹이를 찾아가던 그 곳에 갑자기 외부 환경이 변해가지고 독소가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유전자의 계획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대응할 수 없어요. 반면에 뇌를 가진 존재는 세상이 변해서 그곳에서 원래 먹이라고 생각했던 게 도구로 바뀌었다, 그걸 경험하고도 살아남았다면 내 원래 유전자, 나의 프로그램은 또 가서 먹으라고 하지만 그걸 학습해서 저기는 다시는 안 가라고 내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순간은 계획대로 흘러갈 때가 아니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꼬였을 때 어떻게라도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라고 뇌가 진화를 한 겁니다. 어쩌면 제가 뇌과학자가 된 것도 살면서 뇌를 쓸 일이 많았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살면서 인생이 꼬였던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어디 강연에서 잘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세바시 강연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유학생이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독일에서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국의 부모님이나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돈을 보내오는 그런 삶을 거의 20년 동안 해오셨죠. 그 벌었던 돈을 한국에 있는 저의 아버지의 고향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거든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게 진짜 열심히 정말 20년 동안 번 돈을 다 아빠 친구에게 맡겼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6살 때, 그러니까 86년쯤에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고 한국에서 살아야지 라고 해서 독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독일 영주권 나온 것까지 일부러 불로 태워버리고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 고향에 가서 살 거야 이러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경험했던 거는 아버지의 친구분이 자기가 다 쓰고 빚만 남기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던 거죠. 모든 돈이 다 날아가고 빚이 남아있고, 그리고 정말 저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단칸방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그 이전의 독일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그러한 역경을 경험하는 걸로 한국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국에서의 새 시작부터가 뭔가 꼬였었어요. 모든 게 탄탄대로로 금의 환향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가난과 도전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가야만 했죠. 근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 뭔가 이렇게 행복한 학교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3종 선물 세트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체벌과 왕따와 학교폭력을 같이 경험했던 거죠. 독일 살다 와서 뭔가 말투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하니까 되게 운이 나쁘게 왕따와 학교폭력과 체벌 이거를 되게 심하게 경험을 하고, 부모님이 어떻게까지 결심을 하시냐면은, 아 이런 학교는 이러한 고생을 해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냥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80년대 중반에 저는 홈스쿨링을 하고 거의 9년 가까이 학교는 갔다가 안 갔다가 하면서 중학교 졸업장까지는 검정고시로 받게 됩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다가 공부를 되게 잘하고 언어를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돼서 부모님이 욕심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공부를 시키고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미 고등학교 수학책, 수학의 정석 같은 걸 보면서, 야 공부 잘하니까 너는 월반을 해서 14살, 15살에 카이스트 가자, 검정고시를 바로 통과해서 뭔가 선행학습을 하자 해가지고 순식간에 3년을 월반을 하고 중졸 검정고시를 보고, 부모님의 욕심은 제가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하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문제는 또 한 번 대한민국은 IMF 시기가 다가오고 저희 아버지는 고향 친구가 아닌 군대 친구한테 사기를 한 번 더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부모님도 당연히 불화가 심해지는 거는 뭐 눈에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상황에서 집에서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고 이사를 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저는 그 시기에 또 사춘기를 맞으면서 좀 삐뚤어지게 됩니다. 한 1년 차이를 놓고 친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불안은 늘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 저는 한 2년가량을 비행 청소년으로 거리에 나가서 약간 술, 담배를 하고 집을 나간 가출 청소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전국을 다녔어요. 부산 광안리 횟집 앞에서 삐끼하는 청소년들하고 만나가지고 횟집 뒤쪽 방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대학로에서 밴드부 하면서 음악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연습실에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한 몇 주 동안은 서울역에서 노숙자 여러분이 쌓아놨던 그런 박스 안에서 신문지 접고 자는 그런 생활도 해봅니다. 뭔가 월반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공부만 잘하던 아이의 삶이 아니라 정말 거리에서는 매일 하루하루 어느 교회 가야지만 밥을 얻을 수가 있나, 오늘 밤은 또 어디서 자나, 이런 생활을 몇 주씩 겪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삶을 번갈아 가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뭔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제게 있어서는 또 다른 눈을 띄워줬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뭔가 탄탄대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아픔으로 집을 나와가지고 사는 여러 비행 청소년들을 만났던 게 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독일로 유학을 가서 생물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생물학이 싫어서 제 마음대로 과를 바꿔서 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철학과에 입학해서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학사에서 석사로 넘어가는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독일 정부에서 너는 생물학 전공으로 비자를 내줬는데 왜 네 마음대로 철학으로 바꿨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시험은 생물학으로 봐라. 그래가지고 겨우 낙제를 면하고 전과목 올 뒤로 겨우 턱걸이를 해서 통과를 하는 거죠. 너무 짜증이 나서 그때 보게 됐던 거는 에이 모르겠다 해서 독일에서 또 우연히 기회가 와서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 가서 처음으로 뇌과학과 인지과학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재밌는, 그 이전에 다른 이걸 연구하고 싶다라는 게 생겨서

열심히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면서 랩에서 일을 하게 되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그래 너 우리 랩으로 들어와라 해서 20대 초반에 박사과정에 들어오라는 오퍼가 생겨요. 오, 너무 잘 됐는데 문제는 미국은 석박사 통합과정, 독일은 학석사 통합과정. 이러다 보니까 독일에 가서 마저 6개월을 학위를 마쳐야 미국에 와서 그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독일에 돌아가서 저한테 학위를 주셔야 되는 지도교수님이 갑작스럽게 엘리베이터에서 심장마비를 맞이하시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임 교수 선정이 안 돼서 저는 2년 반 동안 붕 떠버립니다. 2년 반이 떠버렸으니까 미국에 돌아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20대 박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갑자기 우울증도 오고 몸도 망가지고 허리디스크도 오고 갑상선도 나가면서 거의 병자의 생활을 보내고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심지어는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면서, 이거를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 저는 독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내야 되는 과제 하나도 못 내고 계속 미루면서 2년 반 동안 붕 뜬 생활을 하게 되죠. 결국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과정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28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박사를 1, 2년 만에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저도 아는 거죠. 끝났구나.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졸업장 따게 되면 어떻게든 따서 한국에 가서 군대 가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서 그 시기에 아마도 몸이 망가진 거는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러한 몸까지 망가지는 생활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군복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어쨌든 독일에서 좋은 연구소에서 일했던 것도 있고 미국에서도 박사 오퍼를 받았던 게 있으니까 다시 지원서를 넣어서 독일로 가면은 일들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에 지원서를 20개를 넣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미 있고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옮기는 게 쉬웠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군대를 마치고 다시 독일로 가려는 걸 보니까 경쟁도 엄청나게 심하고 쉽게 다시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기회를 가지고 옮겨타는 거 갈아타는 게 쉬웠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군대를 하고 다시 지원서를 넣었더니 어딘가 먼 변방의 아시아에서 장시성을 가진 사람이 냈던 지원서는 중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느 책상 위에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갔던 지원서가 많았을 거란 생각이 있겠죠. 사실 독일의 한 대가 교수님한테 보냈는데 답장이 온 게 아직까지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어요. We don't need a person like you. 우리는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문장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은 게, 당신이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기나 했어요? 기회를 줬어요? 내가 뭘 했다고 지원서를 나는 열정에 가득 차서 썼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답장이 옵니까? 너무너무 상처였어요. 그 제가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해서 가고 싶었던 그런 랩이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답까지 보면서, 와, 정말 쇼크가 왔고 아무도 안 받아줘서 결국 한국에서 박사 가는 건 포기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어떤 일이라도 찾아가지고 근무를 해야 됐고, 오직 오기로 화가 나서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다음 해에도 계속 박사 지원서를 넣습니다. 똑같은 걸 또 넣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다음 다음 해에는 똑같은 지원서를 넣는데 여섯 군데나 붙어요. 그래서 그중 한 군데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제가 드디어 뇌과학 박사를 따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감사합니다. 참고로 어느 학회에선가 저한테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메일을 썼던 교수님이 나오는 학회에 찾아갔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끝나고 그 교수님이 발표 잘했습니다, 무슨 연구하세요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뒤끝 장렬하죠. 교수님한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저한테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라는 답장을 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의 답이 뭐였냐면, 아, 그때 그 문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제가 학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박사과정 학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 의미 어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혼자 상처를 받았었는데 교수님의 의미는 아무리 좋은 학생이 와도 나는 지원하는 학생을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상황이 그런 상황

한 학생이 끝나서 나가야 TO가 열리고 기회가 생기고 연구비가 없고 학생들이 연구하고 있는 동안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학생이 지원을 해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못 받는 거라서 사실 누군가가 지원했을 때 실력보다 타이밍의 문제가 더 컸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취업도 그래요. 대기업들이 공채 뽑는 해가 있고 안 뽑는 해가 있고 뭔가 기회가 많이 생기는 해가 있고 안 생기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인데 저 혼자 힘들게 생각했던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계속 지원하고 계속 두드리면 기회의 문이 열리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꾸준히 시도를 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거를 이때 얻었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요. 저는 10대에도 뭔가 인생이 꼬였고 20대에도 꼬였고 30대에도 꼬였고 매번 꼬임의 연속이었어요. 만약에 10대에 카이스트에 가는 그 탄탄대로를 타서 14살에 카이스트에 갔다면 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또 다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14살에 갔을 때 고등학교 시험을 다 보고 20살에 입학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힘들어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렇다면 20대 미국에 가서 20대 박사가 됐다면 그때도 뭔가 일이 잘 풀리기는 했겠지만 지금의 저 같은 경험들, 이야기들은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다가 독일로 지원을 했을 때 모든 지원서를 다 받아줬더라면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없었을 거고 지금의 결혼을 할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한가요? 두려운가요? 뭔가 아플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실험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이미 루디라고 하는 통증과 고통을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한 실험인데요. 두려움과 불안을 서로 다르게 나눠서 정의를 했답니다. 두려움은 뭐냐? 내가 고통을 경험해서 아프면 다음에 또 아플까봐 두려운 거를 두려움이라고 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아픈 걸 봤어요. 나도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고통이 오는 게 보이고 오는 걸 상상하는 것, 이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그래서 쥐와 사람을 대상으로 세 그룹을 나눠요. 한 그룹은 전기 충격을 세 번이나 받아요. 아프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아플까 봐 또 무섭잖아요. 아픔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옆에 아픈 걸 보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고 아파. 빨간불이 들어오고 아파. 근데 내 앞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아프겠다 하고 불안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공포도 두려움도 불안도 필요 없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그룹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그룹 중에 실제로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 고통을 가장 약하게 느낀 그룹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첫 번째, 고통을 경험해서 두려웠는데 이 그룹은 두려웠지만 막상 고통이 왔을 때 생각보다 안 아픈데? 라고 그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져 있었어요. 반면에 가장 아팠던 그룹은 어딜까요? 불안해서 무서워서 아플 것 같아 했던 그룹이 고통에 왔을 때 민감도가 가장 올라가 있어서 가장 아팠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인생이 꼬일 때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안 될까 봐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인생은 꼬이는 거야. 일단 꼬이는 거니까 질러보자, 부딪혀보자 라고 해서 아프더라도 그 꼬이는 인생에 대해서 당당하게 부딪혀보는 사람은 잠깐 동안 아프지만 잠깐 아프고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잠깐 동안 부딪혀서 도전을 해서 아픈 스트레스랑 계속해서 불안해서 생기는 만성 불안의 스트레스가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비교를 해보면요, 부딪혀서 도전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잠깐 동안 빡 스트레스를 받고선 들어가는 거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였어요. 그 다음에 뇌의 해마 주변에 있어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많이 생성이 됐어요. 학습능력, 기억능력, 능력치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쥐를 대상으로 힘들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엄청 뛰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뛰어야 됐던 쥐, 또는 배고프고 먹을 게 없었던 쥐, 다 스트레스죠. 근데 이 양쪽 그룹에서 다 결과는 힘들게 뛰거나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던 쥐가 더 건강했고 더 오래 살았고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더 많이 생긴 그런 쥐였어요. 반면에 아픔을 경험한 게 아니라 불안해하기만 했던 만성불안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쪽에서는 뇌세포가 새로 생겨나는 게 오히려 줄었고 건강과 모든 부분에서 더 악화됐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이 꼬여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치를 열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부딪혀서 생각보다 안 아플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불안해하기만 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뇌에도 안 좋지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에 가장 나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은 탄탄대로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의 삶은 꼬여있는 것이고 이 꼬여있는 삶의 연속을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뇌를 가진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마치고 싶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도는 옳다. 그리고 꼬인 것은 풀리기 위해서 꼬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꼬인 인생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뇌의 능력치를 많이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견디는 청년의 때가 희망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반도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안기현 전무이사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꼬인 인생을 푸는 뇌과학자의 접근.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모노가 부른 넌 언제나까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3: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2: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4: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5: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경남 거제에 638.7mm의 비가 쏟아져 1972년 거제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에서도 오늘 오후 6시까지 일 강수량이 453.7mm에 달해 통영 역대 일 강수량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거제 오포동 인근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사망 1명, 부상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주택 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피해 신고도 2,300건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남해안 등에 극한 호우를 내린 비구름대는 대부분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지만 오늘 밤까지 경남과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선호 투표를 통한 결선 투표 끝에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45.92%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득표율 순으로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그간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에 주목한다며 북미 정상 간 우호

0: 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열어 역사 왜곡,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의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학술행사였고 이 의원이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3천여 명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주장이 우리 당 소속 의원의 이름을 걸고 공표된 것이라며 이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서울 잠실 5성급 호텔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송파구 잠실동 한 5성급 호텔 쓰레기장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탄환이 실탄인지 여부와 탄창과 탄환이 버려진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대표팀을 이끌 임시감독 선임을 위한 서류 전형을 마무리하고 면접 절차에 들어갑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주말 지원자에 대한 서류 적격 심사와 결과 검수를 완료하고 지원자들에게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현재 진행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합격자와 불합격자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번 주 중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과 증시 B2 증가로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6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6: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돌아온 탕자, 저였습니다. 배우 김설아 씨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1: 오늘 초대 손님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반가운 분이시죠.
2: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가 되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증이 더 기대가 됩니다.
3: 네, 뭐 저도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배우 김설아 집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많은 분들이 혹시 네. 어, 이분도 크리스찬이셨구나 반가워하실 텐데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김탕자라고 저를 소개하신 것 같은데 배우 김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죠?
4: 이민 간 게 아니고요. 예.

0: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어요.
1: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0: 아, 네. 아 그런 건가?
1: 그쪽으로
0: 네.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간 건 아니고
1: 물론 제가 시집을 가셔서 시집을 교포가 결혼하셨고 미국에 사시면서 이제 작품 있을 때 한국에 와서 오셔서 작품하시고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삶 아니겠어요?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일 있을 때 나와서 작품하고 끝나면 들어가고.
0: 근데 되게 그게 쉬울 것 같은데요. 막상 해보시면 그게 쉽지 않아요.
1: 여기서 쭉 사는 건 쉬워 보이죠. 더 어려워요.
2: 아니 근데 그야말로 그 사시는 지역도 캘리포니아 쪽이시니까 캘리포니아 드림이네요 진짜.
1: 아 그렇죠. 어디 쪽에 사시죠?
0: 캘리포니아 얼바인 쪽.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아,
1: 네. 부럽습니다. 아까 뭐 오프닝 소개할 때 뭐 탕자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전혀 탕자하고는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0: 근데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1: 예, 뭔 상관? 예, 뭔 상관?
0: 그러니까 어려서 제가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 이제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막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해서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더러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걸 하라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 갖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또 교회를 안 다녔죠. 왜냐면 집안은 불교였거든요.
1: 아, 불교였어요.
0: 그리고 이제 친가는 이제 불교셨다가 나중에 이제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외가는 이제 지방에 절까지 지으셨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나중에는 좀 많이 힘들어 하셨죠. 왜냐면 불교인 날은 절에를 가셔야 되고 또 이제 이쪽에 또 개종이 되셨으니까 또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가셔야 되고.
1: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과 절에 가고 시댁 식구들하고 교회 가고 이래 되시는 거네요.
0: 그래서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엄마 나는 어디를 믿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가 믿고 싶은 걸 믿어라.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저는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누가 식구 중에 아무도 다니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저희 동네에 오늘이 교회가 생겼다. 그래 가자. 그래서 내가 그래? 오늘이 교회 뭔데? 했더니 되게 좋대요 교회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용정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아주 강하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머리에 탁탁 들어오게 그 설교가. 그래서 그 설교 들으면서 너무 이제 반한 거예요. 반에서 우연한 기회에 그때 KBS 옛날 최상식 국장님도 거기 다니셨어요. 그때 그래서 함께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하영정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뵀는데 막 빛이 나시는 거예요.
1: 얼굴에서 빛이 나요?
0: 그래서 목사님은 원래 이렇게 빛이 나시는 정말 가까이서 뵀는데 야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제 친구가 이제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1: 그래도 계속
0: 교회를 계속 나갔죠. 너무 말씀이 좋아서
1: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네요.
0: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뭘 고민을 하면 금방 해결이 되고 이런 그런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영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 그 골방에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너의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은 다 이루어지나. 근데 제가 그때 진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때였어요. 이제 어려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광고 모델을 하고 대학교 때도 방송 그 주조연 역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 엄마가 광고 모델만 시켰던 이유는 제가 원래 항공무용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전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영국영화과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다 제가 이제 그 영국영화과를 가게 됐어요. 가서 영국영화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드라마를 출연을 하긴 하는데 뭔가가 저한테 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좀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갈증이 생기면서 뮤지컬 같은 걸로 배우고.

0: 배우고 싶고 그리고 무대에 서고 싶고 또 가르치고 싶고 뭐 이런 계획들이 생기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뉴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네.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를 제가 1년을 매일 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골방이 아니니까 제 방에 불을 끄고 자기 전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1년 뒤에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1: 기도 응답을요?
0: 네.
2: 어떻게?
0: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때 이제 뮤지컬을 배우러 뉴욕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때 이제 영화 마유미를 섭외를 받게 됐고 그리고 저의 진로가 이제 석사 과정을 가게 학교의 진로가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진로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예.
2: 근데 이제 그 연기자로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만나게 된 작품이
0: 마유미죠. 마유미.
2: 예. 김연희 일생을 그린 영화였잖아요.
0: 예, 그 이제 과정.
2: 과정 그렇죠. 예,
0: 과정을 다루게 됐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 뉴스 사건이 딱 났을 때 저희 집에 막 전화가 막 왔었어요.
2: 왜요?
0: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뭐 배우 뭐 선배들 이런 사람이 야, 난 너가 나온 줄 알았어. 너 신문 좀 봐봐. 막 야, 우리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신문에 뭐가 났대. 그러면서 봤는데 그 김연희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 옆에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전주 이게 이랬어.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와,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제 정면을 이제 딱 보면은 달라요. 정면은 다른데 프로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진짜 비슷하다. 나랑 또 넌 줄 알아서 너가 뭐 이상한 뭐 이런 건 줄 알았다고 막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후에 이제 MBC에서 그 이 상황을 이제 드라마 하려고 그때 김종학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키도 같다, 뭐 모두 같다, 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닮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럼 하는 걸로 하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고 1년인가 2년 후에 이제 신상욱 감독님이 영화화 한다. 그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4학년이어서 국립극장에서 제가 햄릿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께서 제 공연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보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돼서 영화로 이거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결정을 하게 됐죠.
2: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배우 김설아라는 배우가 많은 대중들에게 가게 된 것이 아무래도 이 작품이었겠네요.
0: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그 전에 티네이저였대도 그때 제가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 제가 이제 중학교를 처음 이제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그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티네이저로 좀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러 어떤 학생이 이게 구경 왔다가 창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좀 사고가 난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2: 이게 미인들의 삶은 이래. 미인들의 삶은 이래.
0: 그게 학교에서 아주 이런 거야. 유명한 얘기예요.
1: 적도로 와서 봐도 될 텐데.
3: 전문적으로
2: 위험하게. 복도를 대놓고 못 보니까.
0: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꾸준히 방송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연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유미는 그냥 하루아침에
2: 그렇죠.
0: 하루아침에 그냥
2: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초관심이 있던 사건을 영화한 그 영화의 주인공이고 또 얼굴이 비슷하니까
0: 제작 발표회를 하고 나서 뭐 미국, 유럽, 뭐 일본 뭐 온 매스컴에 이게 다 오면서 저는 다음 날부터 이제 밖으로 못 나가게 됐어요. 하루 사이에
2: 그렇게 왕성하게 이제 방송 활동하시다가 이제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이주하셨고 행복한 가정을 또 꾸리셨어요. 배우자 기도 같은 걸 원래 좀 하셨었나요?
0: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저도 좀 잊어버렸었는데 방송 요즘 옛날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토크쇼에서 제가 저는 남편이 크리스찬이어야 되고요. 술도 담배도 안 하면 좋겠고요. 그런 인터뷰를 제가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근데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그거는 있었어요.
2: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럼 계속 그러니까 이상형과 같은 남편을 만나신 거죠?
0: 네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고 술 담배를 거의 안

0: 게 안 해요.
1: 예. 네.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되고 그분을 누가 연결해 주셨어요?
0: 거의 이제 30이 될 무렵에 근데 예. 네, 이제 저희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네. 친인척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이렇게 놀러 가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쉴 때 잠깐 쉴 때 뭐 하와이도 가고 이러다가 저희 이제 엄마 친구분이 예. 소개를 하셨어요. 저 시집 안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안 간다. 난 싱글로 살 거다. 그때 큰일 났다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사귀어 보고 좀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일이 좋다. 일과 결혼하면 된다. 뭐 이제 그랬었어요. 되게 막 자부심이 커가지고 예. 뭐 8-9년 그 일이 쫙 그렇죠. 펼쳐 있는데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소개를 받고 바로 결혼을 한 게 아니고요. 예. 저는 다시 이제 남편은 그때 하와이에 살았고 예. 저는 여기 이제 한국에 있어서 이제 소개만 받고 다시 왔어요. 왔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매일 전화를 했어요.
1: 아니, 길거리에서 만난 얘기는 뭐예요?
0: 아, 그게 이제 처음에
1: 이거 약간 포장용인가?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저희 예. 이제 가족들이랑 어디 가서 식사를 하러 이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예. 제가 뭘 물건을 놔두고 와서 예. 저희 엄마 친구분이랑 뭘 좀 가지러 갔었어요. 예. 갔는데 거기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그 길 있죠? 예. 거기서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죠. 누굴 좀 소개하고 싶다고. 예. 근데 이쪽도 뭐 대답도 없고 저도 아유 뭐 이러고 이러니까 이제 아,
1: 남편분도 그랬대요 그냥?
0: 그냥 뭐 그랬대요. 예. 연예인? 막 이제 또 연예인? 막 이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물건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예. 거기에 웬 반바지 입고 남자가 하나 뭐 들고 서 있는데 예. 거기에 뭐 근처에 뭐 일보러 왔다 거기 왔나 봐요. 예. 어떻게 된 거냐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된 예. 거죠. 어때? 엄마 친구에서 뭐가 어땠대? 내가 말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라서 그냥 평범하네 그랬더니 그냥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한번 식사 한번 시켜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죠.
1: 그럼 결혼하실 때도 이제 작품을 하고 계셨었죠?
0: 네, 작품을 그때 대하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예. 대하드라마가 1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1: 왕과 비?
0: 네, 왕과 비.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예. 아무래도 1년 후에 해야 될 것 같다. 와. 드라마가 갑자기 연장이 됐다. 근데 내가 빠질 수가 없다.
1: 근데 연장을 1년씩이나 해요? 또? 예. 예?
0: 대하드라마.
1: 아무리 대하드라마. 연장을 보통 뭐 몇 회 이런 게 아니고 1년을 연장.
0: 1년 연장. 1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1년 후에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편 쪽에서 마음을 먹었는데 예. 안 된다. 그냥 그러면 결혼을 하고 드라마 일단 계속 드라마를 여기서 하고 예. 그리고 끝나고 하와이를 와라. 그리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겠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쉬울까? 그렇게 뭐 이렇게 그게 좋을까?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사랑하긴 했었죠. 네. 그런데 네. 내용을 들으면
2: 남편이
3: 지금 약간
1: 되게 관심 없는 날
3: 결혼 약간 새 작품 같은
1: 되게 관심 없는
3: 그런 느낌이 지금.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근데 결혼도 해야 되고 네. 뭐 어쨌든 뭐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드라마는 또 찍어야 되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제가 작가 선생님한테 그 감독님한테 제가 결혼을 좀 할까 하는데 네.
2: 너무
0: 이 드라마가 1년 연장돼서 네. 지금 1년 후에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 했더니
3: 네.
0: 그때 정하연 선생님 네. 3개월 휴가를 줄 테니까
3: 그때 하고 와라
1: 작품 속에서 3개월 동안 잠깐 안 나오는 거예요?
0: 네, 제가 그때 한 명의 부인이었거든요.
1: 네. 네. 한 명의 부인이 내용에서
0: 그러니까 한 명에만 나오고 저는 좀 안 나오는 안 걸로 이렇게 하시겠다.
1: 부인은 지금 집에 있다 하지 않소? 이렇게 하면서 그냥
3: 잠시 결혼하러 갔어.
1: 그냥 계속 안 나와. 네. 3개월 동안. 네.
0: 그래서 3개월 휴가를 받아서 결혼하고 네. 다 했어요.
1: 사랑해서 한 거죠. 네. 네. 작품 마치시고 이제 아까 네. 말씀한 것처럼 교회 열심히 네. 교회 오빠랑 결혼하신 거잖아요. 결국. 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오빠.
0: 나이가 5살 저보다 많아요.
1: 네, 그러니까 교회 오빠랑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행복하게 이제 교회 생활은 안 하셨어요?
0: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드라마 마치고 하와이 가가지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걸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네. 크리스찬인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네. 그럼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냐 할 때 크리스마스 날만 교회를 가자.
3: 야, 우리 남편분이 진짜. 네. 네.
0: 그래서 그러자. 근데 저는 왜냐면 또 하와이로 또 이제 갔고 예. 거기 생활도 익숙해져야 되고.
1: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셨어요?
0: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1: 왜요?
0: 그러니까 제가 그 마요미 시작해서 그때까지 교회를 안 갔어요.
1: 계속.
0: 네. 너무 건방지게 하나님 제가 조금 한가해지는.

0: 다시 옛날처럼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 굉장히 위험하네.
0: 조금만요.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쯤 들어갈 무렵에 제가 이제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항상 지나다니면서 네. 아, 우리 애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애들 교회 다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좀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사실은 그게 제 생각인 것도 있었지만 이게 자꾸 애들이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간다 이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마유미를 시작하면서 제가 8, 9년 제가 정말 잘나서 예. 그 배우 생활을 8, 9년을 꾸준히 한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시면서 저한테 계속 이 달란트를 쓰게 하신 거예요. 예. 쓰게 하신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잘나서 잘나가는 배우여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아주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 이제 노력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낳아서도 그때까지 그렇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지나다니는 그 교회 주차장이었나 거기서 저희 남편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거기를 계속 다녔던 거예요 교회를요.
1: 네? 혼자서?
0: 네.
1: 김수라님한테 말씀 안 하고?
0: 네. 그냥 잘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싶으면
1: 사이는 좋았죠?
0: 네. 근데 몰랐어요.
1: 몰랐어요? 네. 남편 어디 가는 줄 알았어요? 골프 치러 가는 줄 알았어요?
0: 그냥 일하고 들어오는 줄 알았죠.
1: 한 집 사는 거죠?
0: 네. 한 집 사는
1: 거 뭐지? 아, 대화 안 해?
0: 네? 어디 대화해요.
1: 어, 나가면 어디 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0: 근데 저는 이제 두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 바빴고 남편이
1: 일하고 보통 남편이 나가면 자기 어디 가? 뭐 물어보잖아요.
0: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퇴근하다가 그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기도 말도 써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무슨 거기 시간대가 많으니까 혼자 가서 그냥 뭐 커피숍에 갔다 오고 교회로 갔다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린 것 같아요.
2: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렇게 막 부담을 주는 게 싫었나.
1: 혼자 천국 가실 뻔했네.
3: 그렇잖아요. 혼자서.
0: 그래서 제가
1: 미안해요 뭐.
0: 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애들 이만큼 커서 이제 예배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그렇게 다니면 어떡하냐 말도 없이 했더니
1: 그렇지 뭐래요?
0: 같이 갈까? 그래서 내가
2: 이거 이런 걸 기다리셨나 봐.
0: 그리고 우리 애들도 다들 사실은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주부터 당장 이제
1: 가기 시작했고
0: 가기 시작했죠. 근데 애들이 이제 애들
2: 맡기시죠.
0: 그 예배 보는데 세상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1: 아이고 그래
0: 저 오늘 맞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머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어머나.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내일부터 이건 절대 안 할 거고 뭐 그리고 저희 아들도 뭐 성경 말씀 외우면 막 뭐 캔들을 주는데 막 그거 막 외운다고 어쩌서 막 외우고 그러는데 어머 제가 거기서 아뿔싸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니 너 지금 뭐 한 거니 정신 차려라 저한테 이제 팍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계속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됐어요.
1: 어떻게 다시 교회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어떻던가요? 눈물 나잖아요.
0: 제가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였을 거예요. 또 그날도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저희는 가족이 다 그때는 가족이 다 같이 봤는데 아이고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는데 이거는 뭐 수건을 몇 개씩 끝날 때까지 근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흐끗흐끗 보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과거에 많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전혀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게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또 창피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게 눈물이 저게 스탑이 안 되니까.
1: 눈물의 의미가 이제 어떤 회개 눈물이죠.
0: 회개 그 동안에 아버지께서는 항상 제 곁에서 저를 돌봐주시고 저에게 이게 뭔가 일과 메시지와 뭘 계속 제가 믿던지 뭐 어디 뭘 하던지 하셨는데 그거를 저는 그냥 제가 잘나서 그냥 제가 뭐 대단해서 그냥 그렇게 오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항상 저를 옆에서 이렇게 보듬어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3: 네.
0: 그래갖고 그때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좀 써주세요. 근데 자격이 있는 사람만 써주신다고 하는데
1: 일꾼으로 써달라고.
0: 네, 저는 뭘 하면 되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거나 뭐 이렇게 덥석덥석 뭐 하겠다고 시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식이 딱 오더라고요.

0: 보면서 이제 그때 워싱턴에서 큰 그 이벤트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 얼바인의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예. 지금은 이제 부인이 되셨는데 예. 그때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탈북 그 어린 아이들, 예. 버려진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하는 그런 예.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예. 거기서 제가 버지니아, 뭐 워싱턴, 뭐 뉴욕, 뭐 시카고 뭐 몇 군데를 돌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네. 그 행사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이제 퍼레이드도 하고 하는 그런 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간증 처음에 간증이요? 그래갖고 이제 좋긴 한데 간증을 해봤어요.
1: 남편 만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0: 간증 뭘 해야 되죠? 그랬더니
2: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고 정복해내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1: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81도를 맞습니다. 81년 전 그날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것은 단순한 땅과 국경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하고 내 언어로 글을 쓰고 내 뜻대로 하루를 살아갈 권리, 바로 그것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헌신 위에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하루가 서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주의 벌판에서,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말과 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라는 말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내 자유니까 라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근거 없이 비방과 혐오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어른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다. 그 말씀이 참으로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절제가 부족한 시대일수록 이 말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절제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자유든 개인이 누리는 일상의 자유든 그 안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무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나라를 되찾은

0: 찾은 뒤그 자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먼저 고민한 이들이 있습니다. 되찾은 자유를 각자의 욕심을 채운 데 쓸 것인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쓸 것인지를 두고 깊이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자유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목에 없는 자유는 가볍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책임을 짊어진 자유는 땅에 굳게 발붙이고 설 수 있습니다. 81년 전 그날의 자유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은 그 자유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겁게 짊어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자유를 가볍게 흩날리지 말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책임으로 다시 채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자유가 무거울수록 이 나라는 더 단단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자유가 사랑과 책임으로 아름답게 여물어가는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홀리메타 영성 시리즈라. 여러분, 제가 고안해낸 새로운 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란 말이 있었죠. 메타코그니션. 1976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발달심리학과 교수인 플라벨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기 논문에서 메타인지란 말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인지 발달 이론과 교육심리학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메타인지를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 습득한 지식을 스스로 성찰하여 자신의 정신상태, 기억력, 판단력 등이 정상인지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각한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회복과 치유의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메타영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타인지라는 말은요, 정신의학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 타종교에서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메타인지라고 하지 않고

0: 홀리 메타, 영성이라는 말로 변형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홀리 메타 영성이 높을 때 우리는 복음과 비복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건강한 마음과 정서적 갈등, 강직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물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도, 오늘은 모세만 소개하고 그럴 텐데, 다윗도 엘리야도 여러분 한때 정신적 문제, 소위 말하면 우울증 비슷한 걸 알았어요. 자,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 시작.
1: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0: 은혜를 베푸셔서 주여 나는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어디 사극 드라마 본 것 같죠? 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자 시편 42편 5절을 봅니다. 시작.
1: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0: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이요. 11절 상반절로 봅니다. 시작.
1: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0: 여러분, 시편 기자도 소위 말하면 강박증, 불안장애를 여러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예.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도 상황이 악화되면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죠. 그 흔한 불안장애, 강박장애, 강박장애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있어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해디 장애, 기분 장애, 정신 분열 상태, 이건 진짜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수면 장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이런 것들을 영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정신과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뭐 한 몇 주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모든 우울증을 다 영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한다. 옛날에 정신질환자들을 기도원에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온갖 학대를 하다가 그만 사람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그래서 지상파 방송에서 그 모든 걸 취재해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네. 이거는 정신과에 가서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담임 목사가 큰 목회를 하려면 내가 성격심리, 군중심리, 대중심리, 예, 이런 걸 내가 공부해야 된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 시절에는 상담학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예, 목회하신 분들께서 그냥 간증하고 가시고 그냥 들어만 주는 것도 상담의 기본이다. 그 정도, 그 정도. 예, 근데 여러분,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세계 최고의 학자들에게 여러분 배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정규남 총장님이신데. 근데 목회 상담학은 여러분 진짜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상담학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당시 서울 중량구 면목동에 있었던 임상목회 연구원을 제가

0: 다녔습니다. 뭐 가서 논문을 쓰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 과정을 CPA라고 그래요. CPA. 아, 그 유명한 정태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막 유학 가서 교수 자리도 없지만은 그 강의를 그거 맡기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그냥 충 아주 철철 넘치게 강의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이 아담스의 성경 중심의 상담을 공부했지만 그때는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의 상담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임상 묵기 과정 중 면목동의 꽤 큰 베데스다 기독병원 병동이 500병동이었어요. 큰 병원이죠. 지금은 녹색병원으로 바꿨더라고요. 환자들의 허락을 받고 중환자들과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 호스피스 상담이에요. 근데 제가 뭐 호스피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정신병동에 가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들을 기도해 주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임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동에 가면 여러분 참 가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그 환자들이 그 소위 말하면 창살문으로 다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여러분, 당연히 바다가 아니니까 낚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100% 여러분 정신질환자입니다, 여러분. 예.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니라.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결코 보낸 적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100% 이거 정신질환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막 이 더러운 귀신아,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왜 여기 있어? 정신이 건강해가지고 빨리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떤 명동을 가니까 막 괴성을 질러대고 막 광란의 폭동은 와, 내가 누군데? 내가 군대야. 이런 사람 어떻게 치료냐? 강제 그 약물을 투입하고 주사를 줘가지고 멍청하게 가고 잠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대 의학의 한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부터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의 바른 삶을 위하여 영혼의 힐링을 위하여 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1: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0: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인 영과 혼과 육을 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1: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0: 여러분, 인간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분설이라고 하죠. 이분론. 근데 강론으로 가서 또 기능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혼의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독서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이게 다 영어로 합니까? 우리의 이성이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이성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그런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산문설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 철학에서 나왔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진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산문설이 배격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능상 강론으로 볼 때는 혼의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바울도 산문설을

0: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1: 아이고,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분설을 주장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당연히 맞아요. 그러나 사람을 얼마나 세분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분설로 표현할 수도 있고 3분설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설교학자이신 신상옥 교수님도 같이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0: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숨결을 불어넣죠. 그 숨결이 뭐냐? 니시맛 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한 생명 네페시하야. 이 네페시라는 말은 동물에게도 가끔 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유니크를 붙였어요. 예.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는 뭘로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몸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지금 자꾸 마음은 제주도에 가 있고 마음은 또 한강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위로를 얻고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네페시와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혼, 목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옮겨졌느냐? 푸시케, 푸시케. 그러니까 이 네페시와 푸시케는 사물을 분별하고 영과 육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예. 근데 이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본어게인한 사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 푸시케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을 루아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루아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푸시케로 표현하고 네페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인간에게 루아흐를 갖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0: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1: 마음이 바로 루아흐요. 대표적으로만 봅니다. 쭉 있는데 시간상 신약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시작.
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1: 여기 심령을 푸뇨마로 해서 푸뇨마, 푸뇨마. 예.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영혼아 할 때 루아흐를 쓰지 않고 네페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나 자신아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0: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 시편 42편 11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0: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0: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 자,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도요 자신의 루아를 말하지 않아요. 네페시. 네. 그러니까 이 네페시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 뭐 모든 것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려면은 정신 분열이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 3서 2절에서도 푸뉴마를 쓰지 않고 푸시케를 사용했습니다. 자,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0: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1: 자, 여기서도 내 영혼 할 때 뭘 썼냐면 푸시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를 쓴 것은 영혼의 신학적 실체보다는 가이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내면적 영적 충만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지 않나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본문의 시편의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 그것도 동사를 보면 여성 동사가 나와요. 그 새끼를 뺀 암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건기 때는 물이 없어요. 저 음침한 곳에 물이 있거든요. 거기는 맹수들이 숨어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말이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0: 나를 망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항상 느낍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가슴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서, 여러분 홀리메타 영성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천인적 존재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육체도 강건하시고 영혼도 강건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심, 걱정, 불안, 목, 여러분 그건 집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교회 와서 왜, 그거야말로 진짜 나쁜 영이 와서 역사하는 거죠. 근심하기, 걱정하기 그러지 마세요. 말씀에 쫑긋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세요. 예. 그게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그럴 때 우리 육체는 물론 영혼이 힐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대된 교회 소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대된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중에 기대컨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은 기대 컨트롤의 줄임말인데요.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처음부터 마음을 낮춰두는 태도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먼저 조심시킨다는 뜻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바라면 무너질까봐 아예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실망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다시 소망하는 용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길승, 이성의 한혜진이 함께한 소망으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오늘 이렇게 주어진 또 하루에 축복받은 빨간 날 휴가 잘 보내고 계시겠죠? 3일간의 연휴가 또 우리에게 참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무더운 여름에 잠시 쉬어가면서 재정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N 캠프는 오늘부터 5일 동안 좋아요 특집으로 마련이 되는데요. 지난 6월 15일에 제가 진행하는 CCN 캠프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시작이 되어서 6월 15일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엄지척을 가지고 좋아요 특집으로 오늘부터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1월 1일부터 쭉 혹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쭉 해보려고 했었는데 또 제가 다시 시작한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6월 15일부터 했는데도 여러분이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거의 1일부터 한 120위 정도까지의 좋아요가 거의 비슷한 그런 좋아요를 받은 많은 분들이 이 곡 저 곡 모든 곡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부터 함께하는 좋아요 특집 어떤 곡들이 선곡이 될지 기대하시고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CCN 캠프 좋아요 특집.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먼저 오늘은

122위부터 100위까지 22곡의 찬양을 한 곡씩 한 곡씩 알아보고 또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합니다. 18개의 좋아요를 두 곡 모두 받았어요. 지금 들으신 두 곡, 있는 모습 그대로 이브 투 메리의 찬양과 또 레인보우 브리지의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를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제가 6월 15일부터 CCN 캠프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돼서 6월 15일부터 그리고 8월 12일까지의 자료를 제가 모아서 이렇게 1위부터 122위까지의 순위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보내주신 곡들이 어떤 곡들이 있었는지, 그러다 보니 날짜가 짧아서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한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고요. 순위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캠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한 곡 한 곡 나올 때마다 좋아요를 엄청 많이 눌러주신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마련된 좋아요 통계지만 오늘 또 그렇게 한 곡씩 다시 들어보는, 그리고 이 곡이 어떻게 소개가 됐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주리의 1000번을 불러도가 18개의 좋아요와 두 번의 방송 횟수 기록하고 있고요. 또 119위에 오른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의 찬양, 그리고 김명식의 난 예수가 좋다오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김명식, 난 예수가 좋다오. 또 김종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목사님의 나레이션이 무척 돋보이는 찬양이기도 하죠. 또 주리가 부른 천번을 불러도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CCM으로 두 곡 준비했는데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콘쾨 파가레모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오가 18번의 좋아요를 받았고요. 또 키즈프레이즈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호세나 호산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20개의 좋아요를 받고 두 번의 방송 횟수를 기록했네요. 데데프 데이데이 프레이즈의 참된 안식 트루 레스트. 이 곡은 기억하시죠? CCM 공부방을 통해서 새 노래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높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데데프 데이데이 프레이즈의 참된 안식 그리고 이어들으신 곡 워너비 다다의 곡이었습니다. 자, CCM 공부방을 통해서 알게 된 곡들이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콘케 파가레모스 그리고 키즈 프레이즈 호제나까지 함께 하셨어요. 권동준의 전부 드리리는 두 번의 방송 횟수와 19개의 좋아요를 받았네요.

112위를 기록한 권동준 전부 드리리였고요. 1부 끝곡은 스틸 준비했어요. 두 번의 방송 횟수 18번의 좋아요를 받아서 115위를 기록한 곡이고 이 곡은 CCM 잉글리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도 계속 좋아요 특집 함께 해주세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깃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CBS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어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열린 예배에는 교계와 정관계 인사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4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기도하고 억류 선교사 가족들에게 격려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총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식민 지배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여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강진으로 6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를 위해 긴급 구호금 2억 8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총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금은 총 2억 860여만 원으로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교단 산하 200여 교회가 참여해 모금했으며 월드비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현지의 식량과 영양 지원, 식수위생 확보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봉생 예장합동총회장은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 정성스럽게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게 돼 감사하다며 피해 지역에 잘 전달돼 필요한 한 모퉁이를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구호물자를 지원했던 베네수엘라를 도울 수 있어 감격스럽다며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소망과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은 최근 학생과 교수진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 생명의 여정, 지경을 넘어를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신대원장 임석순 목사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석 신대원은 매학기 개강에 앞서 영성 수련회를 열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독려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서 청소년 해외봉사 프로그램 드림해피 12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드림해피

0: 이곳에서는 청소년 참가자들이 해외 지역사회에 필요한 나눔을 실천하며 현지 주민들과 서로의 삶과 문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봉사단은 현지 아동 청소년과 텃밭 가꾸기, 스포츠 활동 등을 함께하고 도시락과 생필품 전달, 마을 환경 정비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에 맞춘 봉사와 교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교계뉴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시생캠프 좋아요 특집으로 2부 시작했습니다. 110위를 기록한 모든 계절의 모든 시간에 위러브와 커피소년의 곡을 2부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밤에 이 곡을 선곡해서 함께 나눴었던 기억이 나네요. 19개의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광고 듣고 계속해서 박요한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기프티드의 친구야, 또 라스트의 뿌리 깊은 나무, 모두 19개의 좋아요를 기록한 찬양들 107위까지 이어갑니다.

박요한이 부른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리고 기프티드의 친구야. 요즘 좀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이 곡을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했었던 하하호호님께서 자녀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라스트의 뿌리 깊은 나무도 함께 해보셨어요. 오늘 첫날인데 첫날부터 CCN 공부방에서 소개해드린 곡이 다수 올라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레인보우 뮤직 장철준의 그들이 온다. 역시 19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예라머십의 새 힘 얻으리,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여러 가수들이 함께했네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20개의 좋아요를 받아서 105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람워십의 새 힘 얻으리, 그리고 레인보우 뮤직 장철준의 그들이 온다. 정말 뮤지컬 같은 그런 찬양을 함께 보셨어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다시 시작이라는 김에스터 다원의 찬양인데요. 19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시선,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람50의 찬양도 함께 보시고요. 20개의 좋아요를 받았네요. 괜찮다, 괜찮아, 이준석의 찬양까지 함께 보시죠.

이준석 괜찮다 괜찮아 그리고 주님의 시선 예람 어십의 찬양과 김에스더 다원의 다시 시작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끝곡은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이 곡 들어보시고요. 101위까지의 찬양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102위부터의 찬양곡 함께 보시죠. 좋아요 특집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라디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0: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물품이나 사업의 수요가 많은 시기를 성수기, 또 성수기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기를 극성수기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아이들 학원 때문에 7말8초에 많이 가시기도 하지만 오늘이 광복절 대체 휴일이니 또 지금이 극성수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장소가 있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 한적한 곳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늘진 곳도 있을 겁니다.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오늘이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름은 더워서 몸은 좀 위축되는 것 같은데 더 분주하게 바쁘게 보내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놓치는 건 없는지 지나치는 건 없는지 한번 뒤돌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어디에서 보내고 계신가요? 어디든 지친 몸과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편안한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라면 좋겠습니다. 첫 곡,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짐니가 불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주님의 숲, 오늘은 김대환이 부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스틸 이 곡을 축복의 사람 앨범에서 들었는데요. 8751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스티브님 히즈윌 믿음이 없이는 신청하신 곡 이어서 같이 들을까요?

히즈윌 앨범에서 김동욱, 강지은, 조서연, 조성범이 부른 믿음이 없이는 소울싱어즈 완전한 사랑까지 들으셨고요. 9436번님 에이멘 새 힘을 얻으리니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 두 곡을 난 너무 잘한다 따라 불렀다 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 10대 들으셨으면 아니네요. 옛날 사람 아니네요. 2000년대 초반에 이 두 곡들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새 힘을 얻으리니 에이맨,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김수지가 부른 곡이었고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500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찬송은 7361번님이 신청하셨어요.

7361번님의 신청곡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벳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퓨전 FM과 조이프웨이에서 재방송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곳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김형미가 불렀고요. 최선영님, 아이고,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주님의 위로의 음성 느끼며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찬양은 역시 마음의 위로입니다. 최선영님께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준석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긴 말 필요 없고요. 그냥 괜찮아, 다들 그래 라는 말 한마디가 정말 크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도 위로가 되고요. 최선영님,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잘 회복이 되는 거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준석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캠프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저는 자꾸 이두 곡을 묶게 돼요. 아, 근데가 생각이 나면 자연적으로 내일은 잘해줄게를 또 연결하게 되더라고요. 아빠 노래고 엄마 노래 같아서 그런가? 공감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 아, 근데 이정규 내일은 잘해줄게. 오은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했고요. 아, 아도니스님께서 이 얘기 하셨어요. 손주를 돌보셨는데, 손주를 돌보는 일은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시간을 써야 하는 힘이 드는 일이지만 다시 올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손주를 돌보면서 힘들었지만 또 뒤돌아보니까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볼수 있었으니까요. 손주 돌보면서 제가 또더 손주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네.

0: 도니스님, 손주도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 사랑받는 아이, 그 사랑을 나누는 아이로 자라리라 믿습니다. 짱가님이 그 아이들이 부르는 아주 먼 옛날, 아침부터 계속 입가에 맴도는데요.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들려드립니다. 이 곡이요. 창문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곡인데 저희 프로그램 제목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조금 큰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요.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아이가 이제 바둥바둥거리면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창문 멤버의 아이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20살이 넘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오래된 곡이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곡, 당신을 향한 노래.
1: 예지 쩌야, 내가 춤 추게 해줄게.

프로그램과 제목이 같아서 그런지 좀 더 애착이 간달까요? 그런 곡이에요. 당신을 향한 노래 창문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어서 이승철이 부른 소원이었습니다. 준희빈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손을 치고 신청해 봅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 때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손알치였고요. 시와 그림 앨범에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들려드렸습니다. 분유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찬양이 있는 조이프가 있어 감사드리고요. 은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지선, 이윤화, 한이 그리고 강창과 아이빅밴드가 함께합니다. 은혜.

혼자 근무하면서 은혜 찬양을 큰 소리로 함께 부르는데 어찌 이리 눈물이 나는지요. 써님, 삼님.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음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 은혜였습니다. 세라벨님, 이렇게 정원님 목소리 들으면 어찌나 마음이 뭉클해지고 반가운지요. 나의 고향집 같은 따뜻한 곳, 당양도 자주 오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언제든 문 열어놨으니까요. 편할 때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딸아이가 기타 연습을 하다가 뭘 띵가띵가 하더니 이거 들어본 적 있어? 하더라고요. 뭐지? 하고 갸우뚱했었는데 사랑한다 말하신 애였어요. 교회 가기 싫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찬양은 흥얼거리는 아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멘. 3632번님, 그 아이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길, 만나주시길, 그리고 아이의 마음속에 주님이 중심에 계시길. 사랑한다 말하신 애 기프티드 앨범에서 함께 듣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어서 러비미 부른 하나님의 열심 들었고요. 영래님이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가족이 함께 2주 전에 아내, 딸 그리고 손주 둘과 함께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명산 백두산의 그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만끽하고 왔습니다. 청명한 날씨를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네, 그 웅장함을 마주하는 순간 그냥 감탄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주님하고 매일매일 우리도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섬세하심 그리고 놀라운 솜씨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How Great Thou Art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굿송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는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언론인이며 교육가였던 남궁옥 선생이 1907년에 작사한 것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은입니다. 작사자 남궁옥 선생은 1863년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영어 회화에 탁월했던 남궁옥은 고종 황제의 영어 통역관으로 발탁됐고 통역관으로 활동한 것은 물론 주택 개량, 종로 거리 확장, 파고다 공원 건립 등 우리나라 개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1898년 9월 우리나라 최초 일간지인 황성신문사를 창간해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사회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1918년 강원도 홍천으로 낙향해 그곳에 교회를 짓고 마을 사람들을 교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목을 통한 애국의 길을 역설하며 전국에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활동은 조선 총독부를 자극해 그는 1933년 투옥됐고 강원도에 심어진 무궁화가 모두 뽑혀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윤치호 선생의 주선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옥고로 얻은 병을 끝내 다스리지 못하고 1939년 77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감상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장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8일 화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급변하는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과도한 정보 속에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지속되는 우울과 깊은 마음의 상처, 낙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내게 하소서.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끊어내기 힘든 여러 중독의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잘못된 습관과 집착의 사슬을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끊임없는 타인과의 비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과도한 경쟁 심리로 스스로를 학대하고 소진시켰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남을 이기려 애쓰기보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와 본분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과 성공 여부, 타인의 평가에 따라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흔들렸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담대하고 소신 있게 살아갈 힘을 주소서. 이 모든 기도와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새 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18일 화요일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상은이 부르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글로리 남성 사중창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박희정이 부릅니다. 그 사랑.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63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63편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성경 낭독 시편 63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CL 여성 중창단이 부릅니다. 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조창현과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이어서 윤형주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합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하는 말씀과 그에 따른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 대개 이런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2절에 그리하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되 평강이 더하게 될 것이다. 4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8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리게 하는 1, 3, 5, 7, 9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똑같으십니다. 한결같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뒤집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자손 3,4대까지 저주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애쓰되 저주의 말씀도 아멘하며 감사로 받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갈 거룩한 결단을 통해 우리 자신을 채근하고 독려하며 세워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복이 임한 것을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통해 내 재물과 소산물로 어떻게 하도록 가르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소상하게 들려주시지요. 하나님이 내게 벌게 하신 것, 내 소유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의 돈을 받게 되는 것이 감사이고 물론 사회 구조상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만족할 만큼 바꿔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된 사람은 많이 받고 싶어하고 고용한 사람은 자기도 이익을 보고 남겨야 하니 그만큼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눔을 통해 잘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의 이 소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고 헌신과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없는 큰 은혜이며 나눔의 흔적들이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때로는 구워주고 심지어는 받을 것까지 포기하고 하는 이런 삶의 과정을 겪어나가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 됩니다. 공손하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새벽부터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아버지와 술 한 잔을 주고받으며 아들은 술잔을 주고받는 예의를 배우고 공손하게 술잔을 따르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듯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은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여전히 마지막까지 그것을 생각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들에게 물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우고 다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신랑을 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네요. 정말 대단한 혼인집이에요. 이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며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이 혼인집을 칭찬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세야 되는지를 이 포도주 사건은 들려줍니다. 처음에만 반짝 열심히 했다가 가면서 점점 시들어져 버리는 성도, 처음에는 시들었다가 반짝 열심히 했다가 또 시들어 버리는 성도, 아닌 처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도중에도 주님을 향한 감격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내게 무엇을 주셔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한결같이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공경은 신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0: 끝까지 제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것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또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첫 새끼, 처음 거둔 열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본문의 대속이라는 말은 부채를 지불함으로써 속박에서 구속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억압이나 속박에서 힘에 의해 구속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뜻으로 애굽의 바로의 억압에서 하나님이 힘을 동원해 주심으로 구속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칠 판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과 명령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처음 익은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여전히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아벨의 제사가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정성을 다해 드렸으니 그 다음부터는 대충 드려도 되겠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 대신 이 정도도 최선입니다 하며 드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소산물이 다 되도록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창고의 곡식,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친다. 여러분 이러면 만족되지요. 충분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인생이면 그걸로 충분하지요. 더 많은 것에 욕심내지 않으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삶, 여러분과 제게 주신 분복으로 알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김용주가 부르는 찬송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박신아 콰이어 예수 곁에 서서 들으면서 8월 18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그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열린 예배에는 교계와 정관계 인사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4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기도하고 억류 선교사 가족들에게 격려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총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식민 지배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여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강진으로 6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를 위해 긴급 구호금 2억 8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총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금은 총 2억 860여만 원으로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교단 산하 200여 교회가 참여해 모금했으며 월드비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현지의 식량과 영양 지원, 식수위생 확보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은 최근 학생과 교수진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 생명의 여정, 지경을 넘어를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0: 예배에서 설교한 신대원장 임석순 목사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서 청소년 해외봉사 프로그램 드림해피 12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드림해피는 청소년 참가자들이 해외 지역사회에 필요한 나눔을 실천하며 현지 주민들과 서로의 삶과 문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봉사단은 현지 아동 청소년과 텃밭 가꾸기, 스포츠 활동 등을 함께하고 도시락과 생필품 전달, 마을 환경 정비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를 신뢰로 바꾸는 비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누군가의 실수와 죄악인데 그것을 특히 리더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게 되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열망이 듭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걸 의심하고 있는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들의 마음을 빨리 움직여서 오해를 풀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군중의 심리를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재자들이 그 심리 조작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힘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작에 의해서 그들의 오해를 풀든 아니면 오해를 조장하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질적인 심리 조작은 주체적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도록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게 하냐면요, 자기들이 속한 집 단에 너무 의존적으로 만들거나 그 리더에게 완전히 통제된 상태 이런 것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조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집단이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 집단에 대한 우상화, 집단이 뭐 다른 집단에 비해서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그래도 이념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그렇게 지금 조작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이죠. 특별히 그 집단의 리더의 절대적인 권위, 예, 개인적인 선택, 주체적인 결단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심리적인 조작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군중들이 어리석어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심리적인 조작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그럴 때

가끔보다 있잖아요. 뭐가 잘 되고 평화로울 때는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걸 다 망쳐놓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자,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가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3장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놀랍도록 반전이 됩니다. 3장 36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면 조금 전까지 막 울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불과 얼마 안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다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무슨 심적인 조작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절대적인 위기가 자연스러운 평화통일,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모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넬의 공로나 요업의 계략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위기가 복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의 위기가 울고 통곡했던 그곳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역사로 일어나려면 우리가 반드시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공개적 선긋기. 이것은 이제 그 공개적으로 저주를 하는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조직에 또는 군중의 악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생각보다 악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통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요압 자기 최측근 항상 자기 편이었고 헌신적이었던 요압의 마음속에 악이 관통하고 있었는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요압에게는요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요압이 막 책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넬 장군을 죽이고 그런 일을 했는데요 요압 책망을 안 합니다. 너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동안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데도 그 정도로 다윗을 거역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면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할 단계가 지났어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선 긋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공개적인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지나칠 정도로 강합니다. 요압이 듣고는 얼마나 섬찟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주하는가? 저러도 되나 할 정도로 저주를 하는데 요압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요압의 조상들도 저주하고요. 요압의 후손들까지 저주의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다. 그것은 요압의 행위와 다윗이 결코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자기 방어책이면서도요. 그것은 백성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초 작업입니다.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해요. 백성들한테 야 봐라 내가 요압을 시켰으면 내가 요압을 저주하는 게 말이 되냐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요압에게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분노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건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저주를 퍼부을 게 아니라 사법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쟁 시가 아니고 평화시인데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것도 적국에선 최고의 특사를 사신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왕과 의논도 안 하고요. 그럼 반드시 요압을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저주하는 걸로 멈춘 거죠. 이거요 요압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요압의 실수를 이해하는 일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30절을 보시면요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이면에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 이야기 드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브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개인적인 감정이죠. 전쟁 시에 일어났던 일을 평화 시에 지금 원한으로 갚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아브넬의 공로로 통일이 돼버리면 요압이 지금 다윗의 2인자인데 아브넬이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니까
않을까? 자기 위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인 것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왜 요압을 죽이지 않고 이 정도로 놔뒀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압이 지금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고난에 늘 동참해온 자기의

0: 측근이고
1: 동역자였거든요.
0: 근데 여러분 동역자들이 어떨 때는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나를 다 먹여 살리고 도움이 되지만 어쩔 때는 그것만큼 큰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는 엄청 리더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만약에 동역자들을 사법 처리해버리면요, 남아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그렇고 부부간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요 그만큼 나에게 또 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많이 엮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많이 엮으면 도움도 많이 받지만 많은 짐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사법적 처리 대신에 강력한 저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압이 이거 들으면 정말 너무나 힘들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 저주는요, 관계 단절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다윗이 계속 요압을 놔두거든요. 나중에 압살롬 반란 때 무리하게 했는데도 다윗이 요압 죽이지 않아요. 왜요? 동역자니까. 무리하게 해도. 근데 왜 그래요? 그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왕의 뜻은 솔로몬 왕을 세우는 건데 왕의 뜻을 거역하고 아도냐를 왕세자로 또 세우잖아요. 끝까지 왕을 반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을 때 아 회개할 기회가 저 사람은 줘도 회개 안 하는구나. 솔로몬 왕에게 절대로 그냥 편안히 못 죽게 해라. 피 흘려 죽게 하라고 법적인 처리를 마지막에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 보면 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뭐 멍멍이 뭐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천한 무덤들아.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저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장 위대한 바리새인이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합 왕 같은 경우에 너무 악을 많이 행했어요. 선지자들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어쩌다 아합 왕이 자기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니까는 바로 용서해주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해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주하고 막 이런 이유가 관계를 끊거나 멸망시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회개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욕을 대신 먹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에 대해서 선긋게 하시 있고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사법적으로 처리 안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추호도 내가 가인이라는 생각 안 하니까 추호도 내가 아합 왕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놀랍게 요압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지 않은 거요 신의 한수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섬찟섬찟한데요. 내가 원하는 상태로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처단하고 이런 것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자 요압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지금. 원래 적장이었던 전쟁 상황에서는 적이었던 아브넬을 자기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평화시에 지금 다른 자기들의 군사들이 적과 싸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는 그때 자기는 평화롭게 왕궁에 있다가 자기의 가장 훌륭한 충신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아군인 충성스러운 사령관을 전시 상황에서 적에게 가까이 접근하도록 명령시켰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요압이 악해요? 다윗이 악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만 봐요. 오늘 내가 피해자이고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나는 내가 정죄하는 요압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행해요. 요압 이것 때문에 죽였으면 다윗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야 죽인 즉시로 반란이 일어났을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긋기를 하지만 그 선긋는 목적은 관계 파괴나 죽이기 위한 사법적인 처리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요압 너도 실수했지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파멸할 자격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핍박을 했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원수의 모습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수를 처단하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단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선긋기를 반드시 하지만, 공개적인 선긋기를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나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대 형성입니다. 어떻게 위기가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정말 놀랍도록 백성들의 슬픔, 또 아브넬 가족들의 슬픔에 대해서 처절하게 인지적 공감뿐만 아니라 감정적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반응을 하지만 일반적인 독재자들이라면 이렇게 반응 안 하죠. 이게 절호의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아브넬은 통일 이후에도 다윗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왕인 이스보셋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배신할 정도면 나중에 다윗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일한 공로를 의식한 그 아브넬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제거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북이스라엘 그쪽 전체의 공백기거든요.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 되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통일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또 요압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감당하기 힘든 세력이라고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만 요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정의롭게 내게 큰 부담이 되는 존재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한 행동은 뭐였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는 건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우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아브넬의 가족들을 충분히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고 함께 금식하면서 통곡하는 거였죠. 자, 얼마나 다윗이 철저히 공감하고 있는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감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정치적인 리더 그룹들이 그 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너부터 더 옷을 다 찢고 회개하라. 그리고 백성 모두 다 같이 통곡할 일이다. 자, 한번 35절 보시죠.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많은 재앙 속에서 리더들이 그 사건 때 뭐하고 있었느냐를 그게 결정적으로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왕이 휴가도 아니고 뭐 여행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윗의 조치는요 백성들을 못 울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울게 만들었어요.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문화적으로 승화를 시켜요. 어떻게 승화를 시키는가? 유행가를 퍼뜨려요. 문화적 공감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슬픔을 완전히 승화시키고 다 녹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애도하게 하는데 울음으로 안 되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울도록 유행가를 보급시키죠. 자, 33절 34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효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어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니까요 백성들이 더 울잖아요. 이 두 번째 눈물은요 문화적으로 승화된 눈물이에요. 그렇죠? 다시 우는 눈물은요 못 울게 하잖아요. 보통 노래 못 부르게 하잖아요. 어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아픔을 표현할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세속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같이 울고 충분히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을 저주로 증오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민족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피를 부르든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 내가 애곡하이든 너희들이 함께 울지 않는다.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교회와 국가의 비극을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요 기도와 함께 찬송가가요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교회 와서 통곡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증오심과 미움이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찬송가 하세요. 기도도 안 나올 때 찬양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37절에 오해도 다 풀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같이 찬양하세요. 그걸 인위적으로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조작해서 다 나에게 집중하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강압적이거나 또는 뭐 법대로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정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충실히 반응하고 세속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리수를 두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브넬 같은 경우는 약삭빠르게 정략적으로 성공하려고 자기가 선수를 치다가 죽임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통일시키겠다. 요압은 너무나 조급하게 칼을 휘두르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가족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같이 붙잡고 우세요. 자식들과 함께 울고 부모님과 함께 울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현실적 비책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차원의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되지 않는 정의로운 법의 실행이 불가능한 거죠. 사법적인 처리가 불가능해요. 다윗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불의한 요압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사법적으로 하면은 나라가 두 쪽이 날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과 아비새 그 따르는 군사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리 방식 이게 뭐냐면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위임해 넘겨드리는 거였어요. 왜 영적인 차원의 처벌로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압의 군사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요압을 제거할 경우에 내 편이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적으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몇 가지 일 때문에 나머지 모든 동역자들을 원수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한번 39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내 힘이 약해서 내가 왕이어도 요압과 아비새 그 가족들 그 호족 세력이 너무 강한 것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러분 굉장히 다윗은요 영적이고 기도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누명 씌우고 나라 망쳤다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악하고 강한 세력과 싸우면서 보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내 인생을 바쳐야지 악한 사람과 싸우고 강한 사람과 싸우면서 내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서 내가 더 악해진다고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만 더 증폭되는 거예요. 내가 악에게 점령당하는 게 돼요. 악은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겨야 돼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이기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요 이 악을 부끄럽게 하는 게 머리에 숯불을 넣어 뜨겁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 앞에서 악은 길을 못 써요. 나도 분노하고 나도 악하게 반응하고 그러면요 내가 악에게 이미 물들어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부끄럽게 하고 굴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동시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래적 실수 가능성에 내가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였죠. 만약 이때 다윗이 요압 죽였으면 우리아를 죽인 순간 다윗도 사법 처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요압의 명백한 범죄 앞에서 정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복수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위임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았다고 그 사람 찾아다니면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고결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심판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피해자이지만 여전히 사명자예요.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벗어날 사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심판하면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도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외함이 없다는 거 있지 않아요? 아브넬 죄 지었죠? 요압 죄 지었죠? 다윗 죄 지었어요. 누구도 심판할 자격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용서가 필요해요. 그걸 모르고 인간들이요 너무너무 설쳐요. 그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 이해하는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에게 침 뱉고 따고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오신 그들 편이에요. 그들을 굶주림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한 구원자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보낸 분을 제거하려고 하고 죽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 회개하게 하고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구원할 자를 내 기분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제거하려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거부하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너무 엄청나요. 내가 지은 죄보다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거부하고 제거하는 것은요 완전히 구원을 포기하고 저주를 자처하는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냐면 불과 30몇 년 후에 주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 유대 1차 전쟁이 일어나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다 굶겨 죽여요. 한 명도 안 남겨 다 죽여요.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들을 서로 가위바위보 해갖고 삶아 먹어요. 참혹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약에 자기들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했다면 자기를 구원을 했을 텐데 구원자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과 성향이 다르다고 공격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보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는 사실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분의 필요한 때 여러분이 구원하기 위한 귀한 사람들인데 그들 다 원수로 생각하고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뭐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보낸 구원의 통로들을 다 끊어버리는 꼴이 될 거예요. 다윗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하시고 나는 용서하고 울고 사랑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택권을 이양한 자를 위해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택권을 이양하는 자, 내 원수의 문제를 내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걸 이양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는. 근데 정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놀란 게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아브넬이 살아있어도 문제고 그렇죠? 나중에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을 텐데 악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용서하고 같이 통곡하고 울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기쁨으로 돌아서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통일이 된 인간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설립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위기의 순간마다 오해 있고 아프고 절망할 때마다 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공개적 선긋기 그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사법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공감대 형상 같이 울고 같이 찬양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세 번째는 뭐예요? 정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미래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가 그렇게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인사합시다. God is good.
3: All the time.
2: All the time.
3: God is good.
2: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 그날이 오면 나는. 자, 나는까지 한번 시작. 그날이 오면 나는. 자, 여러분,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죠.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광복절이 1945년도니까 세월로 따지면 어느새 8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을 겪으신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또 6.25 동란과 또 배고픔의 시절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또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사학자들도 우리나라가 당시 일본의 지배 아래 36년을 있었지만 아마 360년이 돼도 어려웠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고 힘이 약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광복도 물론 당시에 무릎 꿇지 아니한 독립투사들과 또 그러한 또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것이 여러분 아는 대로 8월 15일 날 그 정오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자동으로 이제 광복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6일과 9일 전인 8월 이제 11일 그리고 8월 6일 8월 9일 바로 그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카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폭탄이 떨어지면서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일본 땅에 이 원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질 것에 대한 전단지 비라라 그러죠. 또 방송이 방영된 것은 너무도 유명한 역사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비라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빨리 피신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0: 으로도 여러분이 듣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단을 받거나 방송을 들은 분은 빨리 이 도시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피난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피난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먼저 일본 군부에서는 이것을 미군의 어떤 심리전이나 유언비어로 규정했기 때문에 피난을 가는 사람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반역자로 처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물사도 갈 수가 없었다고 하죠. 두 번째는 전쟁 불감증입니다. 당시 일본 주민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공습경보 그리고 이 찌라시 전단지 살포에 이미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원폭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폭탄이 떨어져도 그냥 몇십 명 죽는 것이지 몇천 명, 몇만 명이 죽는 폭탄이 과연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피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육을 죽여야 영이 산다 그 말씀에 이어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날, 그때라고 하는 이 원어가 바욤 하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무려 44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를 도배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 그날이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말씀하지만 그날,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날이 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날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존 오웬, 옥스퍼드 대학교 학장이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하면 크로노스, 자기의 시간 안에 갇힌 사람은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하고 아, 내 인생이 어느 날 마감할 때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알든 나이가 들지 않아도 깨닫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카이로스를 아는 사람은 그 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자기 시간입니다. 나 80이야, 90이야, 나 오래 살았어. 여전히 자기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 이거 크로노스라고 하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그날이 오면 그리고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그날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땡이지 뭐 죽어봤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날에 대한 경각심이 오지 않습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날을 무시한다는 건 뭐죠? 크로노스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날엔 관심이 없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결산을 받을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자녀 잘 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영광에 취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1: 자기 영광에 취한 사람.
0: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1: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0: 자, 먼저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기 영광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술 취한 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의 교만한, 두 번째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아,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아이들을 데려가죠. 당연히 오른손에 첫 번째 아들을 대놓았죠. 므낫세를. 두 번째는 에브라임을 왼쪽에 댔는데 이 아버지가 미쳤어요.

어떻게 축도하죠, 야곱이요?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정신 들어 나갔어요? 얘가 첫째입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안다 이놈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다. 실제로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했던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번성해집니다. 더 열국이 더 어떤 강력한 나라가 되죠. 그 나라가 바로 에브라임인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게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너 사마리아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아요. 열지파가 올라갔기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도 성공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에 취합니다. 그 결과 모든 외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에 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무너지고 심판을 받지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한 자, 두 번째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술 취한 자의 특징이 뭐죠? 술 취한 자는 자기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당신 술 취했어. 무슨 내가 취했냐고. 자, 여러분 옛날 생각을 여러분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술 드신 분은 절대 취했다고 안 해요. 알딸딸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나 떠나지 않았어. 기도 안 하는데도 나 기도하고 있어.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술 취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 취한 자는 뭐죠? 허세가 있어요. 허세 뭐냐면 오늘은 내가 쏜다, 오늘은 내가 한다, 2차 가자, 3차 가자. 여러분 왜 남자들이 비즈니스 할 때 술을 먹일까요? 알딸딸 해가지고 정신없을 때 사인하게 하면, 예, 그거죠. 맹정신으로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늘 거기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모습도 뭐죠? 허세가 일어나죠. 교만한 면류관은 뭘까요? 면류관은 하나님이 쓰는 거죠. 왕이 쓰는 게 면류관인데 사마리아가 지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가만히 인생을 보면은요, 인생은 잘났든 그렇지 못하든 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뭐냐 하면 사마리아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교만한 면류관이래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할 게 뭘까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가 이렇게 외부 집회를 가면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교회 대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내가 했어, 내가 했어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셨는데 이걸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자꾸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50년이 됐잖아요. 50년 되면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지켰지, 내가 했지.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인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식을 누가 길렀어요? 내가 기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길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을 날고 싶은 개구리라고 하는 그 우화를 아시나요? 이 똑똑한 개구리가 있었대요. 이 개구리가 보니까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 보통 개구리가 못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친구 중에 황새가 있는 거예요. 황새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막대기 긴 걸 가지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힘이 세니까 하늘을 나니까 양쪽 끝에를 물고 날아라. 그 대신 내가 가운데를 내가 입으로 물고 있을마. 그러니까 양쪽의 황새가 드디어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개구리는 가운데를 물은 거예요. 이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땅에 있는 개구리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제가 뭐냐? 제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지? 누가 저런 생각을 했지? 누구야? 누구야? 얘가 올라가니까 근질근질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막 밑에서 계속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답답해서 내가 했지!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영광에 취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날이 무시한 사람이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날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게요. 그날

0: 그날이 오면 시작.
1: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0: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어김없이 28장에도 한 번 등장하죠. 그날이 오면은 주님께서 그들의 남은 백성들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면류관이 되신대요. 주님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해봤자 10점인데 몇 점이 만점이라고요? 만점. 만점이 그래야지 천국 문 열린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기껏 공로를 해봤자 10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10점. 아니 내가 목사인데요 10점. 내가 전도했는데요 10점. 이건 웃지 않는 분은 말씀을 안 들은 분인가? 아니면은 기억력이 지금 또 빤 잊어버리신 분이에요? 몇 점이 만점이라고요? 만점. 만점에 가까우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천국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남은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신 줄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아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내가 한 줄을 속고 살았어요. 아닌데 이제 돌아봤더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봉헌 때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재주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6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재판장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공평의 영. 그분의 뜻대로 그 재판관이 되신 그분이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문으로 쳐들어오는 적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것, 마귀의 유혹들, 이런 것들로부터 적을 막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믿음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귀하네. 믿음이 귀하네. 내 능력이 귀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무리 좋고 나빠도 기껏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해도 그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예쁜 사람도 거울을 봐도 누가 제일 예쁘냐 날마다 후회하고요. 덜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기껏 커봤자 키도 180이고 기껏 커봤자 작아도 뭐 다 그렇잖아요. 크게 큰 거 좋아할 것도 없어요. 위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키도 필요 없고 아멘. 네, 예쁨도 잘남도 물질도 IQ도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 선물처럼 귀한 게 없어요. 믿음이 와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지 환경으로 어렵거나 우겨싸임을 당해도 이겨나가 뚫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장을 가르쳐 히브리서 11장 거기 16명의 아벨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무엘까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자기 힘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거를 16번이나 반복했던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야. 믿음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바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신한단 말이에요. 주여 내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Look forward.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대단한 것 같아도 보면 볼수록 실망인 게 나은 거예요. 그때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많은 것들로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멀리 있는 이방 사람에게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열방과 나라들을 선교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먼 사람은 배우자라고 합니다. 가장 먼 사람은 자기 자녀라고 해요. 한 바퀴를 돌고 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노아에게 자기 가족이 보인 것도 은혜예요. 믿음이 보이면 내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가족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는 배를 마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었지만 먼저는 가족이 구원받게 되죠.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정확히 보게 됐어요.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상속자,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면류관으로 삼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 믿음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는 나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같이 약속해서 오늘 매일 성경의 이 구절을 주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어떠한가? 그날에 대한 나는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는데 두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정말 그날이 온다고 믿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늙어서 오는 그날 말고 정말 주님의 심판하심을 믿습니까? 저는 다음 생에, 다음 삶, 여기 대한 이 얘기를 생각을 할 때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 이라는 책에 나온 예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삶이 내일을 보지 못해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과연 다음 삶이 없을까라를 이란성 쌍둥이, 어머니 태안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 오빠와 여동생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너는 정말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니? 엄마 안에 있는 이게 전부 아니야? 라고 하자 동생이, 왜 오빠는 이렇게 의심이 많아? 믿지 않아?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여기는 우리가 다음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야. 그러자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를 나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니? 게다가 이 탯줄을 봐봐. 이렇게 짧은데 나가면 우리는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여기가 다 다야. 동생이 말합니다. 아니야 오빠,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큰 공간이 있을 거야. 거기는 여기보다 어둡지도 않고 빛이 가득할 거야. 어쩌면 우리는 입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발로 걸어다닐지도 몰라. 오빠가 말합니다. 말도 안 돼. 기껏 우리는 탯줄을 통해 먹을 뿐인데. 동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오빠, 엄마가 계속 한 말이 뭐야?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잖아. 우리를 보고 싶다고 했잖아. 여기가 끝이 아닌 거야. 죽음, 가장 위대한 선물.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잘 쓴 책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놀라게 된다. 다윗처럼 위악적이고, 다윗처럼 너무도 인간적이고, 다윗처럼 아슬아슬하고, 다윗처럼 약하고, 다윗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분노하고, 돌아서면 싸우고, 돌아서면 또 후회하고, 돌아서면 울고, 돌아서면 가슴을 치는 다윗, 가정적으로도 다 무너진 남편과 실패한 아버지, 다윗처럼 현실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그 같은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인생을 나눈 분기점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알기 시작한 때부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철들었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때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가 언제 인생의 분기점이 왔냐? 열심히 산 것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 생각을 못 읽을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멈출까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이것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주일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그 과정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께 묻는 연습,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공동번역인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새 사람, 그러기 위하여, 이리하여 새 사람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영어에도 consider라는 말이 있고, 어느 순간 think 해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원제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죄가 아니고

그건 결과라고 했어요.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뭔지를 늘 깨어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날이 와도 그날이 당황스럽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를 부르시는 날이군요.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0: 오늘 그날에 정말 사모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사모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T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저는 사울과 아나니아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피넓은 사건에는 위험 부담을 넘어서서 도와주었던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제게 아나니아와 같은 친구와 선배가 있었습니다. 김동환, 이병재라는 친구는 예수님을 저에게 전해주고자 열심히 저를 전도해 주었습니다. 또 박웅남, 김수택이라는 선배는 문학의 밤과 교회 행사에 저를 적극적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제게 그런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다시 눈을 열어 보게 되고 성령을 받고 목회자의 길로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비와 인생 피천덕님의 글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담비가 된다. 참 와닿는 글이어서 소개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울의 삶의 여정에서 우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나니아가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나니아가 되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우산을 써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군포 오왕 안양을 품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삼봉교회를 섬기는 이상감 목사입니다.
2: CBS

0: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0: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동호의 시인의 시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법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방법을 알려줘요. 일단 꼬박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차려입고 자주 웃기, 슬프면 참지 말고 실컷 울기, 고든 걸음으로 다시 새 길을 나서기. 꿋꿋하게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건가 봐요. 먼저 나를 잘 돌보는 일에서 시작하는 거. 제때제때 밥 먹고 좋은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고든 걸음으로 걸어 나갈 때. 이렇게 작고 평범한 일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나 봅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보듬으면서 아침을 열어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Jesus Savior, pardon me. 나는 갈 길 모르니. Master, the tempest is raging. 구주여, 광풍이 일어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제 광복절을 시작으로 주일 그리고 어제 대체 공휴일까지 3일간 이어진 연휴였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상의 시작. 요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뭔가 요일 감각이 무너진 것 같아요. 어제도 출근을 했긴 했는데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피해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물었던 여름을 잊게 하듯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서 인명, 재산 피해 입은 지역들이 있는데 특히 거제 쪽이요. 비를 간절히 바라던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으니까 역시 세상에 이 적당히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싶어요. 그냥 적당히 덥고 적당히 시원하고 적당히 비가 내렸다가 또 적당히 해가 나고 날씨도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균형도 이렇게 적당히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무난하게 보통이게 이렇게 적당한 게 참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여러분의 지난 3일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그리고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작곡의 찬송이 연결된 찬송 메들리였습니다. 마라나타님께서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을 신청하셨는데요.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이어진 접속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허경웅님, 네, 반갑습니다. 을지 연습 기간이라서 8시 출근을 위해 방송도 1시간 일찍 듣습니다. 이제 곧 출근 시작이에요. 7시 방송 때는 매번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오늘은 2시간 들을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7시부터 2부만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1부부터 우리 2시간을 함께 감사하고 좋네요. 루트님은 와 진짜 멀리 계시네요. 저 멀리 코카소스 3국 아르메니아에서 아내와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새벽 1시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항상 함께하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여행 마무리 잘하고 돌아갈게요. 진짜 딴 세상 가 계신 것 같아요. 코카소스 3국 아르메니아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여행을 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루트님의 여행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녀오셔서 다시 후기 좀 나누어주세요. 마라나타님, 허경욱님, 루트님께 제가 커피 쿠폰 전송해 놓겠습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을 아르메니아로 띄우죠.

나태주 시인이 길을 걷다가 골목길에서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린아이는 시인을 보며 활짝 웃습니다. 시인은 행복했습니다. 시인은 즉시 어린아이란 제목의 짧은 시를 씁니다.

예쁘구나 쳐다봤더니 빙긋 웃는다. 귀엽구나 생각했더니 꾸벅 인사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나라가 따로 없다.

어린아이의 예쁜 웃음 속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웃었던 이유가 뭘까?

금방 답을 찾았죠. 자신이 먼저 웃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예쁜 웃음은 시인의 웃음에 대한 반응이었죠.

내가 웃을 때 타인도 웃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고백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개를 들어 쳐다본 하늘은 활짝 웃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은 하늘이 웃고 있던 게 아니라 내가 웃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과 타인은 나의 거울이죠.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표정을 바꾸기 이전에 나의 표정을 먼저 바꾸길 원하십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의 타인의 표정을 바꾸기 전에

몸이 무겁거나 기운이 없을 땐 이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예, 토요일과 주일만 보내고 나도 우리가 월요일 아침이 힘들잖아요. 근데 토요일, 주일, 그리고 어제 대체 공휴일까지 보내고 난 오늘 화요일 아침 몸이 무거운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들었습니다. 가이더 보컬 밴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신청해 주신 꽃마리님 감사드려요. 8월 18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R 드래곤 9 아이디 쓰시는 이용구님의 사랑하는 막내 손녀 하윤이가 오늘 생일이래요. 일산 충정교회 어린이 찬양단 샤론 찬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쁜 손녀, 저를 항상 웃을 수 있게 해주는, 행복을 주는 우리 하윤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1057님 댁도 귀한 날 맞으셨군요.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 작은 누님 권혜경 권사님의 환갑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조촐하게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와, 생신 파티 가족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궁금해요. 사연 주신 분은 이분들 중에 어느 분일까? 그리고 우리 생신자 권혜경님은 어디 계실까 궁금합니다. 어휴, 다들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1057님 신청하셨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매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무엇보다 진실된 고백을 원한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빌리 조엘 어니스티로 1부 닫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0: 고기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지켜둡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지켜두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박성태의 뉴스 쇼.
5: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큰 이변 없이 정청래 후보를 8.16%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 후보 셋, 친명 후보 2명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어제 막을 내린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총정리해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이 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중진들이 나눈 골프 회동에서 개헌이 거론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크죠. 2부에서는 역시 골프 제안을 받았던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봅니다. 개헌론자로 알려진 최영두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5: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8: 신임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
5: 예, 어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변 없이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8: 네, 김민석 후보 선호 투표제 적용해서 최종 54% 얻어서 이제 민주당 새 당대표가 됐는데, 어제 관심 이제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얻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이제 선호 투표제에 따라서 3위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의 2순위 표까지 합산한 뒤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민석 대표 이제 당선 직후 당청 관계를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민석 대표의 당대표 수락연설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9: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 책임정당이 될 것입니다. 당정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0: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입니다.
1: 장관님.
2: 네, 지금 메시지 보면은 대통령에게 무조건 끌려가기보다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면서도 직언할 건 직언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 친청 워낙 이제 거세게 부딪히면서 이제 김 대표에게 주어진 이제 숙제도 당내 통합인데요. 이제 선거에서 확인된 46%의 반대편 지지층까지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았고요.
3: 예.
2: 이재명 대통령 내일 김민석 신임 대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청래 송영길 후보 까지 함께 청와대 만찬을 초청을 했습니다. 청와대도 만찬 목적을 당의 통합과 당정청 국정협력 강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난해 전당대회의 경우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열흘 뒤에야 정청래 당시 대표와 박찬대 후보를 불러서 만찬을 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틀 만에 만찬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3: 예.
2: 그만큼 이제 청와대도 이 갈등을 이제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김민석 대표 몇몇 인사 진행했는데 김태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혔고 박성준 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선 후 첫 일정으로 그 집중호우 피해를 본 거제 경남 거제를 찾아서 피해 상담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만나면서 이제 민생을 지키는 여당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3: 예, 최고위원 결과도 관심이었습니다. 친청 친명이 몇 대 몇으로 5명 중에 몇 대 몇으로 들어가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친청이 더 많았죠.
2: 네, 결과적으로 친청 3, 친명 2 이렇게인데요. 이제 5명 뽑는 선거잖아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이 후보로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지만 김민석 대표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은 친청이 3대 2로 더 많다. 이게 좀 복합적인 지도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민희 후보는 이제 최고위원 가운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친명계에서 막판에 인미의 김용호 후보 사퇴하면서 이제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는 이제 교통정리를 했는데 김용 후보는 이제 6위로 탈락을 했고요.
3: 예.
2: 어제 실시된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제 전날 이제 인미의 후보, 뭐 김용호 후보 사퇴 영향으로 김용 후보가 29.77%로 가장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 6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결국 최종 탈락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놓고서는 김민석이 이겼지만 이제 정청래도 완전 진 건 아니다 이런 평가들 당에서 나오고요. 당대표 선거에서 당정 안정론 택했지만 당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예,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네 분 패널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 당대표만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김준일 평론가님.
4: 그러니까 여론조사랑 대의원이 나오기 전까지 표차이가 김민석 정청래 표차이가 8.4%포인트였거든요.
3: 예.
4: 근데 8. 최종적으로 16%포인트로 이제 선호 투표제까지 적용해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조에서 정청래 후보가 좀 더 나온 거죠. 네, 정청래 후보가 한 뭐 3-4%포인트 더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3: 예.
4: 그리고 송영길 후보 표가 이제 뭐 예, 얼마 어떻게 나뉘었는지는 지금 뭐 확인은 안 되지만 그거를 공개를 안 했어요.
3: 예.
4: 하지만 거기에서 한 3-7로 나눠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을 겁니다. 과반으로 1차에서 과반으로 좀 끝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종적으로 선호 투표제에서 2위표 송영길 후보의 2위표까지 보게 된 것이 조금 아쉬웠을 테고 선거 결과가 뭐 이제 진영으로 굳이 보자면 6.3 지방선거처럼 뭐 어디가 이겼는지 좀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3: 예.
4: 왜냐면 친청계 최고위원도 이제 5명 중에 3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위 그대로 들어갔어요. 큰 이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 예.
4: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랑 대의원 발표하기 전에 순서가 최민희, 박선원, 서미와 이성윤, 한민수 요 순서였잖아요. 그리고 김용 후보가 이제 추격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다섯 명이 그대로 들어가서
3: 예.
4: 대세에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누가 더 나올지를 30%라 되는데 이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성윤 후보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3: 예.
4: 그래서 이성윤 후보가 좀 표를 많이 가져갔구나. 인지도가 전직도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인지도가 좀 있었나? 이렇게 좀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겼는지를 좀 알 수 없는 뭐 이런 김민석 후보가 이겼지만은 친청계도 3명이나 들어가서 앞으로 험난하다? 아니면 좀 재밌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

0: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 확 주도하는 전국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0: 아니 근데 당장은 이렇다면은 뭐 소위 말해서 친천계와 친명계가 막 부딪힐 일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예.
0: 뭐 당장 예를 들면 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막 이런 거를 이제 현안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현주 전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의 그 사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고위원회의에 보면은 이렇게 이현주 의원이 항상 이렇게 정청래 대표를 째려보고 있는 거 이렇게
1: 예.
0: 옆에서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잡혔었거든요. 상징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최민희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째려보고 있는 사진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1: 예.
0: 그 생각이 많이
1: 째려보는
0: 드네요.
1: 사진이 나올 것 같다고 예. 예상을 김준일 평론가가 해주셨는데 네. 소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최민희 최고위원이 째려보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자유라서 뭐 그거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규정하면 당신과 민심이 안정과 견제를 선택했다. 그래서 당대표를 김민석 그 신임 당대표를 선출해 줌으로써 국정운영의 안정을 꾀하겠다.
1: 예.
2: 라는 쪽에서의 당원의 좀 그 마음들이 전달이 됐고 민심 쪽에서는 그래도 현 정부를 좀 견제해야 된다는 좀 측면들이 반영이 돼서 이게 사실 뭐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저는 좀 조화로운 선택들이 좀 있다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친천계 최고위원 3명이 배치가 됨으로써 뭐 솔직히 좀 건강할 수도 있겠다.
1: 예.
2: 근데 이제 인물 요소 요소를 보다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1: 예를 들면
2: 최민희 그 최고 같은 경우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참 굉장히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1: 예.
2: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안에 숨어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도 각인이 됐고 당원들한테도 각인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 1등을 해서 이제 지도부의 월수금 나타날 텐데 김준일 평론가 말대로 김민석 대표를 째려보거나 아니면 이 국정이라든지 당의 전체적인 팀플레이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과 어깃장을 놓는 건 다르다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한 다른 목소리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일단은 조금 예, 순항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1: 다른 목소리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건강한이라는 수식을 붙인 거는 그 표현 방식, 태도
2: 네,
1: 이런 게 이제 크게 충돌은 아닐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2: 현재 처음에는 허니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정광재 소장님. 네.
3: 어제 결과를 놓고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를 보셨는지 아니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결과를 보고 얼굴을 웃으려고 하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 이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결과를 보고도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김민석이 이겼지만 정청래도 완전히 진 것도 아니다. 이 표현을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국민의힘도 완전히 진 것은 아니다.
1: 예.
3: 그런 평가랑 완전히 등치되는 개념일 것 같아요. 여튼 이번 그 당권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은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당내 주류 세력을 한번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1: 예.
3: 그게 역부족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부족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자체 과반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고 최고위원 구성에서도 본인들은 당연히 친명 후보가 3명 들어갈기를 희망했겠지만 어쨌든 팀 정청래라고 하는 데서 전략을 잘 짜고 나온 것 같아요. 3명의 어떤 그 표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3명의 최고위원을 배출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기분이 그렇게 썩 좋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1: 예.
3: 그렇다고 뭐 결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의 뭐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청 관계는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있을 건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총선이 한 8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었을 때 그때는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최고의 지도부 구성이.
1: 예.
3: 왜냐하면 앞으로 1년간은 큰 어떤 정치적으로 대결할 소재들이 없을 것 같은데 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부각될 수 있고 이른바 뭐 공천 과정에서의 친명공천 아니면 친청 배제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충돌 요인은

0: 남아 있겠죠.
1: 좀 뒤로 총선이 가까워질 때 이제 좀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팀 기자?
2: 아까 정강재 소장님이 뉴 이재명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번에 수도권 선거를 거치면서 뉴 이재명이 아직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그러니까 친명계 지지나 지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작년에는 작년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 메시지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었고 뭐 그렇다고 이번에 메시지가 명확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제 친명 후보를 좀 지지해야 된다는 이 당 프로세스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그렇게 많이 통하지 않은 거잖아요.
1: 친명과 친청이 뭐 정확히 대립을 하는지 어쩐지는 뭐 얘기하기 그렇겠지만 일단 명확하게 규정되고 서로 분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2: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그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는 좀 순간순간 많이 나올 것이다. 국면에서. 예. 그리고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참전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추미애 지사가 참전한 것을 두고서는 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이번에 이 강성 지지층의 비율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 뉴 이재명이라고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오래된 민주당 주류 또는 뭐 친노 또는 친문 이 세력의 건재함도 이번에 좀 보여준 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로 나온다는 거고 예 이제 그러면 앞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은 초반에는 크게 갈등이 이른바 친명 친창의 갈등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공소취소 문제랄지 뭐 세제 개편안 여러 현안들은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김인석 대표 앞날이 저는 꼭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좀 당선되자마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 밝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안들을 쭉 앞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을 좀 시간 나름의 시간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부동산 문제 지금 세제나 이런 거 당정 협의도 해가지고 좀 다시 민심 돌아선 민심을 좀 더 다시 복귀하게 예. 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고 말씀하신 지금 공소취소 이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뭐 지금 한겨레하고 인터뷰에서는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판받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 공소취소를 그 특검에서 할지 아니면은 검찰에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조작된 게 있다면은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조작을 어떻게 밝혀낼 거냐. 지금 미래인권위원회 검찰 법무부에서 예. 거기에서 지금 옛날 거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안 나오면은 이제 특검하자고 할 것 같고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전국의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도 지금 얘기했던 개헌 문제 예. 이것도 지금 올해부터도 야당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오면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강릉 국회의원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됐고 그래서 강릉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기에서 본인의 또 재신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그 다음에 이제 공천 이게 하나 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2인자의 저주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지금 대표로 끝날 본인의 야망은 대표로 끝날 뿐은 아니라고 봐요.
1: 예.
3: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거를 성과로 해서 대선으로 갈 텐데 자고로 역대 정권에서 약간 예스맨 같은 2인자는 최종적으로 픽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대통령하고의 적절한 각을 세우고 긴장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김민석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는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예.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 순간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고비가 매우 많이 자주 찾아올 것 같다.
1: 비슷하.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권리당원의 투표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강한 목소리 강한 메시지 나오기 마련인데 김민석 후보가 이제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당선 소감의 민생을 앞에 얘기했잖아요.
4: 네네.
1: 그러면 좀 당 기조가 변할지 민주당이 진화하겠다고 표현했거든요. 송영주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김민석 신임당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의 첫 일정이 지금 물난리가 난 거제로 향했습니다.
1: 예.
4: 일하는 민주당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어떤 국민들의 태도가 워커홀릭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건데 아마 김민석 당대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1: 예.
4: 사실 이게 개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선거 이후에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일만큼 뭐 이렇게 뭐 이견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일 열심히 하자는데 뭐 옆에서 다른 뭐 친정계 후보들이라든지 반대에 있는 분들이 이 선거는 내가 이겼고 뭐 결국에는 뭐 당원들의 마음 자체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거는 통하지 않죠.
1: 예.
4: 일합시다 하면 갑자기 그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대표의 기조는 잘 잡으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부딪히는 것도 인사 문제로 좀 부딪힐 거예요. 처음에 인선.
1: 인선.
4: 예. 뭐 인선인데 기본적으로 사무총장 대변인 비서실장이야 이제 당대표 할 수 있는데 좀 세세한 당직에 대한 인선 부분들이 최고위에서 부딪혔을 때 불협화음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지금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 선거의 후유증은 남을 것 같고 정청래 의원이 선거 직후에 태세를 조금은 좀 패배를 하고 나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보다는
1: 예.
4: 사실상 이 선거 자체가 본인이 이긴 거와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1: 예.
4: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다음 최고위에서 이 친천계 최고위원들의 메시지가 거칠게 나가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친명 최고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영을 다독이는 좀 모습들을 정청래 의원이나 뭐 김민석 대표나 그 친천계 최고위원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허니문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1: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4: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고 가장 제가 우려하시는 분은 오늘 박성태 뉴스쇼에 예. 인터뷰를 하시는 1위 최고위원 후보의 입이 예. 오늘 궁금하다.
1: 최민희 의원이 2부에 지금 전화 연결이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가 예정이 되는데 아마 가는 길에 연결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낼까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0: 저는 언뜻 그 이번 당권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당에 관철됐다 이런 예.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시간 가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앵커께서 궁금해하셨던 뭐 세제 개편이라든가 공소 취소 있잖아요.
1: 예.
0: 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벌써 세제 개편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라든가 뭐 양도세 이런 것들 개별적인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왔을 때 충분히 더 검토해서 국회로 정부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세제 개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대통령 이거 못 추진 못할 겁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민심 거슬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구나 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올림픽공원 집회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1: 예.
0: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분노한 2030 세대들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 권력을 이용한 공소 취소를 추진한다? 이거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소 취소로 가면 당도 정부도 망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가 그 아무리 뭐 청와대 출장소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진 못할 것 같고요. 아까 예스맨이 2인자로 성공 못한다. 진짜 성공 못하죠. 왜냐? 우리 역대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역대 그 말기에 임기 예. 말기에 지지율이 40%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럼 40%밖에 안 되는 현역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스맨 어떻게 차기 권력으로서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뭐 이낙연 총리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 진 거잖아요.
1: 예.
0: 어쨌든 2인자가 다시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권력과 싸우지 않고는 우리나라 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1: 나올 수가 없다.
4: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됐는데 뭐 2인자, 1인자 이런 그 저 정치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예.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지금

0: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지도부가 들어섰으니까 저는 개각 카드를 꺼낼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새롭게 이제 쇄신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장관 인선을 하면서 좀 국정 전환을 시도할 것 같고 청와대 인사도 좀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저는 공소시효권은 지금 나올 때는 아니다. 반도체 등등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나 부동산 주식 시장에 대한 법안 처리들이 꽤 남아 있어요. 저는 그런 일로 승부하는 쪽으로 일단은 첫 단추를 깨는
1: 예.
0: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1: 그러면 내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네. 만찬을 갖잖아요.
0: 네.
1: 이전보다는 좀 빨리 신임 지도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했던 후보들 그중에 이제 선출된 대표도 있고요. 네. 같이 만나는 건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또 이 자리에서 개각 얘기도 나올지. 소영주 소장은
0: 개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그 일적인 얘기들, 세제 개편한 부동산 주식 얘기들 좀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부분들이 좀 동력을 못 얻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세 분이 힘을 합쳐서 좀 해달라라는
1: 예.
0: 것이고 저는 정청래 의원에게 조금 더 당부하는 말들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다독여줘야만 결국에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일성으로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하겠다라는 통합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이 계속 시끄럽다는 것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빠르게 불러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서 봉합을 하고 저는 송영길 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서 이번 전당대회도 거의 뭐 이 주목받는 꼴찌였지만 주목받는 예. 역할들을 많이 했듯이 끝나고 나서 통합의 감초 역할들을 송영길 의원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 낙선자까지 부른 게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때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딱 되니까 그때 뭐 나경원 뭐 등등해서
1: 예.
2: 낙선자들까지 다 불렀거든요.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아니냐.
1: 예.
2: 그래서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제 언론들이 해석을 했고 이번에는 진짜 당정 그러니까 그 당내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화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낙선자까지 다 부르는 것도 조금
1: 예.
2: 과거와는 다른 좀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뭐 지금 댓글에도 뭐 신임 당대표한테 저주를 퍼부어라 막 김준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1: 예.
2: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 한겨레 그 성한용 선임 기자가
1: 예.
2: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되게 유명해요. 화제가 됐어요. 그게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정청래가 되면 망한다. 김민석이 되면 연말쯤 더 크게 망한다. 이거 어쩌면 좋겠냐. 뭐 이런 어딩은
1: 예. 칼럼을 저도 봤는데
2: 예.
1: 성한용 칼럼니스트가 이제. 누군가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근데 또 듣기로는 본인이 그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걸로 예, 듣기도 했습니다.
2: 그러니까
1: 있습니다.
2: 이게 그 공소 취소나 뭐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당이 완전히 난리가 날 거다,
1: 예.
2: 그러니까 추락할 거다 뭐 이런 우려를 지금 한 내용인데 굉장히 지금 첩첩삼중해 진짜로. 예, 그것도 있고 지금 형사소송법 재개정 이슈도 있거든요.
1: 예,
2: 이거는
1: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문제 등.
2: 예, 뭐 지금 당장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검경 합수본 문제 지난번에 지금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막 이견을 노출하고 그랬잖아요.
1: 예.
2: 파견이 검사가 가능하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친청계와 친명계가 이거는 제대로 붙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양보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야 되는 필요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1: 예.
2: 그러면 이건 당내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다. 뭐 하나 쉬운 게 하나가 없다.
3: 네. 아니, 결국 저는 이 알파이자 오메가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끊어내지 않고 이것을 뭐 당을 이용해서 공소 취소를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논란이 됐었던 연임 개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부각될수록 민주당과 대통령 모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아까 송환영 칼럼니스트가 지적한 것도 그런 문제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를 해갖고 어떤 식으로든 본인 사법 리스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 그 국민이 용인하겠냐 이거죠.
1: 예.
3: 저는 이번에 그 뭐 만찬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를 크게 다독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왜냐면 엇나가면 안 되니까.
1: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장관 자리를 한번 약속을 제가 한다든지.
0: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요? 송영길 후보만 외교부 장관 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도 입각해서 한번 행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적어도 오퍼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당장 받아들일 거냐? 그건 또 별개 얘기했죠. 뭐 인사청문회라든가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2: 예.
0: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느냐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당에 전가시켜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 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유시민 작가가 뛰쳐나오겠죠.
2: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를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광고를 듣고 네. 좀 더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예. 지금 댓글에는 뭐 김준희 평론가 아까 말씀하신 것 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뉴스의 댓글 창이기 때문에 예.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5: 됩니다. 제가 뭐 유시민 작가처럼 필연적 실패 길로 갈 것이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만만치 않다 얘기한 건데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6: 아니 욕먹으면 오래 살아요. 그냥 그런다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다양한 비판 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이해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2: 예.
6: 저 아까 정강제 우리 소장께서 늘 얘기하시는데 마치 이재명 대통령 이꼬르 사법 리스크 이것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다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소취소라든지 무슨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의 연임 부분들 나오지도 않았고 나올 생각도 없어요. 김인석 당대표의 메시지 첫 일성이 민생입니다. 민생. 그래서 이 유시민의 ABC론을 거꾸로 보니까 캡이다. 예. 캡스다. 택시. 그래서 국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당이 되겠다. 민생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민생을 강조하는데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공소취소권이나 이런 거를 그 추진할 리는 만무하다라는 것이고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달래는 차원에서 인사에 대한 개각을 실시한다. 그것도 또 맞지 않죠.
2: 예.
6: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전부터 외교 쪽에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무성했다. 것이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청래 측근 쪽에서는 뭐 이렇게 장관 지위가 있었는데 거부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저는 사실상 그냥 세 명을 앉혀놓고 대통령의 의지를 얘기하고 이제 각자 판단해라 여기까지다.
2: 예.
6: 내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더라고 저는 딱 선을 긋는 만남이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한쪽 편을 달래는 정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하고 싶어요.
2: 정광재 대변인은 좀 달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을. 소영주 소장님은 이제 선을 긋을 것이다.
6: 선을 긋는
2: 달래진 것이다. 않을 것이다.
6: 예, 달래다기보다는 인사로. 마지막 이제 그 대통령의 의중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해도는 각자로 책임져라 이제 그렇게 되겠죠.
2: 예, 이제 뭐 컸으니까 알아서 사셔라. 뭐 그런, 이런 느낌
6: 그런
2: 나는
6: 느낌으로
2: 것이죠.
6: 저는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2: 정청래 의원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패배하면서 나는 졌지만 지지자는 승리했다. 보통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번엔 조직이 너무 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번 전당대회 이 과정을 쭉 보면. 후보들 간도 문제지만 지지층 간의 갈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각 후보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에 보면 사실은 상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나왔어요. 조팀 기자는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후보들은 모르겠지만 또 의원들이고 중진 의원들이니까 이분들이야 화합할 수 있지만 지지층 간의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다독해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7: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 나오고 나서도 그 지금 지지자들 고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 막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재명 예. 대통령.

0: 명예에 대한 것도 기존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킨다 이런 게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 버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1: 친청 지지층에서
0: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극렬하게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하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그 서영주 소장님 당직 인사 이런 거 얘기했지만 당직 인사 측면에서 조금 배분하는 탕평 인사를 하는 식으로 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초반에는 좀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런 걸좀 안고 갈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수면 아래에는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하는 게그 친청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도권 표심 얘기를 많이 해요. 수도권은 그뭐 의원들이나 이런 조직이 닿지 않는 곳에 정말 모래알처럼 펼쳐져 있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세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갈등 국면에서 그 지지자들 그런 반발은 계속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초반에는 조금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1: 예, 김민석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어제 일부 인선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최고위를 열고 박성준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임명하고요. 대표 비서실장으로는 김태선 의원을 또 선임했습니다. 두 명은 사실 이전부터 강한 친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박성준 의원은 수석 대변인을 했었고 김태선 의원도 뭐 수행실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어떻게 할지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2030 청년을 한 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정민철 그 후보가 그 정책위 부의장인가요? 정민철? 그분이 들어갈지 여부가 좀 궁금해요.
1: 예.
2: 뭐 일종의 이제 명픽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약간 뭐 본인이 이제 그 기타급 문제로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울다가 나중에 뭐 이제 테슬라 차가 있다는 예. 5천만 원짜리 차가 있어서 약간 뭐 악어의 눈물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본인이 잘 해명을 했고
1: 예.
2: 어쨌든 좀 이제 이게 어떤 2030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 그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좀 이런 거의 차원이라고 보면은 꼭 정민철이 아니더라도 저는 뭐 상징적으로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게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1: 예.
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너무 이제 뭐 친명이다 아니다 이런 친소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젊은 세대들 중에서 이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또 반영할 수 있는
1: 예.
2: 이런 사람들이 좀 최고위원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또 더 김민석답지 않나.
1: 굳이 정치권 인사 아니어도.
2: 예, 정치권 인사가 아니.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민주당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발굴하는 그런 능력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1: 예,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김민석 대표의 브레인이다.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2: 누구요?
1: 아, 발굴해야 되니까 지금은 마땅치가 않겠네요. 예. 근데 다 발굴이다. 서영주 소장님이 만약 추천한다면 청년 최고위원
3: 조금 그 튀는 청년보다는 예. 조금 더 청년 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친구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뭐 인플루언스나 이런 그 주목받는
1: 예.
3: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팬덤의 맛을 아는 그런 예. 사람 말고 진짜로 청년들의 현장에서의 땀 흘리는 모습들 속에서 그런 의제들을 고민했던 친구들을 좀 거기에 앉혀놓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사실 그 이 팬덤이라든지 그 동접 아니면 구독자 이런 데 조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청년층에서도 예. 이게 싸움닭이 될 수가 있어요.
1: 지금 이제 쭉 해석하면 우회적으로 서영수 선생님이 길게 얘기하시는데 정민철 전 부의장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
3: 저는
1: 이렇게.
3: 조금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좀 그 청년 현장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묵묵히 일했던 친구를 발굴해서 앉혀놓는 것.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네. 그건 좀 그렇잖아.
4: 아니, 제가 좀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1: 잠시만요, 서영수 선생님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은기 평론가를 엄청나게 추천 많이 하거든요.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얘기는 안 하네요.
3: 그게 너무 사심이 들어가서 안 되는데 하은기 같은 친구들이 훌륭하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4: 민주당의 청년 인력풀에 대해서 제가 많이는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1: 예.
4: 근데 이번에 그래도 비교적 각광받고 두각을 나타냈었던 김보미 그 강진군 전 예. 의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중용해서 한번 청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0: 활용해서 일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아,
0: 이분이
1: 그러네요.
0: 그 정청래 민당 당대표 후보 앞에서 그 강단 있게 비판하는 그 명연설 보셨잖아요.
1: 예.
0: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당내 주류는 86 운동권 세대 아닙니까? 86 운동권 세대들이 언제까지 이 민주당의 주류로서 그 꼰대 역할에 있을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런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김범희 후보 같은 분을 그 기용한다면 국민들에게 훨씬 더 감동과 아 뭔가 좀 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1: 예
0: 저는 그분을
1: 정광대 소장님은 김보미 강진구 네. 전 의회 의장을 네. 추천을 했습니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무총장 자리가 진짜 관심일 것 같아요.
1: 잠시만요 이제 지명 최고위원부터
2: 최고 얘기하기
1: 댓글창에 지금 하원기 평론가 나오니까 지금
3: 뭐라고 해요?
1: 하원기 같은 소리 안 해라고 하고 바로 그 밑에 하원기 좋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근데, 하원기 레알 편파지라고 하고 바로 또 그 위에 하원기가 낫네요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많이 나옵니다.
3: 제가 그 지금 정광재 소장 얘기하는 것 중에 김보미 후보 자격이 되죠.
1: 네.
3: 근데 저는 이제 이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튀는 사람들을 지명직 최고에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당의 지도부는 싸움터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게 원래 기본인데 우리가 이제 정치 평론을 하다 보면 마치 지도부가 열리면 싸워야 이게 재미가 있고
1: 예.
3: 그다음에 뭔가 좀 뉴스가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는데 예를 들면 김범희 후보 같은 경우도 자질은 되나 모두가기를 하는 그런 분이 거기에 앉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중하고 이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좀 오래된 사람들이 청년층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1: 예.
3: 정치색을 떠나서 진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거기 있으면 좋겠다.
1: 청년 대변할 수 있다. 네.
3: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지명직 최고 한 명 더 이제 뭐 이 지명을 해야 되는데 지방
1: 예.
3: 쪽에 조금 낙후된 쪽에 좀 이렇게 보완을 위해서 좀 지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임미애 후보.
1: 임미애. 지금 댓글창에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지명직 최고는 임미애 의원이 괜찮다.
3: 저는
1: 얘기도
3: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경북이란 소위 지역에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렇게 정말 헌신하면서 오랫동안 예. 정치를 했으면 저는 거기에 임미애 후보를 앉혀놓는 것들이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1: 저희가 뭐 아무런 권리나 권한도 없지만 저희가 민심 최고이라고 가정하고
0: 그 한 명은 겹치네요.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1: 임미애 찬성입니까? 임미애 의원 찬성입니까? 김진일 평론가 찬성입니까?
4: 아니, 근데 저는 이제
1: 아, 반대 나왔네요.
4: 저는 반대 이게
3: 나와야죠.
4: 뭐 임미애 후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 의성이라는 그런 험지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계속 출마도 하고 뭐 시의원이나 당선도 되고 뭐 이런 분인데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다가 사퇴를 하신 분인데 그거를 하는 게 맞나?
1: 예.
4: 조금 그래. 다른 당직을 중용하는 게 맞지. 최고위원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그 사퇴 막판에 삭퇴한 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에 중용했으면 좋겠고 서영주 소장님 의견에 좀 제가 반대라는 게 김보미 후보가 모두가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후보와 86세대들 그러면은 그거는 다 모두가 다 늙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김민석 뭐 정청래 송영길 다 늙었으니까
1: 아니,
4: 그들을
1: 늙었다기보다 우리가 좀
3: 나이가 들었다.
4: 아 늙은 거 맞죠. 686에서 이제 786을 향해서 가는데. 아예 저도 늙었습니다. 아, 예, 저도 이제 예. 50대에서 이제 60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1: 그러면 제가 더 나이 제가 많은데, 말하는 거는 저 뭐가 돼요.
4: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예. 거는 그 자격이 없다라고 보세요. 그게 모두가기가 아니라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1: 예.
4: 그런 거고 하원기 소장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데 자기는 선출직만 하지 지명직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어요. 아, 예. 근데 하원기가 들어가면은 최민희는 잘 잡겠다. 네, 그 생각이 드네요.
3: 아니,
4: 재미는 있겠다.
0: 그거 굉장히 시끄럽겠죠.
3: 아니, 최민희 최고는 저도 잘 잡을 수 있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건 김보미 후보의 자격 없음을 얘기해야지 한 건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이번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 저기 전당대회 나온 분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번 전당대회 무관한 분들을 거기에 앉히면 좋겠다. 다만 이제 임미애 후보는 지역의 상징성, 그다음에 전국 정당으로 가는 의미에서 다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앉혀놓으면
1: 예.
3: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보미 후보도 훌륭한데 좀 새로운 청년들로 좀 자리를 해라.
1: 알겠습니다.
2: 네, 청년 최고 청년 이제 정치인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들은 얘기 중에 제가 아 이거는 좀 새겨볼 만하다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 정치인이라고서 딱 나온 사람들이 너무 옛날 정당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뭐 청년 정치인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냐? 그건 실제로 지금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정치 그 신진 세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는 당 안에서 좀 다 잡혀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하은기는 좀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서도 하은기 평론가는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최고위에 있으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3: 네. 그럼요. 네,
1: 그리고, 아니, 그리고 또 재훈님이 댓글에 소용주 추천합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재훈님에게는 소용주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커피 쿠폰을 나중에 드리시든지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3: 감사합니다.
1: 혹시 아시는
3: 근데,
1: 분은
3: 근데 아닌데. 중요한 게 제가 청년에서 벗어났어요.
1: 지명직이 두 명이잖아요. 지명직이 두 명이니까.
3: 두 명인데 거기는 청년 몽신이니까 난 아니야.
0: 평론가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예. 또 당내에 어떤 분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대립각을 많이 세웠던 분이고 이른바 뉴 이재명의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촉탁 용역 평론가의 대명사 같은 분인데 예. 이걸 또 최고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면
3: 우리가
0: 말이
3: 이거를
0: 안 되죠.
3: 이거 다큐로 너무 들어갔어. 그렇죠. 한 네. 얘기라는 거 그냥
1: 한 얘기인데. 네. 혹시 향기 대변인께는 아무 상관 없다 없는 공인되자는 권리도 없는 민심 최고위에 그냥 얘기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저희 댓글에 보니까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역시 뉴스쇼가 진영에 그렇죠. 얽매이지 않는 예. 뭐 좋다 나쁘다가 정말 극명으로 다양하게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용산공원의 아파트.
1: 네,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 네. 이전에 발표할 때는 용산 어린이 정원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원 전체에 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2: 네, 김윤덕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 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예. 이제 논란이 일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3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용산공원 전체를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적합한 부지를 찾겠다 이런 의미라는 설명이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논란이 될 사안이 많은 게 용산공원 같은 경우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 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원래 이제 전부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파트로 짓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용산 공원까지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건 그만큼 이제 서울 안에 이제 공급할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다면서 용산은 워낙 입지가 좋고 또 여기 안 땅도 막 90만 평 규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용산 공원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는 당연히 이제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1: 예.
2: 그러니까 결국 또 명분 싸움인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 논리는 미래 세대에게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서울시는 미래 세대에게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녹지를 온전히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미래 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cm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은 한 상황인데
1: 예.
2: 이런 가운데 이제 목요일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회동 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좀 접점을 찾아낼지 이게 좀 관심인 상황입니다.
1: 예,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다고 용산공원이 전체 3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전체에 다 주택을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 300만 제곱미터의 터 안에서 일부에 짓겠다라는 건데 어린이 정원은 그 안에 30만 제곱인데 네,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300만 안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쟁점을 보면 쾌적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허파 같은 용산 공원은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고 지금 당장 살 곳도 없는데 무슨 쾌적함이냐 집부터 짓자가 2번인 것도 다른 쟁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4: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2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용산 공원에 10만 호를 짓겠다고 했어요.
1: 예.
4: 근데 10만 호를 지으려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그 어린이 공원이 용산 어린이 공원이 9만 평, 30만 제곱미터잖아요. 여기에 빽빽하게 지으면은 1만 호에서 2만 호까지, 2만 호는 좀 무리고 한 1만 호 이상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예. 500% 이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애초에 이 여기에 어린이 공원 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염두에 둔 거였어요.
1: 예.
4: 2022년 대선 때. 근데 이게 이제 좀 이 법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반드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고 예. 용도 변경을 금지를

0: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을 바꾸면은 사실상 서울시랑 협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뭐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공급 의지를 여기다 청년 주택을 특히 많이 지어서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약간 정치적인 전선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렇게 의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이거를 발목을 잡고 있어. 반대라고. 지금 서울시는 계속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 이거 정부가 규제 안 풀어줘가지고 지금 예.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정부는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서울시가 문제야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는 약간 그런 정치적 측면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 법을 그냥 여당이 단독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지 뭐 이것도 전국의 하반기 내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2: 근데 공급도 공급인데 이게 이제 용산공원이라는 게 쾌적한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고 노른자거든요. 거기 좋아요. 거기에 이제 청년 주택을 준다는 것들은 꼭 돈 있는 사람만 쾌적한 환경이 좋은데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 것이고 여기 이제 용산공원 부지는 전체의 공급에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도 이해는 돼요. 서울시장이니까 용산공원을 뭐 지키겠다.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 주겠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미래를 세대들을 봤을 때는 왜 수도권에만 살 거라고 규정을 하죠? 지금 5국 3택이고 지방으로 가서 지방에 예. 많은 어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정지여건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미래 청사진을 봤을 때는 용산공원에 이런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런 공급하는 것들이 크게 예. 뭐 이렇게 뭐 우려할 건 아니다. 왜 수도권에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봐요.
1: 예.
3: 도심의 개발과 녹지 보존 이 논쟁은요 하루 이틀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벌써 19세기 뉴욕에 그 센트럴파크 만들 때도 있었던 얘기예요. 당시에 그 조경했었던 프레드릭 롬스테드가 예. 여기에 이 센트럴파크 공원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동 지어야 될 거다라고 했던 말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공론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공론화해서 국민 여론이 지금 과연 용산의 어린 공원을 비롯해서 녹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지 않겠고 그냥 보존해서 미래 세대가 향유할 자산으로 두는 것이 좋겠느냐 물어본다면 글쎄 뭐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보존에 대한 욕구가 클 것 같아요.
1: 예.
3: 그러면 지금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심 재개발, 재건축 이 문제만으로도 당장 급한 불 끌 수 있는데 왜 그린벨트 훼손이나 용산 녹지에 대한 훼손 이걸 먼저 고민하느냐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3: 이거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공론화해서 전문가들의 평가해서 정부가 서울시가 조율할 문제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권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국회에서 바꿔서 예. 서울시 허가 없이도 우리가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었을 때 그 후가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하는 거잖아요.
1: 지금 뭐 댓글도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극락버터플라이님은 삼각지 그 중심에 무슨 아파트를 짓냐 답답하게 이런 의견도 용산공원에 절대 아파트 안 된다는 의견도 많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접수아리 같은 분은 서울에 왜 녹지가 필요하냐 차 타고 10분만 나가도 산이고 녹지 투성이다 아파트 지어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공원이 먼저냐 집이 먼저냐 쾌적함이 먼저냐 살 곳이 먼저냐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서 있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태임 기자?
4: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용산공원 그 주변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만 네. 용산공원 혜택을 누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공원이 이제 공급부지로 예전부터 좀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1: 예.
4: 표면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공원조성법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1: 예.
4: 그 당시에 세웠던 이제 공원조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걸 깨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반발도 있는 상황이라 당내에서 이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이런 얘기도 있네요. 로에베님은 동네 주변에 작은 공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초밥님은 한강을 아예 흙으로 덮고 아파트를 짓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0: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미국

0: 토지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슈가 됐었는데 토지가 오염이 됐어요.
1: 예.
0: 그래서 이거를 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착공을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보면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신속한 공급 대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라서 좀 차분히 볼 필요는 있다.
1: 차분히 볼 필요는 있다.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예, 오늘 뉴스쇼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초대받았지만 일단 다른 일정 때문에 가지는 못했던 국민의힘 최용두 의원을 연결해서 개헌에 대한 생각 무엇인지 또 그때 당시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최민희 의원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김민석 당대표와의 호흡 어떻게 맞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3: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0: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0: 확인하세요.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인터뷰는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만나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연일 논란 또 화제죠. 실제로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초대받았던 최형두 의원과 함께 개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어제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최민희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선 소감부터 앞으로 김민석 당대표와의 호흡은 어떻게 맞춰나갈 건지 입장 들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지역 피해 상황 알아봅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경남 거제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주민 한 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경남 거제 폭우 피해 상황 그리고 산사태 등의 원인과 대처방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3: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2: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호영 또 김태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를 쳤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국민의힘 개헌특위 소속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김태호 의원과 칠 때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냈다. 원래 이제 김태호 의원이 먼저 꺼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X에 소셜미디어에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 구상까지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전에 골프 제안을 직접 받았던 최형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네. 지난 6월과 7월에 주호영, 박덕흠 의원 그리고 7호에 김태호 의원 등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래 최영도 의원님도 처음 이 제안을 받았다고요?
3: 글쎄입니다. 순서가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 예.
3: 당시는 뭐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었고요.
2: 예.
3: 언론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약속을

0: 같다. 그래서 골프채를 잡고 주말에 골프 연습을 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예.
0: 예,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회동은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골프 광이기 때문에.
1: 예.
0: 뭐 아베 총리와도 그런 골프로 우정을 다졌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외교수단이었는데, 뭐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워싱턴 특파원 출신이고.
1: 예.
0: 또 지난 봄에 한미 의원연맹으로 미국을 다녀오면서 최근에 한미 간의 민감한 이슈들을 미국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과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걸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1: 예.
0: 지금 2개월 뒤에 뒤늦게 보니까 이게 뭐 개헌특위였다는데, 근데 그것도 좀 뭐 너무 과도한 프레임 같은데, 왜냐하니까 주호영 부의장한테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1: 예.
0: 여러 차례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현직 국회 부의장과,
1: 예.
0: 국회의장, 그래서 국회의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조영 부의장은 이제 올 말로 끝났고, 우리는 또 박덕흠 부의장이 새로 되었고,
1: 예.
0: 또 이제 조정식 의장이 새로 되었으니까, 국회 의장단 부의장과 이제 대통령의 골프 형식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뭐 다른 의원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을 때 아마 저 원내대표랑 상의를 했다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은 주말에는 지역구 일정을 철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예. 그리고 21대 들어서는 골프를 치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제 짐작에 그 뭐 당시 구체적인 의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는 문제 이런 거라면은 미국 의제라면은 뭐 다른 기회에 청와대나 정부 쪽에 또 우리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기회가 많으니까,
1: 예.
0: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골프 약속, 골프 제안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당연히 치지 않았고요.
1: 이 골프는 안 쳤고, 하나하나 좀 사실관계부터, 예.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1: 최영두 의원님께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치자고 하는데 같이 칩시다라고 한 거는 혹시 청와대입니까? 아니면 야당 의원입니까?
0: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국회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이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연락이 왔고, 뭐 저희들이 이제 짐작할 뿐이지, 예, 짐작할 뿐이죠. 예.
1: 일부 보도에는
0: 네네.
1: 마침 이제 당시 제안을 받았던 분들, 네. 주호영 의원은 골프를 쳤고, 그리고 신성범, 네. 그다음에 최용두 의원님은 개헌특위 소속이어서 개헌을 고리로 해서 골프를 치려 한 거 아닌가라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보도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과 골프를 칠 때는 개헌 얘기는 아예 없었다고 해서요.
0: 네, 예.
1: 이런 골프를 친 연결고리는 혹시 개헌특위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소에 알던 의원들입니까?
0: 예, 아닙니다. 저 뭐 의원들이 누가 같이 조를 짜서 치는지를 알 길이 없었고, 저는 뭐 거절했기 때문에,
1: 예.
0: 물어볼 수도 없었고, 또 보니까 지금 뭐 다 그렇게 의원들을 팀을 짜서 했다기보다는,
1: 예.
0: 아마 뭐 대통령실 팀이나 이렇게 또 주말에 골프를 잡으면서 야당 의원, 여당 의원 이렇게 막 같이 말하자면 초청하는 시기 아니었나 싶은데,
1: 예.
0: 개헌특위라는 그거는 지금 조금 글쎄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보니까 야 참 이 청와대가 집요하구나 생각되기도 하는데,
1: 예.
0: 개헌특위 그 당시 우리가 했던 개헌특위는 언제였냐면은 계엄이 나고 이제 탄핵 국면이 시작되고 조기 대선이 이제 예상되던 시점에서,
1: 예.
0: 당시에 여야를 특히 이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당시는 이제 여당 야당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해서,
1: 예.
0: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직무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이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의 이 위기, 정치의 분열이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21대 22대 국회에서 개헌 이야기는 많았죠. 그래서 그 시기에 여야에서 지금 탄핵 국면 또 이 계엄 또 계엄 해제,
1: 예.
0: 이런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차원에서 여야 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이게 뭐 개헌특위라는 게 주호영 부의장이랑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1: 예.
0: 당시 당에서 만약에 개헌 논의가 있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를 두고,
1: 예.
0: 하고서 논의한 건데, 그거는 2022년 벌써 2년 전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2025년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선되기도 전이고, 당시 당대표일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 예.
0: 이제, 새롭게 다시 국회의장이 새로 취임한 뒤로 또 기원론을 꺼내고, 또 앞서 이제, 우원식 의장 때, 뭐, 원포인트 기원이라도 해보자. 기원하기
1: 예.
0: 너무 어려우니.

0: 그런 이야기가 제기됐습니다만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당에서 크게 논란이 어떤 그 주제가 됐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 예. 제가 알기로는 네. 최영두 의원님 그리고 신성범 네. 의원에게 대통령의 골프를 제안한 건 주호영 의원이 처음 어쨌든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고 처음 거절했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들하고 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0: 그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처음 받고서 이게 무슨 외교를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난 뭐 이런 제 나름으로 착각을 했는데
1: 예.
0: 그 제안을 받고 며칠 뒤에 우리 당에서 몇몇 의원이 다른 의원도 제안을 받았다.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 예 거절했다 생각했고 조영 부의장은 지금 기사를 보고 그동안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1: 예.
0: 조영 부의장이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래서 또 뭐 제안이 와서 그러면은 저는 부의장을 그만두었으니
1: 예.
0: 새로운 부의장과 국회의장 아마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장단과 대통령 간에 골프 약속이 됐던 것 같고요.
1: 알겠습니다.
0: 그건 어떤 일이 아무튼 대상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대목이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인데
1: 예.
0: 그게 뭐 그렇게 해서 조영 부의장이 그 골프를 중간에 제안한 건 아니고 청와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건 국회를 담당하는 통로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청와대에서 주호영 전 부의장에게 제안을 하고 주호영 부의장이 그러면 이분들하고 치는 게 좋겠다. 처음엔 거절했다가 그걸 다시 청와대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청와대에서 연락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0: 아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신성범 의원이나 다 3선 이상이지만
1: 예.
0: 저는 재선입니다. 중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왜 연락을 굳이 했을까? 그때 일감은 트럼프랑 골프를 친다 그러고
1: 예.
0: 트럼프랑 골프 치면서 골프 연습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뭐 재진적입니다만 워싱턴 특파원이기도 하고 또 한미 원진맹도 하고 했으니까
1: 예.
0: 미국 사정을 조금이라도 최근 사까지 다녀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 아니겠냐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전혀 개원이랑 당시에 연결할 것도 없었고.
1: 당시에는 이제 처음 제안했을 때는 뭐 개헌 관련된 연결군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0: 그냥 골프 혹시 가능하십니까? 그러길래 아니요. 주말 골프를 저는 못 칩니다. 저는 주말에는 지역구에 일정이 많고 말하자면 이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능하면 금요일 날 오후에 기양해서 월요일 날 국회를 돌아오는 이런 금기 원래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골프를 안 치고 골프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1: 알겠습니다. 시기는 뭐 6월 하순쯤으로 지역구 일정에
0: 그렇게 제가 정확히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나는 점은 전후 관계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약속을 잡았고 그래서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
1: 그럼 보도가 난
0: 친다. 보도가 난 직후였고 얼마에 그게 며칠 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직후였고 저는 저만 받아서 기분이 좀 야릇했는데 저만 받은 줄 알고 좀 야릇했는데 뒤에 보니 이제 저 말고도 몇 분이 제안을 받았고 또 신성범 의원도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거절했다 이랬는데 근데 쭉 하더라도 중진을 할 텐데 재선인 저한테 하는 경우는 이게 무슨 당내 개헌 논의를 일으키겠다기 보기라고 상상도 못했죠.
1: 재선이기
0: 때문에 지금 거론된 분들은 전부 3선 이상 4선 5선 아니십니까?
1: 저만 받아서 야릇했다라는 건 저만 받은 줄 알고 처음에 야릇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
0: 아닙니까?
1: 지금 뭐 나를 저기 무슨 장관자를 안 치려고 하나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신 건가요?
0: 참 그런 평면은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야당이 그렇게 맞지도 않고요.
1: 야릇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0: 아니, 미국 이야기를 이렇게 우선에 물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랍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했고요. 미국 이야기를 물으려고 하는구나. 미국은 우리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 워싱턴 특파원을 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0: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될 때 워낙 그 반일 죽창가 이런 분 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또 마침 그 뒤에 또 이시바 총리 물러나면서 또 다카이치 총리는 또 상당히 우파시고 해서 둘 다 충돌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은 대통령 취임한 뒤에 미국 방문하면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의 총리랑 좋은 관계를 만든 뒤에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좋게 푼 뒤에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걸 보고서 이거 상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걱정했는데 조금 걱정을 들었다는 생각이었고 그런데 지금 여러 현안이 있으니까 그 현안을 야당 의원에게 듣겠다는 취지냐.
2: 예.
0: 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2: 예.
0: 그런데 저는 뭐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그냥 이거요.
2: 지금 알겠습니다.
0: 어느 국민의 지금 이런 국민의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문제는 제가 그 보도가 난 뒤에 또 최근 난 뒤 며칠 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본 법치주의 상권 분립 사법 독립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2: 예.
0: 지금 이걸 흔들면서 개헌을 하자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뭐 연임제니 중임제를 대통령이 직접 그런 하자면은 헌법의 기초를 허물면서 이런 폭정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인가 거기에 공작적으로 야당 의원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이라면은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2: 예.
0: 네.
1: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내용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뭐 연임 개헌을 언급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네. 지난 금요일 날 X에 대통령이 올렸던 건데요. 일단 네. 골프 회동부터 개헌 얘기가 좀 나오고 여기에 분권형 얘기도 나오니까 자꾸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0: 네.
1: 이
0: 네.
1: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여권의 설명입니다.
0: 네.
1: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의 설명대로 사실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네, 그, 정말 정계 개편이나 또는 연임 개헌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대통령의 어떤 본심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개헌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본의가 뭔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많은 개헌 논의는 분권형 논의였습니다.
2: 예.
0: 결국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권한을 누구나 이 복잡한 국제정치도 복잡하고 국내 상황도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 예.
0: 이 대통령이 모든 걸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기술이 혁신이 빨라지고 있는 이 시기에 그걸 다 혼자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논의였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중임 연임이 관심이라고 하니
2: 예.
0: 그건 지금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그 주제와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오히려 정리한 것이 아니라 아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본뜻,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본뜻이 무엇이란 걸 확실히 밝혔고, 그건 그동안 국회 논의했던 주류의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고, 왜냐하니까
2: 예.
0: 우리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이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다음에 또 하나 저희 당이 지난 개헌 이후부터 쭉 강조했던 것은, 개헌에 이르는 정책 상황을 보면은요, 그게
2: 예.
0: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 그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절대다수당인 국회가
2: 예.
0: 압도적인 다수를 통해서 정부 강요들을 대부분 다 탄핵을 합니다. 탄핵 소추를 합니다.
2: 예.
0: 정부를 마비시키다시피 했고 또 국회 예산안도 다 감액을 통해서 사실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법관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 독립을 흔드는 발언과 압력으로
2: 예.
0: 법을 흔들었고 상권 분립을 위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 이런 헌법 구조가 지금 상권 분립을 흔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2: 예.
0: 상권 분립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상권 분립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느냐 사법 독립을 지켜낼 수 있냐 이런 것들이 2026년 이후에 개헌 이후에 우리 당의 그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지금 말씀은 이제 흔히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이라고 하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좀 줄이자. 이재명
0: 네.
1: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감사원 권한을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에서 국회로 이관하자 이런 예를 든 바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 줄이는 것도 있지만은 국회의 권한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가 너무
0: 복잡할
1: 수 있다라는
0: 국회의
1: 건가요?
0: 권한이 있는데 국회의 권한도 있는데 국회가 지금 우리가 계엄 사태를 통해서 뭐 헌법재판소 결정문 과정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2: 예.
0: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이 충돌 때는 이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지금 우리 헌법에 없는 겁니다.
1: 당시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폭주했다고 주장하시는 거군요. 헌법재판소의 그러니까, 결정문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0: 예, 폭주하지 않습니까?
2: 예.
0: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은 비소추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어땠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짐작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2: 예.
0: 또 국회와 정치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인 책임과를 저버렸다. 그래서 이제 단행한 것이거든요.
2: 예.
0: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선진국 의회와 상권 분립의 국가들을 보면은 그런 충돌의 경우에 그 충돌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0: 지금 우리는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예. 독재 정권 권력에 그걸 견제하는 것을 강화했고 또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찾아보면은 국회만이 선출된 권력이고
1: 예.
0: 행정부나 사법부는 그 상권 분립에 각각의 주체이긴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보다 하위의 권력이다. 그래서 국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1: 예.
0: 잘 아시겠지만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상권 분립을 채택하는 헌법 구조에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입법부가 과도한 어떤 폭주를 통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고 헌법의 기초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으로 입법부의 결정을 바꿀 수가 있고 또 행정부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거든요.
1: 예.
0: 그런 구조가 좀 더 정립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죠. 자, 그 점에 보면 우리가 탄핵 경험이 있을 수 있지 보면은 프랑스라든가 또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다 국회 해산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해산되고
2: 지금 말씀이 이제 국회 저희가 그 얘기까지 쭉 전화로 맞습니다. 연결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0: 예예. 예.
2: 예, 지금 말씀에 요는 제가
0: 그렇습니다.
2: 페이스북 본 거는
0: 네.
2: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필요하다는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0: 상권 분립을 확보하려면은
2: 예.
0: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2: 예.
0: 제가 그걸 2026년 1월에 당시에 우리 당내 개헌 특위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 예.
0: 균형을 찾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2: 예.
0: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의회와 입법부의 충돌. 지금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게 뭐 전당대회가 아니라 파묘대회요, 파당대회, 뭐 분당대회 같은 아,
2: 예.
0: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2: 예.
0: 이게 여당 내에서까지 이렇게 분열이 되고 해서 할 때 이게 그러면 행정부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그 말씀은 이제 사실 개헌 논의가 좀
0: 예.
2: 되면
0: 네,
2: 왜냐하면
0: 네.
2: 지금 말씀하신 권력을 어떻게 서로 견제할 것인가는
0: 그렇습니다.
2: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지금
0: 그렇습니다.
2: 전화로 그걸 네. 다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2: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0: 그렇습니다.
2: 때문에
0: 네.
2: 그건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요.
0: 당시에 개헌이 할 때 중임 연임 개헌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건 국회 개헌 논의의 주류도 아니었고 우리 당의
2: 예.
0: 관심사도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2: 그런데 예. 중임 또는 연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4년 중임 또는 연임 얘기는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0: 4년 중임 연임이 아니고요.
2: 예,
0: 예. 그건 많이 다른 맥락이 형법상 지금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2: 아니 제가 말한 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중임이 아니고요.
0: 아니 그러니까
2: 권력 구조 개편에서요.
0: 그게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건 그 여러 가지 권력 구조 개편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고
2: 예.
0: 지금 중임을 하던 뭐 한 대통령이 5년 동안 나라를 또 완전히 뭐 바꿔볼 박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2: 예.
0: 우리가 여러 차례 좀 이런 국정의 기조를 바꿔버리고 뭐 엄청난 국가 부채를 쌓는다든가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 예.
0: 그걸 8년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어떤 재앙을 볼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정치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2: 예.
0: 그게 아니고 지금 요지는 뭐냐면 대통령은 그 중임 연임 논의는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2: 예.
0: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개헌 논의 그런 식의 논의를 진행시킬 수 없는 이건 폭정의 연장일 뿐이다라고 우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2: 간접적으로는 사실 강우식 비서실장이 전하고 또 여러
0: 네.
2: 경로로 또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을 전제로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0: 그렇죠.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 표심이 있어야지. 그게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면은
2: 예.
0: 대통령이 아니, 나는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아니고 나다음부터 한번 국회가 논의해달라든가 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헌법의 기초와 같게 형사소법 체계에서 우리 검찰 제도 같은 것도 헌법의 한 근간입니다. 그런데
2: 예.
0: 이걸 지금 법으로 다 부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권 분립을 흔들고 있고 국회만이 우월한 권리 그냥 이렇게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허무는 그런
2: 예.
0: 국정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연임 중임에 대해서도 본인이 포함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그런 개헌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2: 예.
0: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2: 알겠습니다.
0: 네네.
2: 국민의힘 상황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0: 아, 네.
2: 시간이 좀 개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0: 네네.
2: 나중에 다시 또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0: 네네.
2: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한국인은

0: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6: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7: 예,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8: 예,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갈등도 많았고 논란도 있었고 좀 반목도 있었습니다. 먼저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8: 일단 제가 그 수석 최고위원이 뭐 되겠다든가 만들어달라든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별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받은 표가 상당히 대부분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준 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제 당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예. 1인 1표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민주개혁 세력 중심으로 단단히 한 다음 외연을 확장하는 그 정치 노선에 동의한 예. 건데 정청래 후보가 안 돼서 저로서는 제가 생각한 노선이 선택받지 못했으니까요.
7: 예.
8: 예, 그럴 일은 아니죠. 예.
7: 아. 정청래 후보가 안 돼서 말씀하신 이제 개혁 세력이 먼저 연대하고 그 다음에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당대표가 돼서 이 부분은 좀 서운하다 또는 아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8: 아니요. 저는 예. 다른 당대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7: 예.
8: 우리의 정치 노선이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아서
7: 예.
8: 제가 당선됐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다.
7: 아니다.
8: 네, 거기까지입니다.
7: 알겠습니다. 어제 당대표 당선에서 소감을 말씀하면서 얘기하면서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다 바꾸겠다, 진화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ABC 플랜이라고 했는데 이걸 얘기하면 일단 민생, 그다음에 연대, 그리고 유능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민생이에요. 앞서 이제 개혁 우선이라고 한 최민희 의원님의 최민희 의원님이 강조한 노선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아닙니다. 언론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은
7: 예.
8: 사실은 민생개혁으로 나아가는 전단계 작업입니다.
7: 예.
8: 예, 그래서 빨리 그 제출마 선언문을 안 읽어보셨던 것 같은데요.
7: 예예.
8: 이 기본개혁을 빨리 하고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 민생개혁으로 빨리 나아가자. 이게
7: 예.
8: 제출마 선언문의 요지입니다.
7: 그러면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문재인 정부 때 얘기됐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7: 예예.
8: 언론개혁 중에 방송개혁은 마무리됐고요.
7: 예.
8: 제가 과방위원장 하면서
7: 예.
8: 방송산법, 방미통이 정보통신망법상 가짜뉴스 징벌대 도입,
7: 예.
8: 방미통이 관련해서 코바코와 미디어 재단 통합해서 새롭게 나가는 것까지
7: 예.
8: 일단 방송 쪽의 제도 개혁은 마무리 1단계 마무리 됐고요.

0: 예.
1: 이제는 2단계 언론 개혁과 민생 개혁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체제 개편안 이번에 정부가 보낸 그게 민생 개혁의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0: 예.
1: 네, 그 논의와 언론중재법 개정이나 포털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0: 말씀 이제 동시에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1: 진행 논의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동시에 논의는 진행할 수 있다라고 네. 하고요. 예, 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청과 친석 간의 갈등이 좀 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른바 팀 정청 내 후보들 3명이 모두 다 최고위원회에 합류를 하게 돼서 혹시 최고위원회에서 갈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 그 말씀은
0: 예.
1: 전당대회에서
0: 예.
1: 예를 들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0: 예.
1: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다.
0: 예.
1: 그러면서 언론이 정청 내 후보를 신천지로 지목하는 했다는 보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0: 예.
1: 저희가 반박을 하고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이 갈등 등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0: 예. 예.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죠. 지금 한 갈등의 한 축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예.
1: 네. 그러면 그것이 갈등이라면 해소해야 되잖아요. 해소하는 길은 진짜 그런 비밀연합이 있다면
0: 예.
1: 그건 일단 그 정청래 후보도 김민석 대표도 다 이 부분은 신천지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 예.
1: 이게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있을까요? 해결의 과정에 들어갔는데
0: 예.
1: 그리고 또 그 말씀은 그 전당대회라는 한 막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일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거다 이런 취지라면
0: 예.
1: 그거는 저는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당장의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거잖아요. 당이.
0: 예.
1: 예, 저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방향도 맞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0: 예.
1: 근데 아주 세부적인 건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 상임위에서 요거는 조정 가능하다 하면 그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 테고요.
0: 예.
1: 그럼 이 논의를 하는데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예. 네. 사실은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른바 정청래 대표 시절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는 좀 너무 다르게 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친명이냐 아니냐 이게 좀 갈등의 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갈등이 날 것이다라기보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1: 그러면 제가 이제 저나 이성윤 의원이나 예. 한민수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는데 저희가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뭐 어떻게 한 게 있나요? 저희는 지도부가 또 아니었고
0: 예.
1: 오히려 그때 갈등은 저는 지도부 내에서
0: 예.
1: 불필요하게 과격한 어휘 두 개의 태양 오는
0: 예.
1: 그런 태도가 문제였고 혹시 앞으로 최고위원회 내부의 사전 논의라거나
0: 예.
1: 무슨 뭐 내부에 이견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을 저를 통해서 듣는 일은 없을 겁니다.
0: 예.
1: 이 모든 그런 건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서
0: 예.
1: 공식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전 회의 같은 곳에서 혹시 이견이 있더라도 최민희 의원님이 이걸 언론에 직접 얘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당 화합이 많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입니까?
1: 아니요. 이건 당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0: 기본이다.
1: 지도부에 들어간 사람들의.
0: 예.
1: 저는 늘 제가 지도부를 보아오면서
0: 예.
1: 최고위원들이 예를 들면 정책적 이견을 토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런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원내대표의 행태라든가
0: 예.
1: 이런 건 정말 저는 지도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건전한 토론과 분열을 위한 언론 공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0: 사실은 이견이나 갈등이 노출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죠?
1: 아니죠. 최고위원회에선 이견이 있죠.
0: 예예.
1: 그런데 자기 정치를 위하여 그 이견을 활용한 전직 최고위원들이 있었잖아요.
0: 예.
1: 그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의 태양문은 아닙니까?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0: 예. 네. 예. 김민석 대표가 첫 일정으로 어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를 방문했습니다. 일단 얘기들은 이런 부분들이 민생을 이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해 대책도 빨리 세우시지 않을까 합니다.
0: 예, 수해 대책도 네. 빨리 세울 것이다. 예, 앞서 이제 세제 개편안 얘기해 주셨는데 당내에서도 네. 사실은 네. 이번 세제 개편안 특히 한강벨트 인근 또 근처 지역구 의원들의 주장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건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민석 대표도 사실은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일부 수정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그거야 토론하고 합의해서 예. 수정할 수 있겠죠. 예, 저는 큰 틀에서 동의가 되고
0: 예.
1: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0: 예.
1: 그 전문 상임위에서 뭐 세부적인 수정은 하실 수 있겠다. 그러나 큰 틀에서 맞는 방향으로 대체로 동의가 됐습니다. 저는.
0: 예.
1: 그에 거기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지역구를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는 바가 다들 있겠죠.
0: 예.
1: 그런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땐 정말 많은 걸 고려해서 심사숙고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견은 당연한 거고요.
0: 예.
1: 그 이견이 나왔을 때 토론하고 잘 조정하길 기대합니다. 이때 이견이 나왔다고 그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막 또 몰아붙이는 분위기만 없으면 저는 민주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0: 예, 몰아붙이는 분위기, 태도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인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당이 탕평을 위해서는 초기에 인선이 중요하다. 당대표에게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최고위원에 추가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의견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의 인사권을 존중하고요.
0: 예.
1: 다만 청년 최고위원 한 명을 경선 방식으로 한다고 이미 후보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0: 예.
1: 네, 그리고 한석은 대체로 험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그런 큰 틀의 원칙은 이미 관행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하느냐는 저는 전적으로 당대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말씀은 이제 대구 경북에서 한 명 또 청년 최고위원 한 명 이렇게 큰 틀만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청래 대표 때도요.
0: 예.
1: 박지원 최고위원이 그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0: 예.
1: 선출했습니다. 그게 정 대표 공약이었어요.
0: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신천지 개입옥 앞서 이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 시절에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 부분 이중당정 문제와 또 이런 문제는 분명히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일단 제가요 그 예. 이중당정 문제에 관해서는 이중당적 방지법 법안까지 내놓은 게 있습니다.
0: 예.
1: 예, 그게 역선택 방지법일 수도 있는데요. 그 법이 통과돼야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한번 문제 있는 당원이 없을까 지방선거 전에 다 훑었다고 조승래 예. 전 총장이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당원들은 정리를 했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중당적의 문제는 민주당 자체로 할 수가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발의한 그 이중당적 금지법은 이거를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 법을 김민석 후보께서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최민희 의원이 관련 법을 냈다고.
0: 예, 예.
1: 그래서 이 법을 보셨다는 거니까 잘 논의해서 법이 통과되면 가능하죠.
0: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민희 의원님도

0: 말씀하셨던 건데 팀 정청래를 지원해달라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최민희 의원님과 이성윤 한민수 의원님이죠. 혹시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이 세 분이 다 이제 최고위원에 입성하게 되는데 관련돼서 좀 의견을 나누시거나 그러신 바가 있습니까?
1: 저 집에 어제 11시에 왔어요. 밤 예. 11시에. 그리고 오늘 지금 현충원 와 있습니다.
0: 그렇죠. 참배 있죠. 예.
1: 네. 뭐 전화통화도 못했는데요.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1: 예.
0: 사실 뭐 이른바 친청 쪽에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에 대한 일부 견제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아서 어떻게 앞서 말한 건전한 견제, 이견 이런 방식으로 뭐 얘기는 하셨지만 거기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 의견들을 얘기하신 게 있는지 해서.
1: 아니 만나지도 못했어요. 통화도 못했고요.
0: 예.
1: 알겠습니다. 어제 밤 11시에 서울에 왔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최고위원회 이제 가시니까 저희가 종종 또 연결하고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1: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0: 예.
1: 저는 언론이 공론장을 형성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0: 예.
1: 네.
0: 혹시 뉴스쇼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1: 아니요. 공론장을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저희가
1: 제가 막 그 패널들이 나와서
0: 예.
1: 특정 후보에 대해서 거의 저주의 언어를 쏟고 이런 거를 뒤늦게 보았어요.
0: 예.
1: 그거는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말씀 또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고요.
1: 네. 네.
0: 나중에 또 인터뷰로 여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회 선출된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예. 예.

0: 예, 오늘 세 번째 인터뷰는 바로 폭우 피해입니다. 경남에서는 1시간 동안 거제에서는 무려 124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정도 비면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비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폭우가 경남 거제 통영에 쏟아지면서 산이 너무 물러졌고 그리고 무너져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 또 자세한 내용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를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일단 경남 거제 폭우 상황부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에서는 17일 새벽 6시간 만에 500mm가 넘는 기습적인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만 따져도 500mm인데요.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1: 네, 이번 비는 경남 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는데요.
0: 예.
1: 거제는 이틀간 910mm, 통영은 747mm의 비가 내렸고요.
0: 예.
1: 거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만 633.2mm가 내렸거든요.
0: 예.
1: 그래서 하루 내린 비로는 태풍을 제외하고는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제 경남 남해안에 폭우가 집중된 원인은 이제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0: 예.
1: 서쪽에서 다가온 이제 중규모 저기압이 일본 동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 가로막혀서 24시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문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특히 이제 하층에서는 새벽 시간대에 막대한 수증기가 들어와서 지형과 충돌하면서 이제 새벽 시간대 한 6차례 정도 72mm 이상의 비가 내렸거든요.
0: 예.
1: 거제 같은 경우는 시간당 124.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요.
0: 예.
1: 이 내린 비는 이제 2002년 태풍 루사로 강릉과 대관령에 8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린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많은 비로 기록이 되었고요.
0: 예.
1: 거제 같은 경우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비,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한 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이게 한 3일 만에 거의 쏟아 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 단시간에 이런 기록적인 폭우들이 오는 거는 최근에 좀 빈번해졌고 예전에는 아주 이례적이었는데 빈번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수랄지 이런 물에 대응한 시설들이 단기간에 폭우에 대응할 수 있냐 이런 또 의문도 듭니다.
1: 네, 그 하수관로나 고지배수로 수문, 빗물 펌프

0: 장, 뭐 배수 펌프장 기상에서 빗물을 모으는 뭐 저류장,
1: 예.
0: 뭐 대심도 터널, 배수로, 하천과 댐, 저수 역량을 확대한 홍수 조절 댐, 이런 전반적으로 호우에 대비한 배수 처리 시설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1: 예.
0: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와 또 지방의 배수 처리 시설의 능력은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1: 예.
0: 그러니까 뭐 현 시대의 재난은 극황과 뉴노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재난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남 지방 같은 경우도 극한 가뭄이 왔었는데 또 극한 호우가 찾아왔고요.
1: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뭄이었죠. 예.
0: 맞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비슷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수도 등 배수 처리 시설과 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뭐 대심도 또는 빗물 펌프장 또 홍수를 막아주는 하천과 댐 모두 재정비하고 선제적으로
1: 예.
0: 대응해야 합니다.
1: 지금 뭐 우리 배수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 저수나 배수 이런 시스템들이 다 그냥 평년에 여름에 좀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안 왔다가 연간 평균 간수량이 있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극한이 뉴노멀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다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배수 능력이 사실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인데
1: 예.
0: 이게 우리가 이제 기후 채찍질이라고 하거든요. 기후 채찍질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가뭄, 폭염, 또 폭우, 홍수라는 그 양극단의 짧은 기간에 이런 현상들이 교차하면서 가공할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1: 예.
0: 이걸 이제 성난 지구가 내려치는 채찍질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한 가뭄에 시달리던 지역이 또 바로 극한 호우에 잠기는 그런 재난이 이제 우리에게 닥친 것이고요.
1: 예.
0: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그 가뭄과 홍수를 별개의 재난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농업 영수 확보라든지 또 농작물 피해 대책을 세우던 뭐 지자체가 며칠 만에 뭐 산사태와 침수 또 고립 주민 구조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1: 예.
0: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농업 영수라든지 하천과 하수도 또 산사태 담당 부서가 제각각인 그런 구조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요.
1: 예.
0: 또 뭐 방제 기준과 재난 매뉴얼도 재검토해야 되고
1: 재검토해야 된다.
0: 또 그렇죠. 또 과거 강우 기록을 기준으로 만든 이 하수관로와 배수 펌프장, 또 저류 시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이고요. 또 도로와 뭐 사면의 안전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지도 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1: 지금 말씀은 사면의 안전 기준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거제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당 아파트 사진을 보니까 산 비탈 뒤쪽으로 좀 있고. 물론 이제 낙석 방지를 위해서 축대를 쌓았다고는 하지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그 위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 싶었던 게 기록적인 폭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 여전히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어제 거제 같은 경우는 그 산사태 예보에서 이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을 기준으로 이제 산사태 예보를 하게 되는데,
1: 예.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토양에서 물을 지금 배출해 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비가 내렸기 때문에
1: 예.
0: 이걸 잡아주던 나무들도 지지력이 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하루에 100mm만 와도 위험하거든요. 산사태 위험
1: 예.
0: 상황이 되는데 이 거제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mm가 넘고 하루 그러니까 이틀간 900mm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토사가 흘러내리게 됐고요. 또 이게 극한호우에서 상부에서 이제 붕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에 있는 돌과 나무가 같이 쓸려 내려오게 되는데
1: 예.
0: 이게 생활권과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보존한 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파괴력이 더 커졌고 아파트를 덮쳤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내려오게 돼요.
1: 예.
0: 자동차 70km도 굉장히 빠른데 이게 산에서 이 토사가 흘러내려온 속도가 70km라고 하면 사실 몇 분 안에 이제 닿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1: 예.
0: 이게 최대 2km 이상까지 덮치게 되는 그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재난 문자가 많이 보냈지만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재난 문자가 또 많아지니까 또 긴장을 좀 덜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한 20초 정도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0: 네. 사실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당 100mm 이상이 왔을 예. 때 이제 이런 호우에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상황은 굉장히

0: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1: 더 우리가 각성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흘려보낼 게 아니라
0: 그렇죠. 그래서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네, 시간상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염건웅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2: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5: CBS
6: 예술이 일상이 되고
7: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6: 우리의 일상이
7: 문화가 된다.
6: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7: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6: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7: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6: 공정하게
7: 함께
6: 새롭게
7: 마음껏 꿈꾸자.
6: 경기도에서
8: 꿈꾸자. 경기도에서.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0: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폭염주의보
2: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1: 폭염경보
2: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1: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2: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1: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3: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거제에 900mm가 넘는 역대급 기록적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아직도 비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경남과 경북 남동부, 전남 남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 그 밖에도 오늘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현재 일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도에 최대 60mm, 부산과 경남에 10에서 50, 그 밖에 남부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고요. 소나기의 경우는 중부에 5에서 30, 남부에 5에서 60mm 안팎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현재 호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대구의 한 낮 기온이 모두 32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함께 합니다.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함께 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